0: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여 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강은 넓고 푸른 강이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은 비의 강물이 되었다. 1934년 11월의 마지막 며칠, 강서 소베트 구역에서 온 주황홍군은 기림 북쪽에 있는 산강 기슭에서 가로막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방어선 3개발 해치고 2300리를 쌓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높은 산을 넘고 가파른 길을 거느라 집시는 달아 떨어진 지 오래고 군복은 진짜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적군은 끈질기게 뒤쫓아왔다. 싸움과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지쳐갔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였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인물이었던 장계상은 홍군을 소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배가 왔다고 생각을 하여 병력 40만을 끌어모아 8만에 이르는 홍군을 산강 기슭에서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주황홍군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산강을 건너야 했다. 홍군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호남에 들어가서 2군단과 6군단을 만나 홍군의 세력을 키워야 했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머뭇거린다면 자칫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홍군 총주의부는 가장 전투력이 강한 1군단과 3군단을 두 날개로 삼았고 5군단은 뒤쫓아오는 적군을 막게 했으며 그 사이 주황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재빨리 강을 건너기로 하였다. 오른쪽을 맡은 1군단은 전주를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하건이 이끄는 호남 군대가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전주 남쪽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점령했다.

이때 장계석은 하근을 추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하근은 그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근은 자기가 거느린 내계사에 빨리 진격하라고 밤낮 다그치었다. 각 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은 밤낮으로 짙은 연기에 휩싸였다.

왼쪽을 맡은 3군단은 관양에서 광석군대와 한치도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홍군 본부는 남쪽 계수에서 북쪽 봉황취에 이르는 나루토 몇 군데로부터 강을 건너기로 했다. 초겨울인지라 물이 얕은 곳으로 걸어서 건너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짐이 너무 많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을 끄는 만큼 어모부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야 했다. 어제 11월 30일 쌍방의 격전은 고조에 이르렀다. 홍군 1군단은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뛰어난 화력을 앞세워 공격해오는 동에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미화산, 미녀 소두려, 천봉령 진지가 차례로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합역전, 수두, 주란포, 백사로 물려나 제2방어 진지를 만들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일대는 지형이 훤히 트인 곳이었다. 상강 양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큰 산에 이르는 수십 리는 모두 경사가 느렸다. 높은 곳에는 어린 소나무가 빽빽하였다. 낮은 곳은 논인데 그마저 벼를 거둔 뒤라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며칠 날씨가 맑아서 국민당 공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기 수십 대가 날아다녔다. 비행기는 나무 끝을 스칠듯이 득이 양양하게 날면서 폭격과 사격을 퍼부었다. 부교에 오르거나 강물에 들어선 이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무더기로 강물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시체가 강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푸른 강물은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오늘까지 건너면은 중앙홍군이 모두 상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학원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 듯이 덤벼들었다. 이리하여 전투는 어제보다 더 치열해지었다.

아침부터 포성이 쿵쿵 울리고 종소리가 따다당땅 자지러지한다. 소리는 밀려 들어오는 조수처럼 점점 높아지었다. 북쪽 백사, 합역전 일대는 싸움이 더 치열했다. 비행기도 동태에 전부터 나타나서 상강을 따라 빙빙 돌았다. 다행히 홍군 장병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주황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마침내 개수진의 임시로 만들어놓은 상강 부교에 올랐다. 해는 높이 떴고 하늘에는 얇은 구름 몇 조각이 띄엄띄엄 걸려있었다. 주황종대는 상강을 건너 서쪽 큰산 쪽으로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주황종대 전사들은 붉은 휘장이 달린 회색 군복 차림에 붉은 별을 단 작은 팔공 모자를 쌌다. 등에는 삿갓을 메고 팔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다. 병복을 입고 머리에 검은 천을 두른 농민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장정을 나서기로 바로 전에 홍군에 들어온 전사들이었다.

자세히 보면은 이들이 비전투부대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행렬에는 육중한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 행군을 했는지 모두들 얼굴이 푸르댕댕하고 몹시 지쳐 보였다. 하지만 찬 아침 공기와 머리 위에서 쉴 새 없이 빙빙 도는 적기 때문에 잠기운은 싹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적기가 총을 쏘아대면 좀 쉬어 있다가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면 서둘러 걸음을 다그치었다. 그쯤 상강 동쪽 해석에는 대호에서 대춧빛 말과 가라마를 탄 사람 둘이 빠져나왔다. 오솔길을 따라 대호 앞으로 가려는 듯했다. 10명 남짓한 전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대춧빛 말을 탄 사람은 여인 얼굴에 턱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38이나 9쯤 돼 보였다. 부리부리한 눈에서 슬기롭고 강인하며 총명한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중국 노농홍군 총정치위원인 줄레였다. 가라마를 탄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농민처럼 주름 가득한 얼굴이 구리로 조각해놓은 사람처럼 아주 튼튼해 보였다. 눈매며 꾹 담은 입가에 맺힌 주름에는 착한 본성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인 주덕이었다. 며칠 밤을 못 잤는지 두 사람의 눈에는 빛발이 가득 쌌다.

주덕과 조울대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군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쪽으로 난 여러 갈래 길을 확보하라고 명령을 했다. 뒤이어 새벽 3시 반에는 홍군 조항국과 군사위원회 총청지부가 함께 1군단과 3군단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었다. 두 사람은 새벽 5시에 마지막 배치를 끝내고 뒤에서 부대를 따라왔다. 비록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한창 강을 건너고 있었지만 북쪽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총소리와 포성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마루에서 내내 북쪽을 바라보며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이는 짙은 연기를 보고 싸움터의 형세를 가늠했다. 상강이 멀지 않았다. 홍군은 무거운 물건들을 적지 않게 길에 버렸다. 가면 갈수록 버리는 물건이 더 늘었다. 버려진 활자 인쇄기와 석판 인쇄기도 여러 대 보이었다. 조항소배투 구역에서 쓰던 물건이 틀림이 없었다. 홍색 중화와 조항소배트 공화국 화폐는 모두 이걸로 인쇄한 것이었다. 인쇄기에는 밧줄이 잠긴 채 밀대가 꽂혀져 있었다. 돌레에 핏자국이 얼룩진 걸 보면은 기계를 메고 가던 사람이 폭격을 맞아 죽거나 다치는 바람에 기계를 버린 것이 분명했다. 조울레와 조덕은 눈을 감고 묵묵히 고개를 돌리었다. 앞에 쭉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에서 큰 불 몇 무더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한 홍군 간부 몇이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다. 조울레와 조덕은 말에서 내려 그리로 다가갔다. 불길은 가을 바람을 타고 혀를 날름거리며 타올랐다. 공산당 선언, 반류 링론, 국가와 혁

0: 두 가지 전술. 조아이 소화병과 같은 아주 귀하게 건세오던 책과 서류들이 잿더미로 되고 있었다. 조올레가 쓰린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2: 저희들은 중앙대학교 사람들입니다.
0: 한 간부가 대답했다. 조올레와 조덕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3: 조부주석 동지, 조천사능 동지, 저희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물건들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친 동지들도 많았습니다.
0: 서류는 이미 다 타버렸지만은 책까지 모두 태우려면은 아직도 한참 있어야 했다. 조울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어서 가세요. 더 머뭇거리다가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0: 그러고는 주덕과 함께 강가로 갔다. 아래로 보니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빛은 대뜸 변했다. 이 300m 너비의 터넓은 강물 우로 드문드문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끊임없이 또 내려왔다. 죽은 노새와 못대로 뒤엉킨 서류,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화폐, 그리고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었을 둥근 삿갓다. 강물도 온통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장면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던 사람이라도 뼈저리게 가슴 아플 일이었다. 조울레는 고개를 숙였다. 농사꾼 같은 주덕의 얼굴도 철판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한나절이나 말이 없었다.

어서 피하세요. 비행기가 떠옵니다. 졸레의 꼬마 호위병 홍구기가 새된 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남쪽 해수 나루토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위병들은 일행이 많으면 적들의 눈에 띌까봐 조금씩 떨어져서 말을 끌고 따랐다.

개수는 산강 서쪽 높은 강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장편소설 대장정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원,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연길시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연길시 도강중년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백하에 오시게 되면 금방 위치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일백하에서 머리를 채들고 북쪽을 훌 바라보게 되면 일백하 금방 북쪽에 도강중년이란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란 큰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도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복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아주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서 치료효과가 좋은 우수한 과실들이 다른 데서는 없는 이런 우수한 과실들도 여기에 많이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병보시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길림성에서 저명한 심장내혈관 전문가로서 알려진 조일만 선생 심장내혈관에 있어서는 우리 뭐 길림성의 분들 남방의 분들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또 리명기 장춘 중대 졸업하고 즐거워 20여 년간 중의사업에 그 종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병을 확진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높은 이런 특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리명길 선생 특점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위, 장도, 비장 그리고 담낭 여기에 포함해 간 담낭 포함해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리명길 선생 찾으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또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거기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있는데요. 이 일체 구강 안의 문제는 물론 여기 치아를 뭐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그리고 치아를 씻거나 혹은 파이펜즈 하거나 주신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그 검사하는 것도 모두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백분제 그 82 비용을 받게 되어 나빠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제 82 비용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적으로 접수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치아를 고정한 분들

0: 들리를 하신 분들, 임플란트 한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우수한 효과에 한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아주 친인들, 식구들, 그게 뭐 친구들 모시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3층에는 척추치료익이라는 이런 좋은 과실이 여겨져 있습니다. 척추치료익에는 이거는 특수한 치료익에 속한데요. 안전성은 100% 안전하면서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90% 그 이상 자우로 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경추, 흉추, 요추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모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찾게 되면 효과성이 너무 좋고, 한번 치료 과정은 25분 자우, 그리고 한번 치료하는 건 10일 10차 자우 되는데요.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아팠던가 싶게 완치 효과를 거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이런 간판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전국적으로서 많이 모이는 우수한 뭐 저명한 이런 피부과 주임 선생으로 계시는데요. 원장 주임 이런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기명 주임 선생 줄곧 뭐 우리 연변중의원에서 주요하게 피부과 주임으로 오래 계시다가 지금 퇴직하고 여러 곳에서 그 요구해서 그 빈칭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행히 도강중년 2층에 오게 되면 최기명 주임 선생 병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피부병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리 이게 당제분들은 물론입니다.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백점포이라든지 잘 낫지 않는 소보즘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본 해결을 받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랜 만성 피부염에 대해서 해결됐다도 또 해결되지 다시 2차 3차로 범하는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 치료도 이제 세 번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조금 중간입니다. 원래 2년 전에 거의 한번 왔었습니다.
0: 아, 예, 후유증이 무섭죠.
2: 예, 후유증을 해가지고 예, 이 한쪽 팔이하고 다리를 좀 잘 못 씁니다.
0: 예.
2: 밑에다고 그리고 반단이 예, 못 다는 예. 그리고 회다리가 조금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 손, 이 손발이가 그냥 항상 예, 차갑고, 또 어떤 때는 손발이 저려하고 이랬다. 그냥 저려가지고.
0: 예.
2: 마목이 되고, 이런 증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장에 다니는 게 쨈니까.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숨이 잘 아예 올라온다고 해서 쨈니까. 예? 뭐 이래 그럴 때도 있고, 나가 조금만 걸어도 숨차서 꼼짝 못하고 그랬습니다.
0: 예,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증상에 속합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조일만 선생님이 예, 우리 이전에도 한번 치료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랬겠죠.
2: 한 예, 효과 잘 보고, 우리 친척이가 이전에 치료를 받고서도 지금도 한 번도 발작 안 하고 영 편안하게 예, 그분도 심장을 해서 그랬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조일만 선생님께서 치료받고, 이때까지 지금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소개해서 거기로 가라는 게, 아잉제다 지금 이번에 예, 치료 세 번째 받았다. 완전히 지금 다른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0: 예, 그렇죠. 조일만 선생한테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이라는 게 어디맵니까? 예.
2: 예, 그래서 예, 지금 세 번 치료까지 받았다. 나가서 예, 활동도 지금 한 반시간씩 걸어댕기고, 예, 회답 조절도 잘 되고, 밤잠에 하면 참 잘 잔다.
0: 아, 예. 그렇죠. 예, 예.
2: 밤잠 잘 자고 하니까.
0: 밤잠 잘 자야 됩니다. 예, 예. 예.
2: 아픈 데 없고, 심장도 몸에 없고, 지금, 예. 그리고 손발이 봐서, 예, 손발이 많이 오르내 나고,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 그냥 차갑던 게.
0: 예, 예, 그렇죠.
2: 예. 그래, 이 선생님이 약 이제 세 번째 되니까 아무래도 이 효과 이렇게 좋고 이럴지 위해서 바짝 더 치료하려고 좀, 오늘 또 예약 가려고 그랬습니다.
0: 예, 손발이 차갑다는 거는 신경말초 부분까지 순환이 제대로 잘 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혈액이 통하지 못하면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큰 문제지. 그저 그러다 말겠지. 임시 그저 거기도 벗어나 신고 장갑이나 끼고 이러면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순환장애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0: 만 선생한테 찾아가게 되면 그런 해답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그 한 번 치료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이미 두 번, 세 번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다니까 몇 개 단계를 치료하게 되면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예, 이 삼층에 가서 척추를 기계로 치료하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이 허리 아파서 하나도 못 눕었습니다. 저녁이 뭐.
0: 예.
3: 치료한 후에 지금 만별 돌아는 없습니다.
0: 아, 그게 큰 해결입니다. 예, 예.
3: 이내 효과가 딱 우려낼 내 모습 같았습니다.
0: 예.
3: 이게 엎드려서 땅에 떨어진 물건도 못 썼었습니다.
0: 아, 예, 예.
3: 신진도 못 내고 이랬는데 이제 마음대로 엎드려서 땅에 떨어진 물건 줄 수 있고 흉균도 엎드려서 마음대로 낸다.
0: 아, 흉수 예. 여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받으셨다.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의료기계가 그런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이래 헛가사가 우리 아래자가 아줌마는 경추 그 다음 이 허리 다 아픈다.
0: 예.
3: 아줌마에 가겠다서 우리 서에 오늘 예약해야 됩니까?
0: 아, 됩니다. 세 분이 찾아오세요. 예, 예. 거기 예. 찾아 이미 병 보시던 분이 모시고 가게 되면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그 돌만 선생님이 그런 뭘까? 돌만 선생님 치료를 우리 본가치 형님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0: 아, 예.
4: 그래도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자꾸 물안고 하던 게 그 다리 힘이 없으니 근데 어제는 그래도 그 하니까 지금 두 번째 어제는 또 다 쌌는데 어제는 일어 짓고 유생실 다닐 수 있다면
0: 아, 예.
4: 자꾸 일어서지 못해 펑덩펑덩 뭐라 그래 허리 문제인가 해서 허리 치료를 세게 했댔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그런 게 아이 돼가지고
0: 머리에 문제가 생겨
4: 예. 예, 딸인데 와서 내다 얼마 선생님이 아예 그런 우리 동생도 그 암께도 치료받고 도와줬다고 서로 그래가 거기를 가라고 찾아가라 한 게 그 선생님이 진단 낸 게 그 그런 건 뇌경색이 와서 그렇다.
0: 아, 그렇죠.
4: 머리 문제라죠.
0: 예, 머리 문제입니다. 예, 예.
4: 예 그래서 지금 이 두축 치료받은 게 진단 맨발에 내 그런지 그 약과 진단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생식 출입할 수 있답니다.
0: 아, 예, 자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을
4: 예,
0: 가정상에서
4: 다닐 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0: 아, 그렇죠. 예.
4: 예. 어디까지 약을 다 잡아서 오늘 오더니 가서 치료받겠다고
0: 예. 이런 거는 무섭다는 게 2차, 3차로서 또 새로운 중폐 오는 게 무서우니까 내혈관이
4: 점점
0: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조일만 선생 이 방면에서는 전 성리에서 알아줄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 입과병원에 부속병원에 가서 진수 경력도 있고 하니까 40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완전히 믿고 치료하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4: 그 인도에 있을 때 세기 담임이 치료받아서 영 도와줘가지고
0: 네.
4: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부도 거기서 치료받고 도와줬지.
0: 아, 그럼요.
4: 거기 다니고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오늘로 예그 절만 선생님 예약해달라 했으니 전화드립니다.
0: 아, 그렇게 하시 예약됐습니다. 이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4: 맞습니다.
0: 예, 예, 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예. 네. 예, 네, 그때 찾아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조혈만 선생님이, 우리 가족은 조혈만 선생님 치료를 받는 가족입니다.
0: 예.
5: 네. 내 윗병을 해서 그리 고생하다가 있었는데 깨져서 윗병이 기본상에서 완치됐습니다.
0: 아.
5: 그리고 또, 네. 우리 아바에는 예, 그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를 병원에 다니면 이분도 1년에 몇 번씩 입원하고 그러는 게, 나오면 또 반복이 오고 반복. 그래, 방송 들을까. 이, 젊은 선생님이 그리 중요하게서는 그리 이름 있고, 우리 전선의 전국에서도 이름이 꼽히는 추세에 대해서.
0: 아, 예.
5: 예, 그래서 중에 40년의 역사나에 가지고 있지.
0: 그렇죠. 어떤 환자를 못 받겠습니까? 40년이니까.
5: 말, 그래. 예. 그냥 병원 다니면서 소양을 쓰겠었는데, 이 선생님 중이 중요하지 없어서, 가서 안개를 중요해서 어제는 세 번 갔다 왔었어.
0: 예.
5: 처음에는 맨날 수족 뭐 어느 장에 있고 수족 못 쓰던 게 지금은 그래서 막 당긴다 그죠. 바깥에 나가 운동도 한다.
0: 큰일이
5: 아이 와서 저녁에는 예. 아파 그러겠어.
0: 예.
5: 심장이 후들후들 하면 놀라지. 혈압 떨어져야지. 그냥 뒷골에 아파. 그게 지금 기본상에서의 신장

0: 도 이렇고 기갑도 저리 잘 돼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 후유증에 발이 걸지 못해서 미세수령할 때는 부치게 가던 게 그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그렇죠.
0: 기술을 잘 당기고 바깥 줄이면서 그냥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요즘은 야 요즘은 이 더 아픈 데 없으니까 용서 신한 다음에 이렇게 좋아질 때 공고히 하길래 해서 어느 날 또 가서 한 미처 더 줘다 더잡 숙소들이 기본세가 완전히 뿌리까지 뽑겠다고
1: 그러세요. 네, 절만 선생.

0: 알아두고 막
1: 너무 섬은 있습니다. 웃었습니다. 예, 섬은 있습니다. 여기 직가병원.
0: 예, 섬은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어느 정도 가서 예, 치료 받기시오.
1: 예, 그렇게 하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가족은 저희만 전세 장큽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중풍증으로 어째 손이 말아야 되고, 손발이 말아야 되고, 예, 밥이 입이 들어갔는지, 언니 들어갔는지 모른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그, 오늘이 예약해서 저희만 선생님이 점약 짓겠는도 친구하겠는데, 그래, 예약하자고 들거를 전화드렸어요.
1: 예, 저희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왔으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하니까, 빨리 찾아오세요. 이제 방송했기 예. 때문에 순서를 잡아주는 데는 편리할 겁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삼층에도 물리치료 기계를 예약하시오.
1: 예.
4: 우리 고모부 여초간 탈출이 있어서 허리 다리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하고 앉아있다는 이런 은하게 힘들었습니다.
1: 예.
4: 그 기계 치료를 두 번 받고 효과 너무 좋아서 났을 때까지 치료하겠단다.
1: 예, 3층의 척추 치료이기는 지금 환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 치료하면 다섯 번을 증성하는 이런 원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성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없는데 중국, 그리고 한국, 미국 연합으로 만들어진 이런 창발성이 좋은 치료이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하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찾아오세요.
4: 오늘 예약 됩니까?
1: 오늘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이미 전화번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 이렇게 그 기존부터 이렇게 소화가 이거는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좀 먹으면 좀 트림이 자꾸 난다고 합니다.
1: 예.
5: 그래서 예, 누구면 이렇게 속이 안 좋으니까 나 잠도 자꾸 설치고 이러는데 예, 그 리명길 이사 선생님 가서 한번 볼까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리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토요일 전일 빼고는 이 선생님 조약의 그 방면에서 위,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서는 명리로 불리울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고 와 이렇게 소화 잘 되고 변이 이렇게 잘 통하고 속이 편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5: 예 알겠습니다.
1: 토요일 네. 빼면 다 됩니다.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네. 저 우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6: 예, 결장염이 있어서 예, 어제는 예, 세 번 치료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예, 진행 완전하진 않습니다. 원하면 예, 음식을 다 그도 쳐봐야 되고 결장염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예, 한 날에도 여러 번 다니던 게 자수가 많이 줄어들고 예, 어제는 예, 조금 내리면서 예, 사람이 좀 예, 좀 살이 올랐습니다.
1: 우리말로 말하면 많이 부드러졌다 그렇겠죠.
6: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이 났으니까 예. 내일은 약까지나 가려고 하는데 그 옆집 뭐 친구분도 그런 담당의 결석이 있어서 치료를 한번 했는데 지금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냥 예. 같이 가려고 하면서 우리 언니는 예, 경추가 아파서
1: 예.
6: 네, 먹고 달리기도 바쁘고 오른팔을 들기도 바쁘고 얼리투리 거치면 코끝이 아프던 게 한번 치료받았습니다. 어제 한번 침을 받았습니다.
1: 예.
6: 침도에 맞는 것도 맥이 나야 침 맞지 맥에서
1: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6: 예, 받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예, 한번 어떤 결장염이 났으니까 어떤 한번 치료받았는데 많이 났은 게 아긴답니다.
1: 먹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
6: 예, 내일에 두 분이 갑니다.
1: 예,
6: 예.
1: 리명길 예. 선생 예약입니까?
6: 이명길 선생님은 예, 두 분이
1: 예.
6: 갑니다.
1: 그렇죠, 두 분의 예약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6: 그 두 분도 말합니다. 어떤 예수였으니까 병원이란 병원은 많이 다니다 갔지 뭐.
1: 그렇겠죠.
6: 이런 조병이 있어서.

0: 그래도 그런데 이명길 선생님은 친절하기도 하고 예, 약간씩 다른 데서다 많이 저렴하게
1: 모두 그렇게
0: 말합니다.
1: 예, 예. 그렇죠.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너들 도강중년의 조일만 선생님 차수라는데
1: 예.
3: 나는 귀하게 잠이 어제지, 야, 어제 잠이 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먹으면 잠 자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있으니까 그저 만나고 아침에 피곤하고 그저 정신이 안 나고 이래서 잠을 고생해서 그래서 이 조일만 선생님 피하는데 야, 한 번 계란 먹었는데 벌써 예, 이 잠이 푹 든다만 합니다.
1: 그렇죠.
3: 큰 잠 든다만
1: 예, 예. 큰 효과입니다. 예,
3: 예. 예, 대단한, 그래가지고 예. 정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상쾌하고 매기가 잘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저, 내, 이, 노공이 약간 많은데, 다리가, 발이, 저, 이거 말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꾸, 나, 본인 모르게 자꾸 꺾인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러면 예, 손발 저리고, 예, 이렇게. 그래,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이 지금 좋아졌다만.
1: 예, 이제 잠이 슬어오는 예. 것과 다리가 불편한 게 그게 모두 예. 신강하고 넉강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3: 예. 예, 예. 그래서 저 이번에 또 저 내일로 여행하겠다.
1: 예, 그렇게 하셔. 예.
3: 예.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예.
3: 예, 안녕.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일단 와서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면 그 효과성을 더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속이지 못하는 게 병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뭐 임시 좋은 말로 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해도 이건 아픈 게 해결받아야 되는 건데 근본에서 해결받는 이런 원칙이라 하게 되면 중이 중약으로서 오직 해답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로중이 림상 경험이 풍부하고 이미 앞에서 우수한 치료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이런 분들을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환자들이 일단 찾아보시게 되면 공돈을 썼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은 지금까지는 한 분도 없습니다. 치료 효과에 모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단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뿐만 아니라 손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심근경색, 뇌경색으로서 뭐 진단이 나왔거나 혹시 이미 쓰러진 적이 한두 번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젊은 선생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 해결입니다. 40년의 중위 경력이니까 어떤 환자를 못 받겠습니까? 그리고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 경력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면서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 가운데서는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서 그리고 뇌경색으로서 쓰러진 적이 있는 분들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분들은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항진이 있거나 저하가 있는 분들 이게 심장과 직접 관련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신경내과 병 가운데서는 메뉴얼 종합증이라든지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식물신경문란이라든지 변두통이 있는 분들, 완고성 맨탄이 있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명길 선생 장춘 중대 졸업한 다음에 이미 20여 년간이 중위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부동한 환자를 접촉했기 때문에 특히 중위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엄격하게 과세를 나누지 않지만 해도 많게 찾는다 하게 되면 이 산대에서 무슨 병을 치료했는데 그렇게 완고성 질병이 해결받으셨다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방면을 찾게 되는데요. 리명길 선생 위장, 비장, 간장, 담낭, 간경화, 간경화 복수 특히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간에 문정맥 고압으로 인해서 피가 간주상혈인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가 어디를 가는 거? 비장 종대로 비장에 들어갑니다. 비장에 들어간다면 비장은 비를 저축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변을 통해 피가 나가거나 혹은 또 피하에 얼룩덜룩 어혈이 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완전히 간장과 담낭과 담낭의 결석이 있어서 서위를 보인 게 수술하라 했는데 여기를 찾아봤는데 수술하지 않고 지금 계란 먹을 수도 있고

0: 오징어는 고기를 먹어도 문제없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이분은 단순 처방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정기친구로법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담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그 지금 신문에 그 신호쇼가 병을 내서 그 잠을 안 깼는데 그 도광중 의원이 그 졸마 선생님 뭐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
0: 오후에 해야 됩니다. 오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됩니다. 정심에 예 그때 오시되 조금 늦더라도 찾아오시겠다는 병 환자를 다 보는 거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2: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도강중연 3층에는 척추치료이기 이런 과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 세상에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치료과가 있는 이런 그 이러기계도 있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거기에 한번 치료하는데 25분이 걸리는데요. 한 개 치료료정은 열흘입니다. 그러면서 네. 두 개 내지 세 개 료정 견제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과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올해는 위대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국 공산당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21년 철강성 가흥나무에

0: 작은 붉은 유람선에서 구국구민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거대한 배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향한 광활한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붉은 배 105년 항해 부흥 얘길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 105년 풍파 속을 걸어온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돌아보며 초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빛나는 역사적 업적을 되짚어보며 두 개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0: 100여 년 전 근대 중국은 열강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국토가 요린되고 백성들은 참혹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편 전쟁, 갑오 전쟁, 8국 연합군 침략 등을 거치며 수많은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구국의 길을 모색했지만 양무운동, 무술개혁, 신해혁명 어느 것도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어둠을 걷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 10월 혁명의 포성은 중국의 막스 레닌주의를 전파했습니다. 리대소, 진독수, 모태똥, 준대 등 지식인들은 혁명 진리를 널리 알리며 전국 각지에 공산주의 초기 조직을 세우고 역사를 바꿀 혁명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1: 네, 1921년 7월 23일 상해 프랑스족의 지망지로 106호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명의 대표들이 비밀리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열었습니다. 회가 한창 열리고 있을 때 불쑥 한 사람이 회장에 들어와 주변을 둘러본 뒤 집을 잘못 찾았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적의 감시에 노출됐음을 직감한 대표들은 경찰의 수색을 피해서 절강성 가흥나무의 유람선으로 회의 장소를 옮겨서 마지막 의제를 마무리하고 중국 공산당의 공식 창건을 선포했습니다. 화려한 축하 행사도 웅장한 의식도 없었던 이 작은 붉은 대회는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초심과 역사적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당시 전국 당원은 겨우 50여 명에 불과했고 무기로 근거지도 광범위한 군중 기반도 갖추지 못했지만 초기 공산당원들은 민족과 인민을 위한 변함없는 신념을 품고 혁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0: 중국 공산당의 탄생은 중국 역사상 전지개벽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혁명은 굳건한 지도 핵심을 갖게 됐고 중국인민은 민족 독립, 인민해방, 국가부강, 인민행복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며 캄캄했던 중국 대지는 마침내 새벽의 서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8.1 남창봉기는 국민당 반동 세력에 맞서 무장항쟁의 첫 총성이 되었고 추수봉기는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쟁취하는 새로운 중국 혁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네. 성만 개편을 통해 당의 분대에 대한 절대적 지도력이 확립됐고 정강산 혁명 근거지에서는 공농무장투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위기의 절박한 순간 열린 역사적 의의를 지닌 준회의는 당과 홍군, 중국혁명을 구하며 중국공산당이 유년기에서 성숙기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1: 14년간의 항일전쟁 동안 중국공산당은 시종 전민족 항일통일전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의 후방에 깊숙이 들어가 항일 근거지를 건설하고 수많은 인민을 동원해 국가를 지키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경영관 대첩은 일본군의 무적의 신화를 깨뜨렸고 백두환대전은 침략자의 오만한 기세를 크게 꺾었습니다.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앞장서서 피와 목숨을 바쳐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중화민족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해방전쟁 시기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견정한 지원을 바탕으로 료심전역, 회해전역, 병진전역 등 3대 전역을 연이어 승리적으로 이끌었습니다. 100만 대군은 장강을 건너뛰

0: 요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세계 거대한 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 네,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성루에서 중화민공화국 성립이 엄숙히 선포됐고 100년의 굴욕을 겪은 중화민족이 마침내 민족 독립을 쟁취했고 중국의 민은 온전히 일어섰습니다. 남호의 붉은 배에서 중국 전역 해방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 피 흘리며 싸운 중국 공산당은 초기에 50여 명 당원에서 수억 명의 인민을 이끄는 막수주의 집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비로소 초심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 약속을 이행하며 역사상 첫 번째 위대한 변신을 이루었습니다.

0: 네, 세종국이 세워졌을 때 전국 곳곳은 폐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토지개혁을 시행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고 물가 안정과 재정 통일을 추진한 지 불과 3년 만에 국민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안산 강철 공장, 장춘 제1자동차 공장 등 중점 공업 시설을 건설하고 독자적인 공업 체계를 구축해 모든 공업 제품을 해외에 의존하던 낙후된 시대에서 벗어났습니다.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름을 숨긴 채 사막에서 고초를 견디며 연구에 매진했고 핵무기와 인공위성 개발에 성공하며 열강의 핵독점 체제를 깨뜨렸습니다. 북대황 개척, 홍기수로 건설 등 전국 각지에서 당원들은 군중과 함께 땅을 개척하며 국가 건설에 튼튼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1: 네, 사회주의 건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굴곡도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자기 반성과 자기 혁신을 거치며 인민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주의 기본주도를 끊임없이 완벽화하면서 국가 발전의 근본 토대를 견고히 했습니다.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개방의 역사적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소강촌의 18가구 농민들이 붉은 서약서에 서명하며 농촌개혁의 서막을 열었고 심수, 주해, 산두, 함은 4개 경제특구는 대외개방의 선구자로 나섰습니다. 개혁개방의 봄바람이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네, 민영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연해, 연강, 내륙순으로 단계적 개방구도가 형성되면서 수십 년 만에 물자 부족의 시대를 끝내고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가 전면 해결됐고 인민들의 생활인 빈곤에서 풍요의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경제 총량은 꾸준히 상승하고 종합국력도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하에 우리는 중국 독색 사회주의 길을 개척하고 견지하며 발전시켜왔습니다.
0: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끊임없이 완벽화하고 법치 국가 건설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과학교육 흥국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고속철도, 고속도로, 민항 교통망이 전국으로 확충됐고 교육, 의료, 사회보장제도가 끊임없이 보완됐으며 수억 인민의 행복감과 안정감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100여 년의 세월 속에 중국 공산당 조직은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창건 초기 50여 명의 당문에서 새 중국 성립 당시 448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9,800만여 명의 당문과 490만여 개 기층 당 조직을 거느린 세계 최대 규모이자 응집력, 전투력이 가장 강력한 막수주의 집정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네, 전쟁의 불길 속에서 혁명 전사부터 건설 시대의 로령 모범, 개혁 개방의 물결 속에서 창업 선고자, 새로운 시대의 각 계층 기층 일꾼 이르기까지 대를 이은 중국 공산당원들은 언제나 인민을 위해서 일심전력으로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지켜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자기 혁신을 견지하며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다스리고 부패를 철저히 근절하며 작품을 바로 잡으며 국가 발전과 중화민족 부흥을 이끄는 핵심 지도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0: 지난 105년의 여정은 명확히 증명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언제나 초심과 사명을 지키고 자기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민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105년의 긴 여정을 거쳐 우리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인 전면적 초유사회 건설을 완수했으며 지금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장엄한 국가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이번 세기 중엽에는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중화민족 위대한 붕괴의 중국 꿈을 실현한다는 위대한 목표입니다. 부강이란 고품질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실물 경제를 탄탄히 다지며 신질적 생산력을 육성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을 세계 선도

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키고 인민주권제도 체계를 완벽화하며 전면적 법치국가를 건설해 인민이 직접 국가와 사회 업무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1: 네, 문명은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혁명 문화와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선양하며 전 사회의 문명 소양을 높여 문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조화는 사회 관리를 개선하고 민생을 보장하며 사회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이루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 지도를 흔들림 없이 견제해야 합니다.
0: 지난 105년의 역사가 끊임없이 증명하듯 공산당이 없었다면 새 중국도 없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결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혁명시대의 피나는 투쟁, 건설시대의 고초, 개혁개방의 개척정신, 새 시대의 위대한 변혁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민심에 뿌리내린 필연적인 역사적 선택입니다. 새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는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하며 붉은 혈통을 계승하고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발향해 개인의 리상을 지역 발전과 국가 부흥의 큰 구도에 녹여내야 합니다.
1: 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민생을 위한 조심을 지키고 기층에 깊이 뿌리내려 책임을 다해야 하며 새 시대 청년들은 애국 애가의 정신을 품고 부지런히 학업에 힘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하게 짊어져야 합니다. 각기 각층의 노동자들은 직책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분투해 수억 인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합니다.

0: 현재 세계는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변혁 시대로 진입하며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혁, 발전, 안보의 과제는 여전히 막중하고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초심과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진리를 견지하며 리상을 지켜야 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전진하며 충성심과 애민 정신을 담은 위대한 건당 정신을 발향해 끊임없는 분투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1: 네, 새로운 발전 단계에 발맞춰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물질, 정치, 정신, 사회 생태의 5대 문명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총괄하며 현대화 전략을 단계별로 실행해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이 세계 무대에서 더 당당하게 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0: 남호의 붉은 배는 변함없는 초심을 간직했고 민족 붕의 거대한 배는 다시 항해 돛을 높이 올렸습니다. 지난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보며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지도 아래 전체 중화 자녀들이 단합해 끊임없이 분투한다면 두개 백년 분투 목표는 반드시 달성될 것이며 중화민족 위대한 붕괴 중국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뤄질 것입니다.
1: 붉은 역사를 기억하고 전진의 힘을 얻어서 당의 지도를 따라 분투하며 현대화 강국 건설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05년의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길. 사실 우리는 십석 중국인민은 다 아실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그런 중국 공산당의 과거 또 가열 철회했던 치열했던 그런 어떤 힘든 시기
1: 네.
0: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오늘날에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전진해왔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105년의 길이 결코 쉽지만 않은 길이었다면 앞으로는 탄탄대로는 물론 좀 어렵겠지만
0: 네.
1: 더욱더 부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0: 정말 많은 우리 중화인민은 정말 부흥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중국 공산당의 그 발걸음에 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특집 붉은의 105년 항해 부흥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자를 함께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은 7월 5일까지 진행하는 특산 우대 활동이 있는데요. 사지원액은 지금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99원 합니다. 한 각에. 그리고 80각을 사면 100각을 무료로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요. 홍남강 치료이기는 보통 홍광 치료이기에 비해서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치료이기에 속합니다. 가정용으로 쓸 수 있고 병원에서 리허설에서도 쓰는 이런 1호기계인데 이 1호기계는 가격적으로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상당한 가격에 속합니다. 5천원 자회에 속하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하버드대학 연구성과로 나온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어 있겠습니다. 80각을 사면 100각을 주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4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돼 있고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 아프면 어디에 그 빛을 조이게 되면 사람들이 흡수할 수 있는 600 내지 700 나미 이런 광선을 둬서 딱 그 한 곳을 비치게 되면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사면 12각을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598원 한 각에 하던데 이때 현금으로만 딱 가격적으로 계산하면 29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남강 치료이기가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사지 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중풍이 와서 머리 항상 휑하고 휑하던게 지금 휑하던
0: 네.
2: 그러는데

0: 아, 눈이 많이 중풍 후유증으로 눈도 많이 불편하셨다 그랬죠?
1: 예예예. 예, 예. 지금 이것은 나면 손가락으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예. 예.
1: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변화가 됐고. 예.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예.

0: 기원으로서 2차, 3차로 중풍연구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중풍 후유증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싸지 원에 그, 저, 이 명서방 싸지 원에 쓰는데, 명서방은 지금 나는 이, 저 음식에다 무늬가 이게 한 백내장 진단 받았다는 거.
0: 예.
3: 그래서 이때까지 약 계속 쓰면 내려왔는데, 야, 막 딱 그 정도 되고 더 내려갔다는 거.
0: 예.
3: 그래서 10년 썼는데 정말 이 싸지 원액에서 지금 눈물이 항상 눈에 고이던 게 그게 해결받고 그다음 눈이 안에 요 포약이 되는 거기에 지금 벗으신다만.
0: 아, 싸지 원액 썼는데요.
3: 예. 그래, 예. 다른 데서는 아니던데 여기 또 타더라만.
0: 명서방 함께 쓰는 거죠.
3: 예.
0: 예.
3: 그리고 이 명서방 싸지 원액 같이 썼는데 이래까지 효과가 더 있더라만.
0: 그렇죠.
3: 그리고 또 이 싸지 원액 집사람 위에서 썼는데 나도 내 쓰고 또 이래 아껴줘서 이렇게 썼는데 야, 이 위에 드러났을 때다.
0: 아, 소화가 잘 된다.
3: 예, 예. 소화 딱 100% 내려가고 얼리만 뻗친데 딱 그 계속 얼리 뻗친데 입에서 냄새 씌우고 하면 내려 못 간다만 되는 게 벌써 얼마 했을까요? 한 달 쓰니까 푼이 쓰니까 그래서 이게 100까지 꺼진다만 이 그래서 어떤 6달 썼는데 완전히 어떤 음식이 제대로 쑥 내려간다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지금 좋을 지 좀 배다 봤다 그래요.
0: 아, 그렇게 하셔. 아무튼 싸지 원액 명서방은 배합도 잘 됐고 가격적으로 예. 그리고 이번에 좋은 일용 기계도 예.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이 싸지 원액을 저는 어제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을 머리가 흩어구나 해라 저돌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한 게 그게 지금 국면인데 6년, 7년 밤잠 자지 못할 거죠. 5분, 6분 그저 눈을 감았다는 또 지내 아파서 또 오리만지고 그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이래고 했습니다. 그래던 차에 싸지 원액은 정말 뭐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이 약이 얼마 좋겠습니까? 이거 뭐 그 효과도 빠르고 몸도 헷갈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밤잠 잘 자고 예. 그리고 그런 저 언니 명서방도 눈물이 그리 나고 안압이 그리 씻고 하던 게 예. 그것도 이거 먹을까 이제까지 일 없습니다.
0: 그렇죠.
4: 눈물이 그렇게 나던 게 그건 없어지고 안압이 높던 게 안압도 어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4: 예. 이래 좋아질지 또 그
0: 홍남강 치료기도
4: 예. 예. 홍남강 기계도 주제니까 예. 그거 하나 더 받아서 우리 자식들이 줄까 안 해서 내 그래 또 배달받자고
0: 그랬네요. 예, 501-7766에 전화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사실 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예,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에서도 후두두 떨림이 답답하던 게 지금 예, 떨리지도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5: 예. 예 그리고 예, 숨이 떡 맑아서, 오, 이게 숙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0: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5: 예. 예. 위치소 위험이 있었거든. 애들도 밥 먹을 생각이 없고, 밥은 못 먹었는데, 아, 이게 위에도 용도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5: 지금 밥은 한 살 먹고 있고, 밥이 또 용만.
0: 소화가 잘 됩니다. 예, 기본입니다. 예, 예.
5: 이거 선생님, 이거 먹었는데, 소변이 잘 통합니다.
0: 콤파츠 좋아지니까. 콤파츠 이게, 노경이 다섯 배 효과라는 건 노경은 콤파츠를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은 면역력을 관리한다. 인삼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많은 제품을 뒤쳐놓고 이 제품 자체가 면역력을 개선해주고 콤파츠 든든해지니까 소변이 공제받고 여러모로 좋아지는 거죠.
5: 예, 예 소변은 용사도 봤어요. 저녁에 뭐 다섯 번 여섯 번 볶아다 밤잠 잘 새도 없었습니다.
0: 그렇죠.
5: 이게 소변 다섯 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밤잠 용사를 잠깐 아침에라는 영맥이 납니다.
0: 그렇죠.
5: 예. 이 맥이 없던 게 또 이게 특별히 맥이 나는 것도 알립니다. 예.
0: 그렇죠. 맥이 인삼 녹인 인삼이 다섯 배 효과니까 자연적으로서 인삼 속에 담으면 우리 모든 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 예. 그래서 선생님 뼈 아픈데도 좋습니다. 허리 다리 아파서 그래서 오고하면 일어났는데 지금 잘 일어납니다.
0: 아, 콤파츠 좋아지니까 신주골입니다. 신주수 소변 잘 통하고 골격이 좋아지고 예.
5: 화장실에서도 앉았다 이러면 못 났습니다.
0: 아, 그런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예. 예.

0: 선생님 이렇게 효과 잡고 옛날에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자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지원액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우수한 428가지 영양 활성소, 그에 여러모로서 은행 잎이 20배 효과, 이렇게 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사지원에 그 어선운 녹달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선생님이 인삼로겸이 다수 6배란 말씀이 딱 맞습니다.
1: 아, 예.
3: 남이 이렇게 인삼로겸 뭐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먹으면 가슴이 더워서.
1: 예, 부상염 때문에.
3: 이거 먹어서 예. 아무런 불량 반응도 없고 용 좋고 이게 심사용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3: 나니 심사에 자꾸 어디 떨기는 것처럼 후두두한다.
1: 그렇죠.
3: 그리고 문소리에도 허리 놀라고.
1: 예.
3: 그랬는데 어제는 이 심사에 그래서 어쨌든 한 해 한 번은 또 중약을 가 먹어야 되는데 이 약 먹은 후에는 병원 아이 찾아가도 됩니다.
1: 아, 바로 그럴 예. 겁니다. 제가 신심 있게 말씀드리죠. 1년 견지한 다음에 당신이 병원에 가서 모든 혈액검사를 받아보지 기계검사 받아보시라고 많은 효과를 보시는 게 바로 이 제품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생각밖에 저는 위염 나쁩니다. 그거 소화 잘해야 됩니다. 이 주성위염이 돼.
1: 그런데 예.
3: 나는 이거에 위가 좋아지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3: 이거 먹으니까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 체중이 오르지 말아야 되겠는데 원래 입던 옷이 용 작습니다. 그것도 아, 한 예. 다섯 개 올랐을 때.
1: 아 그러니까 너무 소화가 잘 된다. 예예.
3: 예. 밥 잘 먹으니까 예. 예 그래 감기도 아예 하고 어쨌든 이게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꼬리 용 시원합니다. 뒷꼬리 정신 났어 예.
1: 그렇죠.
3: 아 그래서 예. 이게 용 어쨌든 용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집에 좋으니까 예, 우리 아저씨도 놓으신 사이랑 왔습니다.
1: 예.
3: 그래놓고 예, 둘이 같이 먹길래 해서 이번에 좀 오값이 얼마 녹순가 99회 뭐 예.
1: 99회죠. 그리고 또 예. 좋은 이력기계가 또 따라가니까 홍남강치를.
3: 예, 이력기계는 네, 전번에 받았습니다.
1: 그래요?
3: 그래서 예, 예. 예 이번에 사식하고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너무 잘 그 생각했으니까.
3: 예,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렇지. 쓰자고 그랬다.
1: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네, 이 사지원액 쓰는 게 나는 예,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선생님 그 홍당강 치료기계 있지, 그 뭡니까?
1: 네.
4: 예, 그거 같이 쓰니까 예, 아주 이게 효과 좋습니다. 나는 예, 혈압이 너무 올라가고 내려가서 영 고생했는데 이번에 이 기계 같이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지금 돌아오니까 예, 그렇게 오림지전하든가 오림지전하고 나지 않고 아침이라면 정신합니다. 그리고 귀가에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늘 이랬는데 지금 기본상 이롭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난 딴 것보다 이 맥박이 막 100으로 올라가네 심장이 나쁘니까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뽕 해나면 영 힘들었는데 70으로 내려오니까 정상을 내려오니까 예, 머리가 아프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 잠을 잘 잡니다. 이렇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홍당기계를 써보니까 약보다 멋지지 않게 좋습니다. 영
1: 이 기계는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노벨상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사용하시겠다면 좋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중노년에는 이런 좋은 제품이 드뭅니다. 만나기.
4: 예. 맹세방이 있지 그러니까 예. 우리 언니가 쓰는데 우리 언니는 주의하게 예. 어제는 몸이 피곤하니까 눈이 부어오고 눈물이 자꾸 나고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반년 쓰니까 예. 그렇게 흐리멍텅한 눈이가 지금 맑아진 게 알긴 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그렇죠.
4: 예. 눈물이 나던 건 어제 완전 이롭고 그렇게 깔깔하던 것도 어제 완전 이롭답니다.
1: 예.
4: 우리 언니도 지금 그 홍당기 그
1: 홍남강
4: 예, 치료기계를 같이 쓴다 내가 같이. 그러니까 더 좋다니까. 그래 오늘이 배달받아 그 기계를 가져오겠다 그랬다.
1: 예 그렇게 그래, 하세요.
4: 나도, 예, 예, 배달, 예 나도 배달받고 그래 두고
1: 이분의 기회입니다. 예, 잘 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0: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 사지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사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공모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과학기관의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변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본 제품은 바로 세포의 노화, 혈관의 노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미리 관리해 주게 되어 있으면서 이미 병으로 온 분들 가운데서는 좋은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함으로 인해서 정상으로 세포 대사가 유지되는 데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고 모세근이 너무 많아서 수토류술에도 나라에서는 쓰게 되어 있는데 황차 거기에 달린 열매가 너무 국제적으로 쟁탈할 정도로서 이렇게 우수한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1년 반년 그 이상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담지가 신심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게 되었고 항암효과, 항종류의 이런 효과, 이런 효과까지 면역력이 올라가는 인삼녹용이 5~10배 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2-7766번입니다.

105년의 세월은 산하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지만 인민을 위해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말의 무게를 조국의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눈에 닿는 곳마다 포나한 도시, 고요한 시골, 웅장한 산천, 바로 선배들이 바라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생일, 이 특별한 날 지나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조국이 번영하고 창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0: 네.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오늘도 역시 된장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된장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또 된장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1: 네. 된장과 역사를 같이 하여온 조선족은 장기적인 식용 과정에서 전통 된장의 다섯 가지 특성을 통화하고 그 특성을 문화화하여 큰 덕자를 붙여서 된장이 오덕이라고 칭송하며 우리의 생활 취향과 상사성 관계를 인격화하여 오심이라고 하는 게 그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0: 네.
1: 첫째, 다른 맛과 섞어도 제 맛을 일치하는 단심. 둘째, 오래 둬도 변질하지 않는 항심. 셋째, 기름진 냄새를 제거해주는 볼심. 넷째,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 다섯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화심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된장에 대한 조선족의 사랑과 문화적 뇌라면 된장은 자체의 독특한 맛과 간으로서 기타 음식의 맛을 낼 때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0: 네. 이 콩은 경작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1: 네. 우리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야생 콩을 개발하여 주요 농작물로 경작하였는데 콩은 한량한 기후를 이겨내고 적박한 토지에서 건강하게 생장할 수 있으며 경작 기술이 간단하고 보관하기 편리하며 식보 기능, 즉 기근을 대처하고 신체를 보양하는 기능과 양리 기능, 즉 질병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으므로 점차 전파되어 한전 문화로 풍부해졌습니다. 예로부터 당량의 능란 조선족은 발효 음식을 개발하여 왔는 바 일제히 콩을 삼아서 발효시켜 밀두를 만들고 된장을 제조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콩을 삼아 발효시켜 만든 밀두가 한때는 임금이 혼인 납세 품목에 오를 만큼 귀중한 그런 음식이었고 또 한때는 임금이 자연세를 기근에 서러지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구황 양식으로 쓰이었습니다. 밀두로 만든 된장은 독특한 맛과 간으로 전차 여러 가지 종류의 전통 된장을 개발하게 되었고 된장을 재료로 하는 된장국, 해장국, 게장국, 된장떡 등 많은 음식을 개발하여 조선족이 식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재료로 보상했습니다.
0: 네.
1: 담장을 낮게 쌓고 울타리를 낮게 두르며 가가호호 정갈한 장독대를 설치하는 거주 문화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보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속담이 이런 전통 문화를 대변하여 줍니다. 된장은 수시로 갖게 되는 가족 식탁이나 모임 식탁에 오르며 이웃 간에도 서로 맛을 보라고 나누고 먹는 음식으로서 된장 문화에는 이런 촌락 공동체 이식이 다분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렇다면 콩으로 된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장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1: 네, 적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장은 일명 우리 그 청국장.

0: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1: 네. 청국장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었네요. 그러면 석장의 역사가 꽤 오래되겠네요.
0: 예. 석장이 언제 생겨났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래의 장을 발효시키면서 유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문을 얘기하는 기원 683년 신문왕이 대신이 딸을 왕비로 맞아들일 때 폐벽으로 기라는 그 음식을 넣어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석장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된장을 만들거나 석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볏짚의 작용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다면 볏짚이 빠지지 않네요. 그 이유가 네. 있나요?
0: 예. 된장 제도에 있어서 볏짚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연 발효의 씨앗 역할을 하는 유용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접종원으로서의 작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볏짚은 내수와 된장이 제맛을 내도록 발효를 이끄는 자연스러운 스타터 배양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볏짚 속의 바실루스 세균들은 된장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며 감칠맛 나는 아미노산과 다양한 그 향기 성분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볏짚의 바실루스 균주가 많았는가에 따라서 된장이 최종적인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작용을 보면 수분 조절과 동기성을 확보합니다. 매주를 만들 때 빗집을 깔거나 묶는 리무는 매주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 원활한 발효 과정을 조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전통 방식이 된장에서 빗집을 발효의 시작을 알리는 미생물 공급원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상업적으로 배양된 순수 바실루스 균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깊고 복잡적인 전통의 맛은 오랜 세월 빛깊이 전해준 자연의 선물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인터뷰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볕집회 작용이 엄청 크네요. 된장 풍미와 품질 발효에도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뒷거구에서는 19세기 중후부터 고유한 석장 제작 기술을 해왔으며 오늘도 여전히 조선족의 특색 음식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석장을 담그는 데 있어서 역시 순서가 있겠죠. 어떻게 석장을 만드는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석장도 된장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발효식품으로서 미처리면 임차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콩을 잘 선정하고 씻어서 물에다가 12시간 좌우로 불거둡니다. 둘째로 그 붉은 콩을 물기를 빼고 가마에 넣고 또 삶습니다. 셋째로 그푹 삶은 콩을 열기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퍼내어 빗집을 한번 펴놓은 깨끗한 그릇 위에 담은 후 도자기를 덮고 그릇 아구리를 솜 이불 같은 걸로 덮어놓습니다. 넷째로 30도 내지 40도 온도에서 또 2일 내지 3일 발효시키면 콩 표면의 흰색이 시로리 같은 점액을 생기는데 이것이 발효 균입니다. 잘 발효된 석장에 소금을 조금 버무려 놓은 후 도자기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놓아두거나 덩어리를 만들어서 냉동시킵니다. 석장은 콩 자체의 단백질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린지와 같은 생물 활성 운소가 들어있어서 건강에, 또 보건에 아주 유익합니다.
0: 네, 이 석장은 된장 만들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네요. 이 온도 조절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발효 시간도 2, 3일씩 걸리므로 석장은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발효 음식이라 어른, 아이들 할것 없이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0: 네, 이 과거처럼 모든 집에서 직접 장을 담그는 풍경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오덕 된장 유한 회사에서는 이미 20여 년간 오덕 된장 축제를 펼침으로써 이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또 전통의 맛과 된장에 담긴 그 의미 등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듯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예, 맞습니다. 학교나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장 담그기 체험 수업을 열어서 전통 발효 식품이 소중함과 그 만드는 과정의 지혜를 알리는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우리말 속담 중 장이 단 집에는 가도 장이 단 집에는 가도 말이 단 집에는 아니 간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뭐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이런 된장에 관련되는 소박하고 천리성이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된장에 관련되는 소박하고 천리성 있는 속담이 수십 조목이 됩니다. 이런 된장 계열의 속담들은 장구한 삶을 영위하여 온 조선족의 지혜와 실천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된장이 삶에 주는 전통 정신, 문화적 의미를 아주 재치 있게 설명하여 준답니다.
0: 네, 그래요. 연변 무형문화.

0: 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된장은 특별한 날이 아닌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입니다. 수시로 갖게 되는 가정식탁이나 모임식탁에 언제나 오르며 이웃간에 서로 맛을 보라고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서 된장 문화에는 촌락 공동체 의식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된장에는 조선족의 기후와 풍토, 생활방식, 그리고 어머니들의 정성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통 방식을 연구하는 식품 기업이나 장인들이 조상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대인의 입맛과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다양한 된장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된장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이자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 내려온 소중한 음식 문화 유산입니다. 간단한 된장찌개 하나로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을 느끼고 나눔, 근면, 인내 등 조선족의 전통 미덕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민족의 소박한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여행의 의미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전 환경심리학에서는 여행에 대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의 여행만으로도 사람의 스트레스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상 업무로 복귀한 후에도 이런 긍정적 효과는 몇 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여행 요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행은 단순한 휴식뿐만 아니라 일종의 반항이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이나 청구서 같은 걱정들로부터 벗어나 생기 넘치는 새로운 환경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어깨에 짊어진 압박감, 마음속의 고민,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 같은 것들은 모두 매우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가끔 이 요법을 활용해 평소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반복되는 생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보고 낯선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잡념을 잊게 되고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잠시 일과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다 보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당의 배교는 빛나는 여성은 민족 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광민 가수가 부른 아 당이여를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량성호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어선 붉은 길을 전해드립니다. 푸른 하늘 높이 휘날리는 그 붉은 깃발 아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 가수의 힘차고 웅장한 목소리가 어선 붉은 길의 숭고한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당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당의 빛나는 미래를 전해드립니다.

시대는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것은 바로 희망과 도전이 함께하는 새 시대입니다. 노래하자 새 시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새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꿈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성룡 가수가 부른 희망찬 새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당의 령도 아래 더욱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연변의 모습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찬 대해를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아,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지켜야 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과학 3은 3과학을 더 드리고,

이러면 한 9곽이면 18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80일이랑 한 반년 쓸 수 있죠. 10곽엔 8곽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15곽부터는 직접 우리 10곽부터 그 오늘이 결정해서 사는 분들 운남에서 나온 특급 황금색 응답분들입니다. 한 곽에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15곽에는 직접 15곽을 더 드린 동시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침구라는 거는 제가 놓는 침구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그 아픈 데에 따라서 다 놔드립니다. 예, 계단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런 침구는 우리 고대 그러니까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제대로 침 맞는 거는 예, 매일마다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거는 우리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관이 몽땅 늘어나고 땀도 세게 흘리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그때 가서는 날씨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가지고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습니다. 지금은 예, 근데다 또 우리는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건신고이 시면상에 건신고라고 이름 진 게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 전화 와서 뭐 왕상에서도 파는 게 있다 하는데 파는 우리 이 건신고는 예, 원래 그 처방이 기초상에서 제가 직접 그 공장과 상의해가지고서 이래 나온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량을 제가 또 어떤 약들은 많이 거둬일 건 많이 거둬였고 적게일 건 적게였고 이것을 제가 다 가늠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 이때까지 제가 그 빈파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빈파 뭐라고 썼는가 하면 쉐이성 취발빙 이렇게 썼습니다. 빈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쉐이성 쉐란 거는 그 학습하는 쉐 이사 예, 그리고 또 취발빙 객관화 100가지 질병을 몽땅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파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빈파에는 없습니다. 시면상에 파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왕상에서 막 싸가지고 잡순 게 효과가 시원치 못하고 예, 어떤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저한테 와서 이걸 제 말을 듣고서리 이렇게 쓴 게 효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왕상에서 우리는 왕상에서도 우리도 물건 쌉니다. 그런데 옷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왕상에서 누거리를 쌓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거는 진량 그렇게 사지 마세요. 예, 먹는 거. 예, 이거는 제 병 치료하자는 게지. 내 무슨 뭐, 거서 뭐, 밥처럼, 거서 오늘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규적인, 이런, 방송, 이 강의를 듣고, 예,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신고는 고대, 그 처방 네 가지 처방을 한 대 지닌 겁니다. 그래서 약재는 모두 15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째 처방이 뭐인가? 간단방이란 겁니다. 간 담낭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위축성 위염이나 전폐성 위염이 다 간단 질병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다년간 이런 약 사업하면서 20여 년 동안 환자분들을 이래 보면서 결과가 뭐인가? 기실은 예. 모든 소화계통 질병은 근원을 찾자면 예, 간, 담낭, 이 짝을 먼저
不能差载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우리 相声相克 그걸 도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간이가 무슨 작용하는가 간주 수시에 됐습니다.

말하는 수시라는 게 뭐인가? 수부 调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이런 경락기가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은 일단 간이가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게 되면 아, 난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간 수치 다 정상인데 정상인데 해서 간 경락이 제대로 통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벌써 간 경락이 통하지 않은 거 어디에서 알겠는가? 벌써 소화가 아예 됩니다. 그리고 저기람 자꾸 생깁니다. 예, 뭐 음식을 먹기 싶어도 너무 아예 간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위안이 떡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 비위를 잘 움직이게 한다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일단 위 장도가 잘 움직이지 않다 하게 되면 아 이거는 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병원에 가 검사하는 것은 뭐 간 병독이 생겼거나 예. 그다음에 간 경화 그런 게거나 간 세포가 다 경화가 왔거나 그렇다면 간 복수 왔거나 엄청 엄중한 해진 다음에부터 이런 병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에 초기 증상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반샤시신탕 대단히 유명한 처방입니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객지로 올라오거나 식후물이 얼린 밀거나 잘 넘어야 가거나 몽땅 반샤시신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 가면 근골 처방입니다. 취장탕이란 겁니다. 취장탕이란 거는 뭔가 물리친다. 그리고 장이란 거는 꽈장의 장. 우리 그 집행이를 어서는 버리고 걸을 수 있다 이런 게죠. 그러면 우리 이 근골 처방에는 주약이 풍습성 관절염, 비풍습성 관절염, 특히 관절이 이렇게 꾸꾸대나거나 허리다리를 쏴내나고 아파나고, 그다음에 초질 그러니까 우리 뭐 짜게 바람 낀다, 그래서 쥐 올라온다, 예,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당뇨병, 당뇨 합병증을 인해서 아랫다리가 매겹거나, 그다음 발에 상처가 생긴 다음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예, 이럴 때 쥐장탕 보통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이 처방이라는 거는 상한론하고 그 진구리아울류 예, 한탕, 예, 이 힘에서 모든 처방이 다 있습니다. 예, 한탕 주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처방에서 이름진 것이가 보통에, 무슨 뭐, 현대약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축성 위염 치료한다, 뭐, 전폐성 위염 치료한다, 이렇게 이름 아예 있습니다. 예, 취장탕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다리 라면 자꾸 매겹거나 개체면 시련하거나 예, 상热下寒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몽땅 취장탕 이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취장탕은 주요하게 우리 호쇄하는 걸 통해서 예, 그 정맥의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이고 그 다음에 회류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맥 꼭장이라면 생긴 분들을 보게 되면 어째 꼭 정맥 꼭장이 생깁니까? 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전신에다 피를 확 공급해줬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들어와야 되겠는데 너무 차갑다 할까나 그것이 다시 들어 모읍니다. 그래서 정맥 꼭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끌어들이자면 심장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고려해가지고 뭐하는가? 심장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보혈 처방이란 게 또 들어갑니다. 스우탕이란 겁니다. 스우탕은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 보면 숙지, 당귀, 바이살, 천숑 네 가지 약재입니다. 이 네 가지 약재는 또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량을 조절한다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보혈 해주는 이런 처방입니다. 경전방이죠. 다른 약과 무슨 뭐 이렇게 뭐 대체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고 뜻입니다. 딱 요 네 가지 약재면 그래서 보혈 처방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혈 처방이가 직접 심장 간에다 피를 많이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잘 돼가지고 심장이 잘 돼야 어디야 정맥에 이런 그 혈전이라 몽땅 끌어들여가지고서 심장 열 가지고 그것을 몽땅 녹인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녹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혈전을 녹인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서 뭐 아스피린 쓰면 된다. 아니, 아스피린 가지고 혈전 절대 못 녹입니다. 이거는 한길로 인해서 차가워가지고서 혈전이 생긴 게기 때문에 뭐 같은 거 하면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 소탕 먹기 좋아하죠. 소탕을 먹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겨울철에 바깥에서 나도

0: 계시. 그게 어떻습니까? 몽땅 굳어지죠. 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게 되면 굳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을 먹게 되면 사람 몸이 차가워지는가? 보통 모든 서약들은 우리 먹게 되면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예, 손발이 벌써 차가워진다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 약을 먹은 것이가 이 약이가 내 병과 맞는가 아니 맞는가? 예, 이걸 보자면 예, 내 이 약을 먹을수록 손발이 점점 차가워진다 할 때면 예, 이 약이 틀린 겁니다. 예, 그냥 1차 이약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차가운 이약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심장을 점점 차갑게 만들어 놨습니다. 심장이라는 건 발동기입니다. 예? 심장을 차갑게 만들면 그럼 죽는 길입니다. 우리 예, 몸속에 양기란 게 없죠. 예? 그래서 이 심장을 항상 뜨겁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는가? 심장에 피가 충족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말한 뜨겁게 한다는 건 허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호입니다. 실호. 虚火 아닙니다. 허열이 虚火죠. 예, 가짜열. 네, 아마 목이 말라들거나 무슨 몸에 이렇게 뭐 열이 올라간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예,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예, 여러 가지 약을 다 먹었지만 해도 하나도 효과 못 받고 때뿌이지 아이디티다. 그런데 그 증거로 바꿔서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면으로 점점 많습니다.
0: 네.
2: 아바인 부어받아서 마도 먹는 게 지금 잘 저희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고 예.
0: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
2: 그리고 대사관도 못 가리던 게 지금 다 가립니다.
0: 예, 주소로 위장실 다니죠. 예.
2: 그리고 저는 혈압이 저절로 잘 되지 않으면서 머리가 힘나게 정수야 해놨댔습니다.
0: 예.
2: 그래던 게 그것도 지금 낫고 예. 그 몸이 갈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여러 가지 면으로 좋습니다.
0: 예.
2: 음식도 소화 잘 되고 예. 그런 뭐입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면을 점점 많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이 근심 코로나는 정말 좋다고 주장합니다.
0: 네.
2: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근심 코로 많이 먹고 예, 우리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0: 네, 좋죠.
2: 예,
0: 네.
2: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약을 선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근신고하고 혈배강 같이 썼습니다.
0: 같이 쓰시죠.
3: 예, 같이 쓴 사람인데, 원래 예, 병원에서 위추성 위염이라는 진단 받았댔습니다.
0: 네.
3: 예. 이 받은 지도 오랍니다.
0: 네.
3: 예, 저, 그냥, 위 없이 아프거나, 예, 이, 위 아프다 할 때는 정말 불로 찢는 것 같고요. 아리고, 예.
0: 네.
3: 그 다음에 무슨, 조금만 먹어도 배가, 예, 차가워 나면 쩡쩡해 불어나고, 예. 이러니까 또 빈혈이 심합니다.
0: 네.
3: 그거 항상 맥이 없다는 이런 말이 입에 달고 산단 말입니다, 예.
0: 네.
3: 식후물이 또 자꾸 올라오지. 또 참, 이렇게 가슴에서 더욱이 얼리밀어서, 예, 영, 정말 그게 다 바쁘더란 말입니다.
0: 네.
3: 그러니까 또 심장 쪽에 따라서 예, 그래서 다 같이 나빠지고 예, 숨이 차고 그래서 뒷산도 아프다 하면 어깨도 아프지 이빨까지 막 아파놨어요. 온밤 자지 못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또 그래서 목이 뭐 그래서 딱 쪼여 달라붙는 것 같으면 물을 마실 때도 아끼더란 말입니다.
0: 네.
3: 손발은 항상 차갑고 식은땀을 흘리고 예. 정말 빈혈이 돼 그런지 피곤하기는 또 영 사람이 맥이 없어서 죽겠더란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래든지 지금 이 혈배강과 건심호를 같이 원래는 혈배강만 먹었댔는데 후에 건심호를 같이 먹었으면 예. 효과가 더 빠르단 말입니다.
0: 빠르죠. 예.
3: 예, 식후물도 어선 올라오는 게 뚝뚝 멈추고 예.
0: 네.
3: 식은땀이 나던 것도 저기나 우선 안 나고 예. 그래 귀에서 소리 영 세게 나던 게 그게 못 좋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예, 말이 잘 지키고 영 좋단 말입니다.
0: 근신고 그 공농수치에 명백하게 예. 썼습니다. 귀 소리 나는 거 해결했습니다.
3: 예. 예. 예. 그러니까 혹시 원래 귀 소리를 안 나면 말도 못 들었어. 어디 나갔어도 그 뻔해 있던 게.
0: 네.
3: 우선 정신 추구대에 당기게 됐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나 이렇게 효과 빠르니까 얼마나 좋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0: 예.
3: 이런 약이 있는 거 알았으면 은영부터 썼더라면 그저 고생 다 하고 얼마나 고생했지.
0: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했어.
3: 그건 얼마나 예. 말 못하지. 그래. 지금 예, 이번에 이런 우리 할 거라 하는데 계속 참가해서 예, 계속 치료를 계속 할 예상입니다.
0: 예. 예.
3: 선생님께 앞으로도 많이 좋은 게 있으면 많이 선전해 주고 예, 인도를 해 주시오.
0: 예. 네.
3: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세요.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땀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예.
4: 저도 예,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4: 예. 그 전에 중위고보다 건신고이 많이 더 좋습니다.
0: 더 좋습니다. 승급하니까.
4: 네. 그래 네. 그거 계속 먹으니까 네. 허리 아프던 게 좀 많이 낫습니다.
0: 네. 네.
4: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 선생님이 이 강구란 이 약을 계속 먹을 예정입니다.
0: 네.
4: 저도 이 세 가지 다 먹으니까 이
0: 네.
4: 너무 신체 좋아졌습니다.
0: 아,
4: 그래.
0: 예.
4: 예. 그래서 앞으로 경제 허락 때문에
0: 네.
4: 우리는 족속 약을 싸 먹으려고 합니다.
0: 좋죠. 예.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 다음 세 번째 처방에 가면 정우탕이라는 겁니다. 정우탕. 네. 그래서 이 정우탕은 주약에 우리 폐 곰팥이 방면 이런 질병 방면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정우탕은 손발이 차갑거나 특히 정우탕 가속설이 습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이런 도유수분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붓기거나 뭐간 낭중이라면 있거나 쓴 낭중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물을 쓸데없는 물을 몽땅 빼버리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피부 그 밑에 물이 자꾸 차게 되면 제가 말한 이 물은 예,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 물이 돼서 우리 물을 많이 먹는 데서 물이 많이 보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자칫하게 되면 내 물을 덮여주는 이런 능력이 없게 되면 예, 몸속에 그 장기가 어서는 퇴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 안이 차다. 네, 이렇게 되면 몸 안이 양기가 모자라다 한다 할 때는 예, 물을 덮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 온도는 36.5도입니다. 예. 항상 무슨 음식이나 그렇습니다. 36.5도 좌우 요만한 온도면 예, 몸속에서 잘 흡수하고 잘 유동되고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 온도보다 너무 낮다. 개국설이 낫다는 건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찬물을 한번 먹었습니다. 이 물은 꼭 몸속에 이런 내분비계통을 통해서 내분비계통의 기질은 우리 양기죠. 제가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이하고 서의가 틀린 점 뭔가 하면 서의는 출발점부터 틀립니다. 사람을 연구를 할 때 죽은 사람 시체를 놓고 연구를 했지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이는 뭔가 고대로부터 어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이 객관화 우리 황제내경의 링수편, 링수편 이거는 해부학 놓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링수편 거기에서 명백하게 썼습니다. 사람은 오장육부가 항상 움직이고 양기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5: 네, 건신고를 지금 예, 저는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평시에 이전에 보면은 혈당도 높고, 실수도 높고, 예. 그 다음에, 아무 제대로 자지 못하지. 그 다음에, 뭐랄까, 이래, 그래, 그런지 계속 맥이 없단 말입니다. 좀 다리지 못하고, 예. 그래서 맥이 없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맥이 없고, 얼마나 지나도, 예. 그래서 맥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래, 그러면 들어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약을 예,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무슨 보건품으로 뭐 무슨 이래로서 한 약도 먹고 예, 그랬는데
0: 네.
5: 어제 혈당도 떠들어야 되고 맥이 없는 게 그렇게 아이 낫더라마 그래서 예, 이 뭐니까 건신고를 먹고 선생님이 또 선생님들과 친구도 하고 그리고 나 그다 또 예, 저 뭐니까 세대랑 그도 같이 이래 먹었습니다. 근데 한 얼마 한 열흘 지나서부터인가 조금 조금 이제까지 그렇게 맥이 없던 게 이제까지
0: 네.
5: 없어지더라.

0: 말입니다.
1: 그렇지.
0: 아침에 일어나도 두근신하고 겨우 남고 효창소설이 꿀이 잘립자도 인생 효창소설이 잘 아이래가서 나마다 야자다 이럴까 그 다음에 뭐 약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도고서에 뭐니까 이로써나 맞기는 싫고 하기용 바빴는데 지금은 뭐니까 소설이 잘 되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니까 그 소설이 잘 되니까 또 맥 이어폰 것도 예도 났는지 하여튼 이렇게 먹고 나고 특히 내는 친구까지 뭔가 치료받고 하니까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 뭔가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당연히 합병수 좋아지죠. 예.
0: 예. 그러니까 사람 맥이 나고 예 특히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 동식 온 하루 고서 맥이 없다 소리 고서 달고 오게 남의 고서 누구 있게 좋아해가지고 국회에서 누구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은 예 좀 안 그래도 정신하고 나가서 예 좀 활동을 해도 예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예, 이제 선생님들 한번 예, 또 찾아가서 좀 친구도 좀 또 치료받고 겨우 뭘까 예, 예, 예, 문의도 또 하고 그래서
1: 그래서 환자들이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0: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0: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언제 한번 또 찾아가시죠.
1: 네, 예. 거기서는 예. 미리 전화 치세요.
0: 예, 예.
1: 하세요.
0: 예, 예.
1: 네.
0: 알겠습니다.
1: 2880018번 예, 전화 치세요.
0: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사람입니다.
1: 네, 예.
3: 예, 나 어제 쓰는 나무는 이거 쓰기 전에는 증상이 많이 했습니다. 쇠 약해서, 이 몸이 약해서.
1: 네.
3: 수술도 몇 번씩 받고 나니까나 얘 엄청 빈혈도 심하고 얘
1: 네.
3: 그리고 옛날에는 또 혈압도 또 혈압을 살아왔습니다.
1: 네.
3: 네. 그래서 이때 거든 혈압이 오거든 보금 몰랐습니다. 60에 90에서 뭐 올라가던 게네 이 선생님께서 친구도 하고 이약도 따먹고 혈배강도 같이 쓰고 하고 한 게 그제나 오거든 혈압도 82에 전번에 82에 1대 25 됐대라.
1: 네.
3: 얼마나 이런 혈압 가지 먹인 처음입니다 나는.
1: 그렇지. 예. 예. 원래 소 혈압이 영심했죠. 예.
3: 예. 그래 거기다 노공사에서 왔지. 심장이 또 너무 나빠서리 막 후들후들거리면서리 거기서 조금 어째서 놀라고 거기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랬던데 그게 이렇습니다.
1: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한테 병발 나온 분들도 자꾸 그럽니다. 저혈압을 별로 중시해야 합니다. 사실은 중에서는 이 저혈압을 영중시합니다. 저혈압이란 건 뭔가 몸속에 피가 대량적으로 모자라다는 걸 말합니다. 예, 이럴 때면 불쇠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게임 이럴 때일수록 뭐 해줘야 되는가 피를 많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신고 안에 스우탕 그러니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혈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보충해주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3: 맞습니다. 그래 선생님 설명하는 게 피를 많이 보충한다 하니까 그게 예. 마음이 떨려서 그래 한 게 그것도 항상 그것도 이 맥이 없어서 뭐 누구 공이나 하고 이 맥이 없어서 그것도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머리 아프고
1: 예.
3: 머리 어지럽고 아 그래서 이 약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하면 이런 게 어제 어지럽은 증상일 때가 없으니까
1: 예.
3: 예 그리고는 이 다리 맥이 없던 것도 다리 맥이도 오네
1: 네
3: 그리고 밥맛도 소화 너무 아이래서 그랬더니 얘 소화 잘 돼서 밥을 먹으니까는 아마 용좋을 때다.
1: 네.
3: 맥이도 나고 얘 그다음에는 정신 챙기면서 얘 머리 아픈 것도 선생님 친구라 하니까는 머리 아픈 거는 내가 다 났을 때다.
1: 네.
3: 예, 나는 다른 거는 약 써서 그렇게 효과 빨리 못 봤는데 이때 어떤 계속 약 맞으면서 그런 게 효과 못 받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한테서 진단하고 그 친구도 하고 이러고 한 게 난 전날부터 정신을 떠났대다.
1: 네.
3: 예, 그랬던 게 있고 소화 잘 되고 그 배꼽이 그런 저기 있던 것도 치모 맞으면 나는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 뇌설금도 있지 않까 예, 그게 정말 아예 났을 때다.
1: 네.
3: 예, 그래서 수도 못 털어놔도, 그래서 그런, 뭐니까, 실수를 하지. 뭐, 아무리 약 써먹어도, 어째, 그거는 다 아예 됐겠다.
1: 아예 됩니다. 예.
3: 예, 내 어느 때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자. 노공사에 온 사람들이를 해서 이 뇌설금이 많이 온다는 소리 들었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나 친구를 하니까 나, 그 다음에는 되더라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그건 어서는 이렇고, 아, 그 다음에는.

0: 그 경련이 자꾸 일어나. 그리고 싸게 바람이
1: 뭐 뒤 올라온다. 이 싸게 바람이
0: 뒤 올라오는 게 야, 그게 어찌 바쁜지 얘 너무 약하고 어찌 갈까나. 그것도 누군가를 이러도 못날 때도 상해서 얘 수술하고도 누군가를 있을 때도 없잖아. 그 뒤 올라와서 용 바쁘던 일이 생각하므로 이소다해진다. 그래서 내 선생님 걸어댄 게 있잖아. 선생님 내가 가서 친구를 하고 한 게 아 그건 어찌 또 그리 빨리 났을까.
1: 네.
0: 예, 선생님께서 예, 나는 친구를 한 게 그건 용 빨리 났을 때다.
1: 네.
0: 그게 지금 꺼서 예, 재발이라고 안 한다.
1: 네.
0: 예, 그래서 예, 머리에 막 이렇게 땀이 나던 것도 예, 그것도 이롭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런 무슨인가, 그런 무슨인가, 자꾸 마른 기침을 하던 게, 그것도 어렵습니다.
1: 예.
0: 어제 대결절이 있어서인지 계속 마른 기침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
1: 예.
0: 부실을 깜빡깜빡 할 때는 용 바꿉대다. 그래, 그것도 이렇고, 내 상당히 내 선생님들 가서 약을 쓴 다음에는 효과 본점이 용 많이 쓴다.
1: 그렇지. 예.
0: 예,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것이 막 말하다 하니까 막 더 잊어먹어서.
1: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얘기를 하죠.
2: 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네.
1: 다음에 전화 주세요.
2: 네. 네. 네. 내일 다시 문의해 네. 주십시오.
1: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 노래
2: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오늘은 중국 황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한 시기가 넘는 동안 인민과 함께 걸어온 위대한 여정, 역사의 발자취를 노래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춘산 작사 강현종 작곡의 그대 따라가는 길을 남성 인양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리기준 작사 송일 작곡의 그대 따라가리라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언제나 당을 믿고 당의 길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가사와 선율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녀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위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생과 발전은 중화민족이 영광이자 모든 중국 인민의 자랑입니다. 박영진 작사, 김태종 작곡의 노래하자 위대한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당의 공적을 찬양하고 당과 함께 걸은 영광이 세월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당의 언덕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디제이 작사, 성규화 작곡의 인민들은 목청껏 노래 부르내는 당의 따뜻한 품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는 인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담은 그 노래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정근 작사, 황선홍 작곡의 인민들은 그 빛발 안고 삽니다는 당의 빛나는 정신과 인도의 빛을 품고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송대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공화당이 있기에 우리 미래는 언제나 빛나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위대한 당 빛나는 미래. 더욱 번영할 조국과 더욱 빛날 중국공화당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최령원 작곡의 위대한 당은 작고 간결한 가사와 웅장한 선율로 당의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깊이 있게 표현한 곡입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땅을 따라 걷는 이 길, 언제나 희망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결실이 맺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박물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앙과 성당의 정확한 실적관 수리 및 실천 학습 교양 포치 배치에 따라 6월 30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젊은 간부 대표들을 대상해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문 주제 당 수업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광범한 젊은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근평 정석의 중요 론수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에 따라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리상 신념을 굳게 하고 사명 담당을 강화하며 뛰어난 능력을 연마해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며 중임을 감당하고 정렴 결백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간부로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실속 있는 사업 실적으로 당과 인민의 신임과 중탁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수업이 시작되자 전주 여러 분야 여러 일터에서 온 8명의 젊은 간부 대표들이 일터 직책에 립각하고 사업 실제와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적관 문제는 근본성 문제로서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집정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둘러싸고 일련의 투철한 논술을 했으며 누구를 위해 실적을 세우고 어떤 실적을 세우며 무엇에 의해 실적을 세우는가 하는 등 중대한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일하며 창업하는 데 사상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젊은 간부들은 한창 사업 창업의 상승기, 발전의 황금기, 성장하고 인재로 되는 관건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는 개인의 성장 발전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당과 인민의 사업의 대를 이은 전승과도 관계됩니다. 전주 광범한 젊은 간부들은 이번 학습 교양에 총체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정확히 파악하며 실적관 세 가지 물음에 참답게 대답하고 실적관 편차를 효과적으로 경계 시정하며 분발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과정에서 앞장서 담당하고 새로운 실적을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정치적으로 견정하고 당에 충성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정치적 시각에서 문제를 관찰, 분석하는 것을 배우며 정치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업을 살펴보는 데 능해야 합니다. 이를 만나면 정치적 요구를 많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정치적 규칙을 많이 생각하며 처사할 때에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반 국면 정치 방향 근본 원칙과 관계되는 큰 시비 문제에서는 립장이 특별히 견정해야 하며 국가 안전, 변강 안정,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등 중대한 문제에서는 기치가 특별히 선명해야 합니다.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다섯 가지 반드시 대조해 편차를 바로잡으며 일곱 가지 현상에 초점을 맞춰 자신을 검시하고 바로잡아 규범적인 상하급 관계, 깨끗한 동지 관계, 친근하면서도 청렴한 신형 정부 기업 관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량완 정치 생태의 조성자,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의 련동, 전환, 승격 법칙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의 황금 박자를 정확히 찾으며 처리의 관건 절점을 단단히 들어주어 각종 위험 우환을 발생 전에 해소하고 맹아 상태에서 처리함으로써 변강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견관 장벽을 견결히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경제 사업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발전을 잘 도모하고 틀어지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비교 우세를 깊이 연구하고 전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의 특색 자원, 동산구 플랫폼, 산업 토대 등 요소를 발전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흩어진 자원을 완전한 산업 사슬로 연결하며 독특한 천부적 우세를 핵심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각종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 투자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변 실제에 부합되고 국가 투자 방향에 맞서며 견인 역할이 뚜렷한 량질 대상들을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종합보세, 시장 구매, 다국 전자산 거래 등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종류 개발구의 토지, 물류, 재정 세무 등 면의 정책 혜택을 잘 활용해 수입 자원, 현지 가공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통로 경제가 통상구 경제로 전환되도록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전장에 적극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상이 관건이고 제조업이 주도라는 리엄을 확고히 수립하고 산업 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며 목표 지역과 의향 기업을 정확히 확정하고 상공인에 의한 유치, 사슬식 유치 등 방식을 령활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기업을 방문하고 상담, 협력해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일련의 중대 대상들을 낙착시켜 실속 있는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효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 사업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시종 인민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대중을 가족으로 대중의 일을 집안일로 여기며 대중이 생각하고 바라며 근심하고 구패하는 것을 제때 정확히 료해해야 합니다. 사업의 장벽점과 대중의 관심점을 정확히 연결시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두터운 위민 정회를 함양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일선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마음속 말을 많이 듣고 민생의 근심 걱정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대중의 시각으로 직무 수행 조치를 살펴보는 것을 견지하고 주동적으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중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대중의 감독을 접수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힘을 한 곳으로 쓰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책임지고 일을 맡아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 직책을 다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자신의 일처럼 대하고 공적인 일을 자기 집안 일처럼 하는 것을 견지하며 충만한 열정으로 사업하고 뜨거운 열의로 발전을 도모해 사업 창업 과정에서 인생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일을 사랑하고 한 분야에 종사하면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정통하는 것을 견지하며 사업을 잘하고 직책을 리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각종 능력을 목적성 있게 학습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점,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대중이 관심하고 주목하는 초점, 사회 안정 수호의 위험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용감히 맞서고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중대한 사업과 중대한 시험 속에서 초심사명을 실천하고 책임 담당을 과시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렴결 자율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자신을 수양하고 덕을 품으며 자중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격권을 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교우관을 확고히 수립하며 교제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벗과 좋은 벗을 널리 사귀고 사상적으로 경계선을 그으며 행동상에서 경계를 명확히 해 벗은 밝은 곳에서 사귀고 말은 밝은 곳에서 하며 일은 밝은 곳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작은 선물을 받거나 작은 리익을 차지하는 것을 두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정렴하게 자신을 지켜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의 경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권력은 공공을 위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권력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않고 허황한 영예를 탐하지 않으며 특권 리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직권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 일은 하지 말며 자각적으로 손에 쥔 권력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당 수업을 사회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중공 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희,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 직속 관련 부문 각 현시 당위 조직부 주요 책임자, 젊은 간부 대표, 주당의 판공실 제1당지부 전체 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정력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6월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조정력 주석 주금성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조정력 부수석들인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주경제운행정황통보, 전주정협의 투자유치 및 대상건설정황회보, 조정협 부수석 해임정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으며 각 부서의 2026년 상반기 사업총화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통과라는 기초적, 종합적, 강령성 전문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 분야의 립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정치 위치를 높이고 법률에 담긴 정치향도, 법치 논리 및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중앙과 성당위, 주당위의 민족사업 포치에 자각적으로 대조해 시정,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직책 리행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리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하며 더 높은 정치 위치에서 기획 포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실시를 추진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직책을 이행해 학습 관철이 기층까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주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주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과 효율이 함께 제거되는 량화한 태세를 보였는 바 이러한 성적은 주당이 주정부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전주 각급 정협조직은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직책 리행 출발점을 정확히 찾으며 산업 질 제고, 대상 난관 공략, 경영 환경 최적화, 흥변 부민 등 중점 분야에 몰을 받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건설적인 건언으로 당위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 일선에 상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안, 민의, 민주감독 등 경로를 통해 발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능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 정협의 역할로 전주 고품질 발전 추동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및 각 현시 정협은 난관 공략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분발하며 기존량과 증가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착공 대상 난관을 공략하는 동시에 2025년 락착 대상에 대한 전 과정 추적 봉사

0: 를 강화하고 대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기존 대상 관리가 중단 없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임무를 기준으로 현지 자원 전품, 지역 우세, 산업 토대, 발전 좌표를 결합하면서 하반기 투자 유치 난관 공략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 중 대상의 조기 조업, 상담 중 대상의 조기 계약, 의향 대상의 조기 락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괄적 감독 지도와 전원 변동을 강화하고 상하가 협동해 난관을 공략하는 함력을 형성해 전주 정협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의 견강한 용도 하에 주정협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 요구를 확고히 다잡았으며 전주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둘러싸고 15 전만 계획에서 확립한 1극, 2지, 3구 목표 및 445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해 재반 사업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주당위에서 제기한 네 가지 더욱 사업 요구에 맞춰 시종 사상 정치 이론 학습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단결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공략과 기바꿈을 통괄적으로 다잡고 주, 현, 량급, 정협 연동 대상 봉사, 협동 투자 유치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산업 대상 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혜민을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 실속 있는 직책 이행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변강 협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업종, 기업, 기층 대중 등 각종 자원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통합해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각층이 협동하는 발전 공감대를 응집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정협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직책 리행 대오를 구축해 정협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새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1: 주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문예계 축제가 6월 29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당을 향한 붉은 마음, 시대의 우렁찬 소리, 고향의 정, 가장 아름다운 변강, 활짝 핀 성류꽃, 단결의 악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가무, 무형문화재, 희곡, 기악 등 15개의 우수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과 장강의 노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대에 올랐거나 묵직한 영예를 받은 정품 종목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종 무용향금은 백화영춘 중국 문예계 2026년 음력설 대련한 무대에 올라 전국 관중들에게 연변무용의 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정경랑송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은 문예 일꾼들이 당을 다루고 변강에 뿌리내리는 초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춘부가 농악장단 풍년의 즐거움은 중국 민간문의 최고상 산꼭상을 수상한 우수 작품으로 전통 농악 다악으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창작곡 아리랑 고향으로 돌아오네 연변을 노래한 해가 잇따라 울려 퍼졌고 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 주석 임향숙이 무대에 올라 인민 속으로와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문예계 축제는 전주 문예 골간 역량을 응집해 홍색 주제, 무형문화재 민속, 본토 창작 문예 작품으로 당의 백년 분토 력정의 경리를 표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2026년 고중입시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 주 초중 3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마감 30분 전부터 경계선 밖에는 학부모들이 꽃다발과 풍선 등 축하 선물을 들고 기대어린 모습으로 질색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관군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고중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나오며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험생 김가연입니다.
2: 我希望
1: 앞으로도 초

0: 시절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시와 인생의 여러 시험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검철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3: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물냉각 타워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0: 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1980원에 상당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초본 차향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상품 이벤트에 참가하실 분은 반드시 7일부터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하셔야 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저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 무대 활동은 특히는 그 더운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무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선생도 말했지만 이제 열흘밖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쓰는 그 이불이랑 보게 되면 하나는 아주 가볍고 시원하지만은 또 우리 그 몸을 눌리지 않고 찬감이 없는 아주 나른한 이런 이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름 이불로 쓰는데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 좀 매트도 또 세트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선풍기, 여름이랑 지금 없는 집에서는 이런 선풍기랑 또 사놓게 되면, 우리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제품,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런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18곽 살 때게 되면 우리 공기정화기를 드리게 되는데, 공기정화기는 우리 지금 중앙 테레비 3태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은 우리 생활에 아주 좋은 이런 제품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런 제품을 드린 적이 없는 새로운 제품을 드리고 있는데, 또 다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품이란 거는 내가 우리 약을 한 거는 먹어서 없어지지만은 이거는 하나씩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 이번 우대 활동 생활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들을 들고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처 발효균부는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으면서 면역력이 그런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재 자체의 그 우대 그런 유일한 이런 걸 본다 하게 되면 역시 여러 가지 병체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제품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본처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평형이 되게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 동청하처 발효균부는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게 되는데, 특히는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이런 증상들이 얼마를 복용하지라도 인차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저도 동청하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야, 이 난이 관심병도 있고 신경정책이 있어서의 이 신달에서도 여러 차례 때문에 입원하고, 또 어제 신장 아름은 피에 또 같이 물이 탄단 말인다, 예.
1: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예.
2: 예, 신장 아름은 피에 물이 타서리 물을 뽑으면 이래매 고사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의사들이 아이 된다는 거 그래 나와서리 이 동통화초로 지금 마지막 약으로 좀 써보자 하고 방초 들은 게, 이 주말에 동청하초 4,500m의 원질에서 예, 겨울에는 벌레되고 여름에는 풀로 변하고 하니까나, 오, 신기한 약조이구나, 이래서 예, 한번 좀 접해보자고, 예, 생각은 많이 했지만, 약 수태 많이 써놓으니까나, 예, 약이 말아야 돼서 이게 또 공동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1: 맞죠, 예.
2: 생각하다가,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리, 네, 이거 지금, 동청하초를 시작했은 지 이전 1년 6달이 된다.
1: 아, 예.
2: 예, 그런데 지금 이 심사에

0: 까다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약이란 건 내가 먹어봐야 됩니다.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폐도 이렇고, 예.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실금서로도 섭외고도 실제 없이 자꾸 나가서 어떤 데는 좀 아예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1: 아, 예.
0: 지금 이렇습니다.
1: 맞지요.
0: 예, 그리고 무릎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이 위나 빠짐에 소리, 무릎관절 약은 먹기도 용 무세바 했는데, 그도 전도편 어떤 날에는 막 일구어 야달 이렇게 먹고 있어.
1: 예.
0: 그럼 전도편 아예 먹어도 이 무릎관절 다 아픈다.
1: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예.
0: 그러든지 예. 이 동청화초로에 써보니까 지금 이 고혈압인데 혈압 조절이 잘 되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혈지 조절도 잘 되지. 지금 여름에는로 예. 이 한 번 내경색이 왔다가 어떤 때는 입이 시물시물 거리고 입에서 춤이 나오는 것도 잘 모르고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까다 이렇습니다.
1: 맞지요. 예.
0: 신기하게 내들로 예, 이 좀 약이 이렇게도 좋은 약이 있는가 이렇게 막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1: 그렇지요.
0: 그래 이 약을 써보니까 정말 믿음직한 약이고 예. 지금 약은 수태 좋은 약이 많이 나와도 그래도 동청하천만이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금.
1: 맞지요, 예.
0: 땀마가 떨어지니까, 나,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이번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지금 또 새로 시작된 활동, 이 집생활에 용 좋은 선물들이 있다, 모두 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그거 갖추길래 약은 있는 것도 또 오늘 배달받아서 싸서 그린다.
1: 그러십시오. 이런 제품이란 건 이때까지 우리 활동하며 처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또 이런 제품이란 건 하나만 써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약 같은 건 먹어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이런 길을 또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내가 사가자 하게 되면 다 값이 가격이 많은 이런 제품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귀에 사는 게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
1: 네.
0: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2833-0666번에 다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
1: 예, 맞습니다. 예,
0: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청화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내 관심병도 있고, 좀 폐렴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숙성염이 있으면 소화량이 잘 안 되고. 이 밤에 소변 자수량이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이 동청화초를 선택해 먹고 있는데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맞죠. 예.
3: 내 관심병 심혈도 고르지 같은 것도 많이 나고 폐렴이 주약이 지원만 조금 참으면 폐렴이 오던 게 그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폐가 좋아졌습니다. 예.
3: 특히 소변 자수가 이렇죠. 이런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거.
1: 전립성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
3: 이 동사미는 뭐 원래 되고 여름에 풀되는 게 효과가 빠르고 믿음직합니다 이거.
1: 맞죠. 예.
3: 이번에 활동이 또 새로운 활동 시작했을 때 그 기계를 갖추고 좀 더 배달받겠습니다 이거.
1: 그러시죠. 뭐 우선과 그 막 그런 사료 한다게 되면 어떨 때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럴 때는 이거 면비로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약도 사고 또 이런 제품도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2: 예. 맞습니다.
4: 네, 나도 동자 합자 8분 먹었는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는 예, 심장 이렇게 내 심장이 나쁘고 혈지도 높고 예, 동맥경화도 있고 이렇답니다. 제가 그런지 밤에 이렇게 누웠다 일어나 자자면 예, 이렇게 내리 숨 쉬는데 얼리 숨이 올라요. 이래 일어나 앉으면 또 얼리 숨 쉬고 이랬습니다. 근데 동청화천 먹은 다음부터 그게 이렇지 않을까 그랬어요.
1: 맞죠. 예.
4: 예. 그래갖고 예, 잠 자지 못해가지고 소리 영애할 때 있습니다. 그냥 잠자고 먹어야 그저 1시 2시 돼도 먹어야 자지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저 정말 누구면 잡니다. 나 이게 왜 좋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4: 그리고 아침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흐리멍텅한 게 정시 안 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차 하초 먹은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 납니다.
1: 맞죠.
4: 눈이 뚝 뜨면 예.
1: 예.
4: 내렸습니다. 어떨 때는 뭐야 이 눈이 어째 이렇게 환한 게 잘.

0: 우리 잘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배우기는 한 것 같아, 아무래, 이야기.
1: 맞습니다, 예.
0: 뽀뽕, 이런데, 좀 정신하는 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 맥이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예.
0: 그저 나가 댕기면 예, 맥이 없어 자꾸 앉기시 끓였는데, 내 오늘도 약간 청바를 걸었는데, 한나도 앉지도 않고 집을 돌아왔는데.
1: 아, 네. 좋아요, 맞지요, 예. 예.
0: 정말
1: 예.
0: 좋까 봅니다, 이야기.
1: 맞습니다.
0: 예, 이전에 정말 예, 겨울에는 저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이렇게 해서 예, 정말 왕들만 먹던 약인데 지금은 법이 좋거나 우리 다 이런 백성들 다 이런 좋은 약 먹으니까 얼마 좋습니까?
1: 맞죠, 예.
0: 그래 난 이번 약을 예, 정말 선택 잘하고 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0: 이번에 예, 활동용 좋습니다. 예, 가정에서
1: 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건데 갖춰만 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또 특징으로 되거든요. 이런 제품 들고 있는데 이런 게 또 약을 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약 사면 이런 제품도 면비를 그냥 드리니까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제가 이 뒤에 이 가정제품 하나 좀 싸다고 그래 전화드리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이 자리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이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이 예, 나도 동승화사를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정말 나는 이 서당에서 나온 약이 많고 많은데 이 수탄약 써봐도 이 동승화사의 효과 좋은 약은 정말 처음입니다.
1: 그렇죠. 약이란 건 써봐야 됩니다.
3: 예. 예. 야, 정말 이 약은 겨울에는 벌리고 여름에는 풀러서 30% 이상의 정말 저기 높은 약이라도 정말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맞지요.
3: 예, 나는 계속 위가 소화되지 않아서 밥 못 먹었는데 이거 먹고 먹은 후부터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나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야지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파서 바로 걸지 못하던 게 이 관절도 다 일어서진다.
1: 맞습니다. 예. 예.
3: 그래야지 머리가 흐릿하고 항상 어지럽고 정신 안 나던 게 머리도 이렇고 어지러운 것도 다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하고 밤에 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하고 밤에 소변을 몇 번 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소변을 한 번 보고 호흡관 두 번 본다.
1: 증상됐죠, 예.
3: 예, 그래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감기를 내 자주를 했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감기를 지금 갖다 가야 합니다.
1: 맞지요, 예.
3: 예, 얼마나 좋은 좋은 약을 내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잘 선택했습니다, 예.
3: 예. 네, 이번 할도 있으니까 내 아홉곽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네, 그래서 아홉곽 사게 되면 선풍기에다 베개까지 들기 때문에 이런 게 산에서 예.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또 오랫동안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3: 예. 예,
1: 약처럼 예. 먹어 없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내가 약을 써야 되니까 예? 약 살 때 예. 그냥 면비로 드리는 이런 제품 드릴 때에 예? 이용하는 예. 게 좋습니다.
3: 예. 예. 예.
1: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대서 나왔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그만했어요.
2: 네, 예. 그렇죠.
4: 이 동충하초 정말 예, 좋은 약입니다. 이 약 먹기 전에 저도 예, 난 나이도 나쁘고 간도 나쁘고 온갖 게 다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저 너무 병이 많을까 그 어제는 너무 약 아마 써도 쓸게 없지 약간 그 약을 어제는 포기했다 만다 그래서 나는 어제 이러다 죽겠구나 했는데 이런 좋은 약 모두 좋다까 예. 이렇게 먹어본 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게
1: 맞지요 예.
4: 이 약을 먹은 사람은 다 누기 효과 못 봤던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나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활동 용 좋습니다 예. 제 약 좋은 약 먹고도 그래 이제
1: 네. 네,
4: 맞습니다.
1: 약은 그냥 써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란 건 또 내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 약 사는 게 좋습니다.
4: 아무래도 작마도 써야 되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예, 나도 조금 중학교 그래도 물 쓰고 있습니다.
1: 예.
5: 나는 예, 선생님과 심장이 나빠갖고 예, 그냥 그래도 숨이 차고 놀라고 숨이 잘 올라와요. 그것도.

가슴이 침침하고 예. 그래서 어떨 땐 어떻게 했었나 근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금 너무 가슴 침침하고 앞쪽 가슴이 개우지 그래서 그래갖고 그래서 예, 좀 약을 약 썼는데 어제 큰 효과를 못 보다가 예, 이 동창한테 빨리 좀 썼는데 지금 이런.

0: 밥은 못 먹을 맥이 없지. 그냥 그래는 그래고 얘도 기억력도 없어갖고 무슨 물건 얘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자기가 들어가야 하나 몰랐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둔 것도 모르고 그 어디 나가야 물건 싸고도 값도 안 치고 그 자리 떠나려고도 하고
1: 예.
0: 이 정도까지 기억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기억력이 이렇게 돌아서서 지금 이런 뜻은 없지 않습니까?
1: 맞죠. 예.
0: 예. 그러고 관절도 좋아졌지. 그래서 뼈가 아파서 그렇게 그랬는데 뼈건강도 좋아졌지. 폐도 좋아졌지. 그래서 나는 이 동포가처럼 정말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 약은 정말 4,500m 되는 이런 안전한 권지대에서 겨울에는 벌레로 열매는 풀로 자라나는 이런 발효식품 약품이지 다른 약보다 30배나 정말 예, 그 약 효과 좋다죠. 정말 약을 먹어볼까 정말 믿음직한 진짜 약이 없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예, 지금 서당에서 왜 좋은 약이 나왔다고 뭐다 그랬는데 이 약보다 더 좋겠습니까? 정말 난 이 약은 너무 더 좋아갖고 예. 무슨 병이나 그 먹으면 다 떨어지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또 활동이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나는 약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물건이 좀 욕심 나갖고, 좀 더.
1: 맞죠, 예.
0: 아빠가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그러십시오. 아홉 가게는 선풍기도 드리고, 베개도 드리는데, 다 여름에 좋은 이런 제품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건 우리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예.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옛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많게 되는데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병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병원에 가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다 돌아가서 영양 그 보충이나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포기했던 분들 오늘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새로 복용하는 분들이 예,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이 다시 신심을 갖고 쓰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인삼녹영하고 함께 중국에서 우리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 그 공인하는 3대 진귀한 약품 가운데 한 가지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군약약이란데 지금 서장약이라는 것이 아주 많게 되는데 그런 약 가운데서 우리 인삼녹영과 함께 3대 진귀한 약품으로 되고 있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제가 그냥 좀 중한 병들 암이랑 걸렸던 분들 중한 병들을 여러 가지 병으로 해내서 치료가 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0: 이름을 갖고는 그리고 지금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우리 치료가 되지 않았던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질병 가운데 보게 되면 한 80%가 호흡계통 질병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봄, 가을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많은 병들이 발병하거나 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런 감기랑 폐공능 자린에서 나타난 분들 감기는 면역력이 낮아서 나타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감기가 오는 것이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면역력이 낮을 때 감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름에도 감기를 하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또 여름에 일반적으로 감기 걸리는 분들은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감기 후에는 호흡계통 감염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폐렴이라든가 근만성 기관지염 그래서 우리 천식이라든가 만성 주세성 기관 폐기종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폐섬유화 그래서 기침이 많게 되고 가래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이런 분들이 많게 되는데 우리 폐공능 저하로 고생하셨던 분들 폐가 자기 공능을 제대로 되게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내가 어느 계절에 감기로 인해서 상업도 문제가 나타났던지 간에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이제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감기 후에 감기가 또 철저히 치료되지 않았을 때 나쁜 기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감기를 오래 한 분들 단지 우리 호흡계통에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병, 천표성 위염이라도 감기를 오래 해서도 천표성 위염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감기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이런 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독특한 발효 동강 기술을 통과하고 발효된 동충하초 발효약 균분이 약효를 위에서도 말했지만 30배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위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음식을 먹기 바빠하는 분들 많게 되는데 먹기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분들 우리 위병 가운데서도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우리 그 알파 분해매라는 이런 물질 다른 위약이 없는 이런 물질을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모두가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우리 위축성 위염이라는 우리 위산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하게 되면 온 하루 동안 내가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먹지만 않게 되면 생명이 위협을 주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위축성 위염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증상들이 우리 알파 분해매 작용에 의해서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변비 설사로 고생하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변비라는 것도 많이는 또 우리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음식을 적게 먹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우리 병이 많아지게 되면 우울증이 오거나 조바심이 나거나 이래도 변비란 것이 생활되게 되고 생활 습관이 불량하거나 음식을 너무 적게 해도 우리 지금 그 변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300억 개의 유활성균이 작용을 해서 내가 변비가 있던 설사라든지 간에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새로운 기회의 선물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접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끔씩 사소한 일상의 변화가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공교용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푸른 잔디 위에서 또 다른 자존심을 건 승부가 펼쳐집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가 이번 주말에 막을 올립니다. 이번 축구 리그는 연변주 각 현시 팀들이 출동하여 7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내 여러 경기장에서 총 7라운드 치열한 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중 제1라운드 경기는 훈춘시 체육장에서 훈춘대팀 안도팀, 도나시 제1중학교 체육장에서 도나팀 대 연길팀, 도문시 체육장에서 도문팀 대 활용팀, 룡정축구단지 5구장에서 룡정팀 대 왕청팀 간의 맞대결이 동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경기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며 8월 22일부터는 오후 2시로 조정돼 진행됩니다. 각 팀의 축구팬 여러분께서는 경기 장소를 확인하시고 깨끗하고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비판은 소용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데일 카네기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라는 사실을 평생 증명한 사람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데일 카네기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당신도 중요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 밖에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집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이 넘도록 꾸준히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론인데요.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데일 카네기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비결을 가르친 그가 처음부터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국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데일 카네기는 새벽이면 젖소를 돌보고 학교가 끝나면 농장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그는 화려한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으로 주목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녀야 했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형편이 어려웠기에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품게 됐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열등감이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는 어느 날 연설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성공을 꿈꾸며 도시로 향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거절당했고 고객을 만나면 냉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단 한 건의 계약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의 경험이 훗날 그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기술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을 표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관계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강연에서 한 참석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인 설명이나 강한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카네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논쟁에서 이겨도 상대의 마음은 잃게 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연에서는 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려 하라. 비난하지 말고 공감하라. 오늘날에는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관점이었죠. 경쟁과 승리가 강조되던 시대에 그는 이해와 존중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그가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또 다른 일화도 유명합니다. 처음 성인 대상 연설 수업을 맡았을 때 그는 준비한 강의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루해했고 강의실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대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야기, 부끄러웠던 이야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직접 말하도록 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책에서 배운 이론보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카네기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가르침보다 경험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그의 교육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 데일 카네기의 인생은 성공만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고 인간관계에서도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한 뒤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훗날 그가 쓴 수많은 원칙들은 사실 책상 앞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학자의 논문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경험담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자기 개발서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성공보다 인간 존중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칙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 블로그의 줄임말로 개인의 일상이나 특별한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각종 플랫폼에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브이로그를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설정하기입니다. 브이로그의 주제를 미리 정해두면 촬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상 브이로그, 여행기, 요리 영상 등 다양한 주제 중 여러분이 가장 잘 전달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세요.

주제가 명확하면 자연스럽게 영상의 흐름도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일상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다면 오전에 일어나는 장면, 아침 식사 준비, 친구와의 카페 방문, 저녁 식사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 단순한 장면 나열보다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중간, 끝의 구조를 가지고 감정적인 요소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추가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조명 활용하기입니다. 자연광이 가장 좋지만 실내에서는 조명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촬영 장소에 따라 빛의 방향을 고려하고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주는 조명을 사용하면 영상의 품질이 확실히 향상됩니다. 조명 장비가 없다면 창문 근처에서 촬영하거나 흰색 천을 활용해 빛을 확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자연광은 촬영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또한 촬영 전 조명을 조정해 본 뒤 얼굴이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얼굴이나 촬영 대상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은 브이로그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죠. 잘라내고 효과를 추가하며 음악을 배치하여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특히 자막은 내용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비주얼적으로도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편집에 대한 기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간단한 컷 편집부터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회는 종종 도전의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두렵고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행운과 큰 기회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산강은 넓고 푸른 강이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은 비의 강물이 되었다. 1934년 11월의 마지막 며칠, 강서 소베트 구역에서 온 주황홍군은 기림 북쪽에 있는 산강 기슭에서 가로막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방어선 3개발 해치고 2300리를 쌓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높은 산을 넘고 가파른 길을 거느라 집시는 달아 떨어진 지 오래고 군복은 진짜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적군은 끈질기게 뒤쫓아왔다. 싸움과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지쳐갔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였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인물이었던 장계상은 홍군을 소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배가 왔다고 생각을 하여 병력 40만을 끌어모아 8만에 이르는 홍군을 산강 기슭에서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주황홍군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산강을 건너야 했다. 홍군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호남에 들어가서 2군단과 6군단을 만나 홍군의 세력을 키워야 했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머뭇거린다면 자칫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홍군 총주의부는 가장 전투력이 강한 1군단과 3군단을 두 날개로 삼았고 5군단은 뒤쫓아오는 적군을 막게 했으며 그 사이 주황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재빨리 강을 건너기로 하였다. 오른쪽을 맡은 1군단은 전주를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하건이 이끄는 호남 군대가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전주 남쪽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점령했다.

이때 장계성은 하근을 추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하근은 그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근은 자기가 거느린 4개 사에 빨리 진격하라고 밤낮 다그치야 한다. 각 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은 밤낮으로 짙은 연기에 휩싸였다.

왼쪽을 맡은 3군단은 관양에서 광서 군대와 한치도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홍군 본부는 남쪽 계수에서 북쪽 봉황취에 이르는 나루토 몇 군데로부터 강을 건너기로 했다. 초겨울인지라 물이 얕은 곳으로 걸어서 건너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짐이 너무 많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을 끄는 만큼 어무부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제 11월 30일 쌍방의 격전은 고조에 이르렀다. 홍군 1군단은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뛰어난 화력을 앞세워 공격해오는 동에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미화산, 미녀 소두렵, 천봉령 진지가 차례로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합역전, 수두, 주란포, 백사로 물려나 제2방어 진지를 만들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일대는 지형이 훤히 트인 곳이었다. 상강 양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큰 산에 이르는 수십 리는 모두 경사가 느렸다. 높은 곳에는 어린 소나무가 빽빽하였다. 낮은 곳은 논인데 그마저 벼를 거둔 뒤라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며칠 날씨가 맑아서 국민당 공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기 수십 대가 날아다녔다. 비행기는 나무 끝을 설칠듯이 득이 양양하게 날면서 폭격과 사격을 퍼부었다. 우교에 오르거나 강물에 들어선 이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무더기로 강물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시체가 강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푸른 강물은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오늘까지 건너면은 주왕홍군이 모두 상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학원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 듯이 덤벼들었다. 이리하여 전투는 어제보다 더 치열해지었다.

아침부터 포성이 쿵쿵 울리고 종소리가 따다당땅 자지러지한다. 소리는 밀려 들어오는 조수처럼 점점 높아지한다. 북쪽 백사, 합역전 일대는 싸움이 더 치열했다. 비행기도 동특의 전부터 나타나서 상강을 따라 빙빙 돌았다. 다행히 홍군 장병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조항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마침내 개수진의 임시로 만들어놓은 상강 부교에 올랐다. 해는 높이 떴고 하늘에는 얇은 구름 몇 조각이 띄엄띄엄 걸려있었다. 조항종대는 상강을 건너 서쪽 근산 쪽으로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주황종대 전사들은 붉은 휘장에 달린 회색 군복 차림에 붉은 별을 단 작은 팔공모자를 쌌다.

사람도 있었다. 밤새 행군을 했는지 모두들 얼굴이 푸르댕댕하고 몹시 지쳐 보이었다. 하지만 찬 아침 공기와 머리 위에서 쉴 새 없이 빙빙 도는 적기 때문에 잠기운은 싹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적기가 총을 쏘아대면 좀 쉬어 있다가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면 서둘러 걸음을 다그치었다. 그쯤 상강 동쪽 기슭에 있는 대호에서 대춧빛 말과 가라마를 탄 사람 둘이 빠져나왔다. 오솔길을 따라 대호 앞으로 가려는 듯했다. 10명 남짓한 전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대춧빛 말을 탄 사람은 여인 얼굴에 턱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38이나 9쯤 돼 보이었다. 부리부리한 눈에서 슬기롭고 강인하며 총명한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중국 노농홍군 총정치위원인 줄레였다. 가라마를 탄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농민처럼 주름 가득한 얼굴이 구리로 조각해놓은 사람처럼 아주 튼튼해 보이었다. 눈매며 꾹 담은 입가에 맺힌 주름에는 착한 본성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인 주덕이었다. 며칠 밤을 못 잤는지 두 사람의 눈에는 빛발이 가득 쌌다.

주덕과 조울래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군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쪽으로 난 여러 갈래 길을 확보하라고 명령을 했다. 뒤이어 새벽 3시 반에는 홍군 조항국과 군사위원회 총청지부가 함께 1군단과 3군단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었다. 두 사람은 새벽 5시에 마지막 배치를 끝내고 뒤에서 부대를 따라왔다. 비록 조항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한창 강을 건너고 있었지만 북쪽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총소리와 포성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마루에서 내내 북쪽을 바라보며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이는 짙은 연기를 보고 싸움터의 형세를 가늠했다. 상강이 멀지 않았다. 홍군은 무거운 물건들을 적지 않게 길에 버려왔다. 가면 갈수록 버리는 물건이 더 늘었다. 버려진 활자 인쇄기와 석판 인쇄기도 여러 대 보이었다. 조항소배투 구역에서 쓰던 물건이 틀림이 없었다. 홍색 중화와 조항소배트 공화국 화폐는 모두 이걸로 인쇄한 것이었다. 인쇄기에는 밧줄이 잠긴 채 밀대가 꽂혀져 있었다. 돌레에 핏자국이 얼룩진 걸 보면은 기계를 메고 가던 사람이 폭격을 맞아 죽거나 다치는 바람에 기계를 버린 것이 분명했다. 조울래와 조덕은 눈을 감고 묵묵히 고개를 돌리었다. 앞에 쭉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서 큰 불 몇 무더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한 홍군 간부 몇이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다. 조울래와 주덕은 말에서 내려 그리로 다가갔다. 불길은 가을 바람을 타고 혀를 날름거리며 타올랐다. 공산당 선언, 반류 링론, 국가와 혁명, 두 가지 전술, 조화의 소화병과 같은 아주 귀하게 건사해오던 책과 서류들이 잿더미로 되고 있었다.

0: 벌레가 쓰린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2: 저희들은 중앙대학교 사람들입니다.
0: 한 간부가 대답했다. 주울레와 주덕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3: 주부수석 동지, 주천사능 동지, 저희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물건들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친 동지들도 많았습니다.
0: 서류는 이미 다 타버렸지만은 책까지 모두 태우려면은 아직도 한참 있어야 했다. 조울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어서 가세요. 더 머뭇거리다가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0: 그러고는 주덕과 함께 강가로 갔다. 아래로 보니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빛은 대뜸 변했다. 이 300m 너비의 터넓은 강물 우로 드문드문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끊임없이 또 내려왔다. 죽은 노새와 못대로 뒤엉킨 서류,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화폐, 그리고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었을 둥근 삿갓다. 강물도 온통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장면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던 사람이라도 뼈저리게 가슴 아플 일이었다. 주울레는 고개를 숙였다. 농사꾼 같은 주덕의 얼굴도 철판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한나절이나 말이 없었다.

어서 피하세요. 비행기가 떠옵니다. 졸레의 꼬마 호위병 홍국이가 새변 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남쪽 해수 나루토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위병들은 일행이 많으면 적들이 눈에 띌까봐 조금씩 떨어져서 말을 끌고 따랐다.

개수는 산강 서쪽 높은 강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원, 녹음 제작

오늘의 미니어 광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울리는 미녀 향기 제1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강의 베개를 빛나는 려상은 민족 부흥과 인민 행복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 특별기획을 통해서 변강 각 민족의 단결된 마음을 노래하며 강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당은 굽이굽이 휘황한 려성을 걸어왔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 왔고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네, 지난 영광의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진 길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영변 라디오 소선호 방송 민요광장 프로그램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연결시 북산가루 판사처와 손잡고 다양한 문예 활동을 펼쳐서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소통과 문화 교류의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나라 사랑을 한층 더 다져가고 중화의 우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 지금부터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무대는 여성중창 살기 좋은 내 고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오량벽 황금 재배대 자리 잡고 있는 해란벌은요, 옛날부터 공종 진상미로 명성이 높았고요. 또 한냉한 북방에서 벼농사를 개척한 좋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장백산 맑은 물과 해란벌 기름진 혈기 빚어낸 연변 입살은 변강에 풍기는 미녀 향기와 함께 풍년과 행복을 전하는 상징입니다. 이제 미리 올해의 풍년을 기원해보면서 강화란 여사의 해란벌의 풍년이 왔네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탕으로 대생산운동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남리환입니다. 네, 남리환 이 노래는 그곳의 정신을 가장 쉽고 널리 전파하는 예술 매개체로 또 고무 경례의 노래로 문화 자신감을 강화하는 힘을 부여해주는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박한 가사와 아름다운 민족 선율로 혁명시대 노동의 기적을 창조한 노래 남리환을 여성 2인창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말이라는 조선족의 마음의 상징이고 문화의 상징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널리 불리워진 대중적인 노래입니다. 네, 이런 대중적인 노래 날이랑이 2011년 5월 우리나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또 폭넓게 광범위하게 이 땅에서 꽃씨를 뿌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신옥 요사님이 준비한 새 아리랑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제비가 집에 동지를 들면 가정이 화목하고 복이 들어온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강남 갔다 돌아오는 제비는 새 희망과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판소리 흥보가 중에 눈대목으로 알려진 제비타령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무대 아래에서 어머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친구랑 같이 더 크게 덩실덩실. 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연변답게 여러분 흥이 나는 대로 함께 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령은요, 조선족 전통민요의 한 장르로 군중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감정을 담고 있고요. 또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민족의 낙천적인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윤성모 씨가 준비한 흥결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장성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별 공연을 위해서 초대 가수를 모셔봤는데 네, 국가 1급 가수이신 임향숙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조선족의 생활 정서를 담은 중요한 문화 상징 낙기가 있는데요. 바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죽과낙기인 통소가 되겠습니다. 네, 통소는 최근 연변 문화관광 열기 속에서 민속 풍경을 보여주는 대표 악기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통소 악기를 가까이서 지내줘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네, 김미화 여사의 무대를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귀향 창업에 나서는 흐름이 활발합니다. 네, 단순한 농사에만 의존했던 시골은 귀향 청년들의 활약으로 농업, 가공업, 문화관광, 전자산 거래가 어우러진 산업융합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네,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꿈을 펼치는 시대적 분위기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노래 안길자 여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미녀향기 제1부와 함께했습니다.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들으시고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대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는 건 단순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증상에 의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론이 깊고 체계를 이룬 이런 데 관한 그 학설이라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주요한 림상표현 가운데서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벌써 우리 흉문하다 하지요. 이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본인 혹은 곁에 사람들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구취라고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는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이 전성 심한에 지금 도계전 오셨습니다.
2: 아, 예.
1: 예, 이래고 도계전 오셨거나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솔직히
2: 도계전 오셨으면 잘 썼습니다. 예, 그렇게 견제해야 됩니다. 예. 예,
1: 항상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잘 올라오지 않지. 나가서 예, 활동도 좀 못하고 옛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2: 그래야 임시 편안하니까 그런 거죠. 결코 예. 그러면 안 되지만 방법 없는 방법이죠. 예.
1: 예.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예, 말라드네 이발 쓰겄고 그리고 예, 기침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마른 기침이
2: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 마른 기침이 자꾸만 시작이 나고 이러고 어쩐데 니 가슴이 아까 승리를 보는 날 답답하면 어쩐데 니 숨이 숨쉬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예, 그렇죠.
1: 예, 제주도 이런 가끔씩하고 이렇게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거 통하지 않는 것에 이르다가 그래서 이하고 선택해서 저는 두 달을 그러니까 나 동계조정 지금 썼는데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이게 뭐 나가서 어쩌나 한 반 시간씩 돌아다니고 와도 숨 찬 건 모르고 그리고 이발 쓰겄고 예, 마루 가든 기침이 안 나던 거는 완전 이렇습니다.
2: 아, 그럼요. 예,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알아서죠, 이 제품이. 예.
1: 예. 그리고 가슴이 아팠다, 완성서도 이렇고, 마구 지금 쓴다면 영 편안합니다.
2: 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회복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1: 예, 항상 심장이 일어나서 근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 나가 댕김에도 근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제가
2: 그렇죠.
1: 잘 잡니다.
2: 예.
1: 예. 그래, 선생님, 이거 안주도 좀 계속 더 쓰려고 해.
2: 그렇게 하셔. 예. 예.
1: 앞달, 저달 받겠습니다.
2: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할 뿐,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2: 예.
3: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슴이 면하고 두근거리고 깨티서 말해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쏘지 울려도 놀라고 예, 아주 소리 나도 놀라고 예. 이랬습니다. 식은 땀을 살짝 흘리면서 예, 그리고 밴드 살이 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입안은 어째 그렇게 냄새 납니까? 야, 냄새 난다고 말은 못하지. 남이나 하나 쓴다는데 난 다섯 개도 못 살까나 어떻게 하겠어요?
2: 집은 후에 예.
3: 예. 그러던 차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생각이 한가울 더 죽겠다.
2: 예, 그렇죠.
3: 그래 한 달 먹었는데 야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우선 먼저 예, 이빨이 아프던 게 낫고 입안이 냄새 나던 게 예, 그게 낮아지고 예. 그리고 밴드사게 못 눕던 게 그리고 가슴에서 그릉그릉 하던 게 그것도 없어집니다. 기침
2: 그렇죠.
3: 나던 걸 마른 기침도 싹 없어지고 하는 게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2: 아,
3: 밤잠
2: 그럼.
3: 그렇게 자지 못했는데 야 몇 년 못 잤는데 모릅니다. 그랬던 게 예, 아, 그래 밥을 잘 먹고 할까는 군이 불어나고 할까야 아, 정말 약했습니다. 그러던 게 군까지 불어나까 아, 살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3: 새 생명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이 좋은 정신만 써서 아까 배달 받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2: 예, 좋은 정신만에 시름 넣고 쓰시겠다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2: 예.
4: 나는 수십 년 동안 심장에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2: 예.
4: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이 좋은 정신만이 내게 맞겠다 하고 시작했었는데 어쩐 반년 썼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4: 반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4: 저녁이 되면 아이 숨이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심률도 예, 100이 넘던 건데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습니다.
2: 예.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4: 예.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
2: 예.
4: 숨이 찬 게 좋아지니까 예. 계단을 오르내리기 쉽고 예. 계단 오르내릴 적에 그전에는 몇 번씩 쇠다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2: 예.
4: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2: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겐지가 중요합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2: 아,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정덕에다면 넉 달 동안 복행할 수 있고 18각을 싸면 6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정덕에다면 8달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병은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니까 내 호흡계통의 단순 문제인가? 이 방면의 치료에 매달리며 오히려 잠시적이지 장기적인 효과를 못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와서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거르지 않대요. 정상 심율은 1분에 60차 부서져야 됩니다. 7, 80차 자하면 되는데요.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1분에 이렇게 다며 위험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40몇 차, 40차 건방 부서지고 이 정도게 다며 병원에 가게 다며 심장내과에 가게 다면 치부치를 열어 할 겁니다. 기계 심장 박동기를 그거 열라고 할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석 인력법으로 치료해서 심박수가 지금 원래는 뭐 40몇 차던 게 지금 60몇 차까지 올라온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면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이 회복을 가져왔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많이 아프다면 펑비커에 가서 통통커에 가서 펑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 문제는 심장병 치료하고 나면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오른쪽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납니다. 늘 주먹으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리 했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지 않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도 아프지 않네. 뭐 때문에 그러면 제자리 하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무엇을 충분하게 말하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픈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에다 억지로 힘줘서 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똑같은 심장병 환자가 한 환자는 갑자기 밤중에 병원에 요령이 불려갔습니다. 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나니까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지자를 하지 않은 분은 치아가 계속 흔듭니다. 치과방에 달려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는 기본으로 흔히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하신이 그러니까 발목, 발등에서 부종이 잘 생기는데요. 심장 공능하고 콩팥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콩팥 공능의 저하가 심장병을, 심장병이 콩팥 공능의 저하를 호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하신이 부종이 생기더니 부종이 쭉 빠지더라. 그리고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도 쉽게 놀라서 자기 절로도 때로는 옆에 사람들은 무릎 쾅 닿는데 전화벨 소리가 나는데 다 놀라니까 정상인 사람은 그건 아무렇지도 않죠. 심장병 환자가 이럴 때 쉽게 놀라게 되면 옆에 사람들은 호들갑 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심장병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0: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발바닥에 헤매는 듯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선 심장병으로서 다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며 곧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이런 후과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하면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아래 다리 이런 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하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리부처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이 있기 때문에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작아진다고 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반사통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 경색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를 말하는데요.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심장 근육은 무엇인가? 우리 눈으로 보건대 내 주먹만한 크기가 내 심장 크기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이 근육만 심장 근육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심방의 판막, 심실의 판막,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통하는데 판막이 2개, 모두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걸 모두 해서 심장 근육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심장 근육은 누가 살려주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거기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주는 차원에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재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는데요.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진단을 받으실 때 입원했다 나올 때 진단에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판막이 이제 4개가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꽉 닫혀 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 있거나 혹은 보도도 떨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소변이 막 새거나 쓰러지는 이런 경우까지 생겨서 뭐 판막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열심히 좋은 정신만을 견지하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앙과 성당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보치 배치에 따라 6월 30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젊은 간부 대표들을 대상해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문 주제 당 수업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광범한 젊은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및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론述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에 따라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리상 신념을 굳게 하고 사명 담당을 강화하며 뛰어난 능력을 연마해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며 중임을 감당하고 정렴 결백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간부로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실속 있는 사업 실적으로 당과 인민의 신임과 중탁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수업이 시작되자 전조 여러 분야 여러 일터에서 온 8명의 젊은 간부 대표들이 일터 직책에 립각하고 사업 실제와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적관 문제는 근본성 문제로서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집정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석에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둘러싸고 일련의 투철한 논술을 했으며 누구를 위해 실적을 세우고 어떤 실적을 세우며 무엇에 의해 실적을 세우는가 하는 등 중대한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일하며 창업하는 데 사상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젊은 간부들은 한창 사업 창업의 상승기, 발전의 황금기, 성장하고 인재로 되는 관건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는 개인의 성장 발전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당과 인민의 사업의 대를 이은 전승과도 관계됩니다. 전조 광범한 젊은 간부들은 이번 학습 교양에 총체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정확히 파악하며 실적관 세 가지 물음에 참답게 대답하고 실적관 편차를 효과적으로 경계 시정하며 분발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과정에서 앞장서 담당하고 새로운 실적을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정치적으로 견정하고 당에 충성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정치적 시각에서 문제를 관찰, 분석하는 것을 배우며 정치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업을 살펴보는 데 능해야 합니다. 일을 만나면 정치적 요구를 많이 생각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정치적 규칙을 많이 생각하며 처사할 때에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반 국면 정치 방향 근본 원칙과 관계되는 큰 12 문제에서는 립장이 특별히 견정해야 하며 국가 안전, 변강 안정,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등 중대한 문제에서는 기치가 특별히 선명해야 합니다.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다섯 가지 반드시 대조해 편차를 바로잡으며 일곱 가지 현상에 초점을 맞춰 자신을 검시하고 바로잡아 규범적인 상하급 관계, 깨끗한 동지 관계, 친근하면서도 정렴한 신용 정부 기업 관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량완 정치 생태의 조성자,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의 연동, 전환, 승격 법칙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의 황금 박자를 정확히 찾으며 처리의 관건 절점을 단단히 들어주어 각종 위험 우환을 발생 전에 해소하고 맹아 상태에서 처리함으로써 변강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견관 장벽을 견결히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경제 사업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발전을 잘 도모하고 틀어지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비교 우세를 깊이 연구하고 전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의 특색 자원, 동산구 플랫폼, 산업 토대 등 요소를 발전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흩어진 자원을 완전한 산업 사슬로 연결하며 독특한 천부적 우세를 핵심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각종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 투자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변 실제에 부합되고 국가 투자 방향에 맞서며 견인 역할이 뚜렷한 량질 대상들을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종합보세, 시장구매, 다국 전자산 거래 등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종류 개발구의 토지, 물류, 재정 세무 등 면의 정책 혜택을 잘 활용해 수입 자원, 현지 가공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통로 경제가 통상구 경제로 전환되도록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전장에 적극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상이 관건이고

0: 제조업이 주도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산업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며 목표 지역과 의향 기업을 정확히 확정하고 상공인에 의한 유치, 사슬식 유치 등 방식을 령활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기업을 방문하고 상담, 협력해 투자 규모가 크고 경영 능력이 강한 일련의 중대 대상들을 낙착시켜 실속 있는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효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 사업 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시정 인민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대중을 가족으로 대중의 일을 집안일로 여기며 대중이 생각하고 바라며 근심하고 급해하는 것을 제때 정확히 료해해야 합니다. 사업의 장벽점과 대중의 관심점을 정확히 연결시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두터운 위민정회를 함양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일선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마음속 말을 많이 듣고 민생의 근심 걱정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대중의 시각으로 직무 수행 조치를 살펴보는 것을 견지하고 주동적으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중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대중의 감독을 접수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힘을 한 곳으로 쓰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책임지고 일을 맡아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 직책을 다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자신의 일처럼 대하고 공적인 일을 자기 집안일처럼 하는 것을 견지하며 충만한 열정으로 사업하고 뜨거운 열의로 발전을 도모해 사업 창업 과정에서 인생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일을 사랑하고 한 분야에 종사하면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정통하는 것을 견지하며 사업을 잘하고 직책을 리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각종 능력을 목적성 있게 학습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점,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대중이 관심하고 주목하는 초점, 사회 안정 수호의 위험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용감히 맞서고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중대한 사업과 중대한 시험 속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책임 담당을 과시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렴결 자율 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 자신을 수양하고 덕을 품으며 자중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격권을 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교우관을 확고히 수립하며 교제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벗과 좋은 벗을 널리 사귀고 사상적으로 경계선을 그으며 행동상에서 경계를 명확히 해 벗은 밝은 곳에서 사귀고 말은 밝은 곳에서 하며 일은 밝은 곳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작은 선물을 받거나 작은 리익을 차지하는 것을 두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정렴하게 자신을 지켜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의 경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권력은 공공을 위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권력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않고 허황한 영예를 탐하지 않으며 특권 리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직권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 일은 하지 말며 자각적으로 손에 쥔 권력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당 수업을 사회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중공연변주규율검사위원회 서희, 연변주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직속 관련 부문 각 현시 당위 조직부 주요 책임자, 젊은 간부 대표, 주당위 판공실 제1당지부 전체 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정력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6월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조정력 주석 주금성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조정력 부수석들인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주 경제 운행 정황 통보, 전주 정협의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정황 회보, 조정엽 부주석 해임 정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 사항을 심의 채택했으며 각 부서의 2026년 상반기 사업 총화와 하반기 사업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통과라는 기초적, 종합적, 강령성 전문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 분야의 립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정치 위치를 높이고 법률에 담긴 정치 향도, 법치 논리 및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중앙과 성당위, 주당위의 민족사업 포치에 자각적으로 대조해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직책 이행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이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하며 더 높은 정치 위치에서 기획 포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실시를 추진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직책을 이행해 학습 관철이 기층까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주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과 효율이 함께 제거되는 량호한 태세를 보였는 바 이러한 성적은 주당이 주정부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직책 이행 출발점을 정확히 찾으며 산업 질 제고, 대상 난관 공략, 경영 환경 최적화, 흥변 부민 등 중점 분야에 몰을 박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건설적인 건언으로 당위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 일선에 상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안, 민의, 민주감독 등 경로를 통해 발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능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 정협의 역할로 전주 고품질 발전 추동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및 각 현시 정협은 난관 공략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분발하며 기존량과 증가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착공 대상 난관을 공략하는 동시에 2025년 락착 대상에 대한 전 과정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대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기존 대상 관리가 중단 없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임무를 기준으로 현지 자원 전품, 지역 우세, 산업 토대, 발전 좌표를 결합하면서 하반기 투자 유치 난관 공략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 중 대상의 조기 조업, 상담 중 대상의 조기 계약, 의향 대상의 조기 락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괄적 감독 지도와 전원 변동을 강화하고 상하가 협동해 난관을 공략하는 합력을 형성해 전주 정협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의 견강한 용도하에 주정협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 요구를 확고히 다잡았으며 전주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둘러싸고 15 전만 계획에서 확립한 1극 2지, 3구 목표 및 4.4.5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해 재반 사업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주당위에서 제기한 4가지 더욱 사업 요구에 맞춰 시종 사상 정치 이론 학습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단결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공략과 기바꿈을 통괄적으로 다잡고 주, 현, 량급, 정협 연동 대상 봉사, 협동 투자 유치 사업 기재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산업 대상 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혜민을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 실속 있는 직책 이행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변강 협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업종, 기업, 기층 대중 등 각종 자원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통합해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각 측이 협동하는 발전 공감대를 응집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정기업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직책 리행 대우를 구축해 정기업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새 성과를 내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1: 주 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문예계 축제가 6월 29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당을 향한 붉은 마음, 시대의 우렁찬 소리, 고향의 정, 가장 아름다운 변강, 활짝 핀 성류꽃, 단결의 악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가무, 무형 문화재, 희곡, 기악 등 15개의 우수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과 장강의 노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대에 올랐거나 묵직한 영예를 받은 정품 종목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종 무용 향금은 백화영춘 중국 문예계 2026년 음력설 대련한 무대에 올라 전국 관중들에게 연변무용의 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정경랑송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은 문예 일꾼들이 당을 따르고 변강에 뿌리내리는 조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춘부가 농악장단 풍년의 즐거움은 중국 민간문의 최고상 산꼭상을 수상한 우수 작품으로 전통 농악 다악으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창작곡 아리랑 고향으로 돌아오네 연변을 노래한 해가 잇따라 울려퍼졌고 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 주석 임향숙이 무대에 올라 인민 속으로와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문예계 축제는 전주 문예 골간 역량을 응집해 홍색 주제, 무형문화재 민속, 본토 창작 문예 작품으로 당의 백년 분토 력정의 경리를 표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2026년 고중입시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 주 초중 3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마감 30분 전부터 경계선 밖에는 학부모들이 꽃다발과 풍선 등 축하 선물을 들고 기대어린 모습으로 질색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관군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고중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나오며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험생 김가연입니다. 앞으로도 초중 시절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시와 인생의 여러 시험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검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

흰 구름 웃는 곳에 흰 비둘기 있네. 날아라 비둘기야 날에 쳐 날아라. 창공은 너와 나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세계 앞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 동맥 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부터 진행되는 특별 우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오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딱 10일 동안만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장약 심리방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이 우대 활동 연장하지 않습니다. 딱 7월 10일까지 합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가정 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겁니다.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인데 넓이가 1m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베개 두 개를 증송해 드리죠. 예. 침대에 펴는 이 매트는 양 옆을 다 뽀배를했습니다. 예. 옆 아래 개재지 나오는 게 없고 다 뽀배를해서 아주 찡스하게 만든 겁니다. 예. 앞면 뒷면으로 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 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이 달하는 고급 독수리 벨리 전기 압력 솥을 드립니다. 양스 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으로서의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입니다. 찜이나 찜을 한다거나 혹은 조림이거나 할 때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물 한 방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찜닭을 맛있게 해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압력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이런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가도 지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 6시에 와서 찜닭을 드시겠다 하면은 예약을 눌러놓으면 저녁에 어김없이 찜닭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 과학기술감이 강한 아주 그런 좋은 제품이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기카노 공기청정기 이걸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으로서의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입니다.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요콩지 이모콘으로 그 조절하면서 쓰는 게입니다. 산총 净화하는데 3단계 공기를 정화시키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작해도 되고 심도 있게 여과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고 오염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로 상태 확인까지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집안을 공기 좋게 해주는 고급적인 공기청정기죠. 이 공기청정기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참 커튼이 공기청정기를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완전히 대비가 큽니다. 공기가 나쁜 게 파가 알리죠.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튼에 나오면 커튼이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알립니다. 예. 예,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예.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칸에서 그 애완견이 근본 나오려고 안 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36곽을 사시는 분들 아,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아, 고도한 공기청정기를 한 대 증송해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주 좋죠.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오늘부터 딱 열흘만 진행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수여 되시는 분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약재의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특히는 아, 그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혈이 많이 부족해지는데 이 장약 심리방 놓고 볼 때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준다고 약과기 치료 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기혈 부족이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소홍화 이게 아, 장홍화라기다 합니다. 예, 서장에서는 예, 예, 그리고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잘 보충되는 약이 없습니다. 예.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 심내방 먹는 환자입니다.
1: 네.
2: 예, 1년 남아 먹었는데, 먹는 거는 혈압이 높아 먹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혈압 때문에 고생했는데, 혈압약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서약의.
1: 예.
2: 그래서 내장도 많이 상하고, 위도 많이 상하고, 여기저기 몸에 영 많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렇게 방송 어찌다 듣다나니까, 예, 이 장약 심내방 방송하더라만다, 선생님 강의를.
1: 예.
2: 그래서 여러 날에 서장약 이라니까 영 호기심 갖고 저리는 저 들어봤는데 내게 딱 맞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몇 달 먹으니까 혈압이 나는 혈압이 자꾸 파도를 생겼대는데 혈압이 조절이 잘 되더라 말입니다. 예.
1: 잘 되죠 원래.
2: 예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선생님이 그 문의했다 말입니다. 이거 계속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까. 그 치료 방법.
1: 예,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2: 예, 예. 예. 그래서 그 치료 방법대로 약을 감량하면 먹구매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아껴주지 않고 뭡니까? 예.
1: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썼는데, 야, 두 달 반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심리방만 먹어도 혈압도 상당히 잘 된다 말입니다.
1: 잘 된다.
2: 예. 그래서, 예, 혈압 때문에 큰 관심 들었습니다.
1: 예.
2: 그래, 왜, 예, 뇌경색이 있단 말입니다. 뇌경색이 다발성 뇌경색이.
1: 예.
2: 그래서 계속 머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예, 골이
0: 여보세요.
2: 아, 예?
1: 예.
2: 예, 그래서 그 저기 뭡니까 고생했는데 어지럼증도 나지 계속 소리 나지 머리에서 소리 나고 고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증상이 없어지면서 머리 개운하고 예, 그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계속 소리 나고 이런 증상이 다 없어지고 예, 영 정신합니다. 아침에는 바짝바짝 정신합니다.
1: 그렇죠. 예.
2: 예, 골이 아픈 게 상당히 무거움에 불편하지 않고 뭡니까.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이게 무릎하기 때문에 갖고 시관제가 예. 아프단 말입니다. 그 이 바득바득 소리 납니다.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 예, 발목하고 예. 그러면 소리는 예,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붓기고 예, 뻣뻣하고 그다음에 물이 차서 또 병원에 가서 또 뽑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1: 균도 예.
2: 맞고 리로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도 예, 자꾸 재발하더라면 잘 안 났을 때다. 예.
1: 예.
2: 예. 그래서 걸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생각 외로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해갖고
1: 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 예.
2: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나가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영 편안해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는 예, 둘이 다치 먹습니다, 약을. 그래서 뭐니 약을 싸긴 쌌는데, 집에 약이 있는 것도 쌌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뭐,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또, 현금부터 4,750원 감해주는
1: 예.
2: 예, 또 공기청정기 얼마나 좋습니까?
1: 공기청정기 이게

0: 좋은 공기청정기입니다. 고우도한, 예, 예. 예, 고급적이죠, 예. 영. 그런 청정기입니다.
1: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예, 욕심 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1: 예, 아무래도 약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또 우리 둘이 같이 먹길래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약이 있어도 어렵단 말입니다.
0: 예, 공기청정기 꼭 있어야 됩니다.
1: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이 배달받자 그랬는데 예. 그랬을까?
0: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1: 예. 2417. 예,
0: 딱 여기 열흘밖에 안 해놔가지고, 이게 연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딱 그래서 예, 10일까지 하고 끝입니다. 예.
1: 예, 급하게 예. 해야 되지, 뭐. 예.
0: 빨리 그 하는 게 좋습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이 엄청한데, 한 40년에 아, 서양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0: 네. 네
3: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 듣고 잔향신유방 아, 먹고 있는데, 조금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잘 또, 되죠? 네. 네.
3: 먹다 먹고 후부터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이 너무 잘 됩니다, 지금.
0: 예.
3: 그래, 나는 야두다반에 잔약 신유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이 조절이, 아, 그렇게 잘 되자니까.
0: 하, 예.
3: 예, 그 나는 큰,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이게. 항상 혈압이 걸음만 입고 다녔는데, 전에. 그리고도 예, 나는 오른쪽 경동에 방콸이 있어서, 아, 신유방 넉 달 반 먹고 그래 검사를 하니까 경동에 방콸이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3: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이게.
0: 말씀하시오 계속.
3: 예.
0: 자꾸 뚝뚝 끊어집니다.
3: 생각 아주 항상 숨을 차고 가슴에 돌지둥 같은 이랬는데 특히 집어 들어와야 들어와서 문을 열어야 숨이 나온 것 같은 이런 증상이 조금 신대방 보고 후부터 이 증상이 좀 없어졌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이해하고 먹으면 정말 여러 번이나 효과 봤습니다. 나는 특히 밤 소변 찾았는데 신대방 보고 후부터 한 번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소변 차속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 막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예.
0: 예.
3: 그래, 내가 신내마에 우리 집사람 같이 죽고 먹길래 약은 좀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들어보니 이게 행금도 4,750원 감해주지, 또 거기다 공기청정기 1,980원짜리를 이거 공짜로 주지. 이 약은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지, 이번에 귀에 또 사서 공기청정기 조금씩 나서 좀 갚으자고 합니다.
0: 예, 이거 꼭 필요합니다. 저녁이라미 쉴 때, 잼까 지금 여름이래 나서 쉴 때, 이 문을 꼭 닫아놓고, 예, 쉴 때 거실에다가 이 공기청정기를 딱 놓고서리, 그, 온밤 캐고 쉬셔. 그러면, 캐고서 좋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튿날에 벌써 나와서 저기 거실에 나가거나 이러면 저쪽에 그 커팅에 나가기만 하면은 완전히 대비가 콱 알립니다. 이 그게 어떻다는 게. 예.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싸면 좋습니다.
3: 이번 기회에는 배달을 또 바꿨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우리 아버님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30년을 혈압약 먹었습니다.
0: 예.
4: 그러던 사이에 중풍이 딱 걸려가지고 고생했습니다.
0: 예.
4: 그러다가 이 정이나 너무 방법이 없어가지고 생각 끝에 어느때 무슨 좋은 약이 있는가 하고 그것은 어디에 가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이랬는데 어느때 방송 간거 듣고서 예,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서 심리방이 좋단 말 들었습니다. 공용순책 다 쓰여있고 서정약이고 예, 제로 좋고 그런 중풍이 잘 치료된다니까나 예.
0: 예.
4: 듣고서 예, 정약이 심리방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예, 지금 잘 됩니다. 예.
0: 아, 예.
4: 예, 완전히 완벽하게 됩니다. 그 먹은 후에 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예, 적게 먹고, 예, 또 선생님이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예, 같이 이거 쓰니까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전립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을 잘 못 먹고, 심장이 밤에, 밤 자지 못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랬었습니다. 위, 나빠 소화돼. 모시기에서 밥도 사 먹고 하던 게 지금은 이게 완전히 좋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0: 아, 예.
4: 예, 그래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고 이랜다. 예.
0: 그게 좋은 그래, 일이죠. 예.
4: 예, 그래 나도 예 신장이 나쁘고 어떤 나무 그냥 매였고 그다음에 머리에 노공이 수평 와가지고서 약간 어리버리 해가지고서 이래던 게 예. 그다음에 이 목이 여기 뒤에 빵칼 있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래던 게 예. 어, 그냥 그 같이 우리 아빠가 같이 쓴 게 예. 지금 많이 좋았어서 팔팔해서 지금 집에 안 가 있습니다. 활동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4: 아 선생님 어찌다 이리 좋은 약 소개를 했습니까?
0: 아, 이 약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드시고 나서 정말 공이 나는 약입니다. 이 약은
4: 돈으로 팔아먹어도 후회를
0: 예.
4: 안 합니다. 이거는.
0: 이게 어째서 예. 5년 3개월이나 지금 강의 되고 있겠습니까? 약이 나쁘면 5년 3개월 이 방송에서 5년 3개월 이 강의를 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4: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심심 가죽소리 그저 뺏내 끝내 먹겠습니다. 그까지. 그래서 요번에 활동이, 아, 저번에도 활동이 좋던 게, 요번에도 활동이 더 좋던가.
0: 거기 번마다 다르지엠까. 전번에는
4: 아, 또도 감해주지 하니까나 방법이 없이지 약 다음 기본상 다 먹고 싸자 했는데 이번 활동에도 또 이거 여름이 딱 필요할 때니까
0: 공기청정기 얼마나 좋다고 그랬을까 예.
4: 예, 이거 가지길래서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예, 공기청정기 정말 좋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5: 네, 저도 지금 장약 심해밥 먹고 있습니다.
0: 지금. 네.
5: 네,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20여 년도 서약인 혈압약을 먹이면서 좀 살았댔습니다.
0: 네.
5: 그런데 예, 선생님이 장약 심해방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 심해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좀 얼마나 잘 된지 예,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이 예,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지 야 혈압 조절이 어찌 잘 되는지 야답다만에 장약 심해방 먹는데도 지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지까지
0: 예 그렇습니다.
5: 야 영 좋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놓니
0: 예.
5: 그리고 나는 이게 뇌경색이 오면서부터 예, 머리가 어디든 찌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머리 무겁고 눈도 뜨기 힘들어서 막 눈꺼풀을 올려보다 막 잡아당기며 그랬습니다.
0: 예.
5: 그, 그래갖고 이 아래 다리 시리지 발도 시리지 온몸 막 시리고 그랬는데 이 약 먹으면서 여,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는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5: 예. 제가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서 통증이 심하고 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지니까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다리 아픈 줄 모르지 않까지.
0: 아, 예.
5: 그래서 예, 우리가 먹고 좋으니 예, 우리 친척 친구들은 많이 소개하는데 쓰는 사람과 이야기 효과 좋다며 칭찬하니까 막 기분이 막 좋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날 칭찬했으니까
0: 그렇죠. 예. 약 그 뭐 소개를 해가지고서 약 효과가 나쁘다면은 어느 마이 그래서 본인도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 그게 이 약은 예, 소개를 해서 요거 아이 먹는 약입니다.
5: 맞습니다. 예. 그래 우리는 남편과 둘이 같이 지 먹는데 약은 좀 있지만 또 이번에 현금은 또 4,750원은 감해 주지 그이라 또 1,980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준다지
0: 그게
5: 아,
0: 좋죠.
5: 예 여름에 딱 쓰기 얼마나 좋았을까지 그래
0: 예.
5: 이게 또 욕심나고 해서 지금 오늘 지금 전의연수가 또 배달받자 그럽니다.
0: 예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이제 열흘 동안만 딱 이거 합니다. 오늘부터 딱 7월 10일까지 예. 그러니까 나 이 우리 활동 기회를 봤 싹 틀어지면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지금 오늘 시원히 집입니다, 선생님.
0: 예.
6: 이 중풍 환자가 이약 쓰기 시작했는데 야, 무슨 그거 좋다는 약을 다 써도 그 아이들 때다 병이 하나 많았지 약은 약하지 천연약제 아이들에서 예, 효과에 못합니다. 이 약을 쓰기 천연약제를 쓰니 다산지구 약제를 쓰니까 예. 아이 그다음부터 혈압 조절되고 심장률 그거 심률이 높은 것도 조절하고 아이 그다음에 뭐 고가병도 그게 그것이 옹차기 그거 용 나빴다는데 그것도 예, 생각밖에로 치료됐지 병이 30년 동안 된게 치료됐거나 이 얼마나 많이 치료됐습니까.
0: 그렇지. 예.
6: 예, 그래, 이 약이, 이 약만 한 게 없습니다. 그, 아이, 4,500m 이상 되는 연한금으로 되는 게, 한 가지 뿐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에 다이브, 네 가지가
0: 들어갔습니다. 예.
6: 예. 홍길선도 5,400m 이상 되는 약이지.
0: 예, 맞습니다.
6: 이런 좋은 약이 이렇게 들어갈까나, 병은 치료된 게고, 또 주치공이 또 중풍을 치료한다, 그 동맥경화를 치료한다, 심장병을 치료한다 이랬거나에 적혀있는 것이니까 그다 됐대다.
0: 원래 그런 법입니다. 딱 그래서 공농조치를 봐야 됩니다.

있다. 그래서 약 사가지고 내가 진단이 있다면은 그 진단은 딱 보고 거기다 대비 딱 해야 된다. 그러면 아 이게 있구나. 아, 확실히 이게 또 서상약이구나. 약재의 원이 또 그리 좋다지. 이래서 이런 거 쓰면은 딱 소리나게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가마이 크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0: 아무래도 이게 16한 집이면 아무래도 연대면 아무래도 앞다리를 달리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조탄약을 다 써도 어디 효과 보니까 다 이양수군에 생명에서 구해내고 병에서 해탈 들고, 그 다음에는 아이나가 운동도 하고 밥도 지대 다 잡수고 이래서 지금 면 이끌어가고 지금 생명 연장하자 그만입니다.
1: 그렇지.
0: 그래 뭐니까 우리 집에서도 이걸 쓰고 나니까 제품이 오지 않지.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아이 혈압 그거 뭐니까 세 번씩 이거 딱딱히 맞추거나 아이 이걸 해도 무슨 혈압 조절이 잘 된다 선생님.
1: 그렇죠. 예.
0: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 우리 학동이 우리 주머니 우리 학동 사람이 우리 사촌지 아줌마 또이 뭐니까 이 노고에도 보니 야 약 쓰고 이렇게 돈약은 처음 봤다. 이번 우리 학생 이렇게 잘했다면서 아주 한 통이 이번 우리 학생 공기청정기를 가지길래 가지겠단다. 그래서
1: 공기청정기도 가지시. 결국 또 4752원후 또 감면해 주시. 좋은 일이지입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지금 이 광고라는 약 어디서 팝니까?
1: 우리 지금 그 배달해서 배달하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파는 데는 그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그 이 왼쪽이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3: 상강 중의원입니까?
1: 예, 그렇습니다.
3: 네, 거기를 가봤는데.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한곽이 얼마입니까?
1: 한곽이 330원입니다. 예.
3: 330원인데 몇 원 예. 먹습니다.
1: 열 할리드 그 넘어 잡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우리 할도 있으니까 나의 예, 구체적으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어혈이라는 것은 깊숙이 있으면 문제 생깁니다. 예, 어혈이 져가지고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심장에와 막히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에 막히면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예,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제일 좋은 성분인 천궁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리고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묻게 해줍니다. 예. 소홍화하고 지룡이 또 배합이 잘 됐는데 경련이 나타나면서 많이 떤다거나 입을 떨고 사지를 막 떨고 더품을 개제제에 흘리면서 또 떨고 가다붙는데 많이 좋아집니다. 예. 예, 그 제대로 되는 심혈관 질환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꼭 간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 간은 바람을 일구는데 예, 바람을 일고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하죠.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천궁, 우슬하고 담남성, 지룡이 간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을 보양해주고 간이 해독작용도 해주면서 간을 보양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바람을 읽어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켜주죠. 예. 예, 그리고 이 어떤 환자분들 보면은 중치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들이 처져 지금 내려갑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 면은 이 기를 보충해 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적혀져 있는데 예, 기는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원기하고 중치하고 잉치하고 외치라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장약 심리방은 네 가지 기를 다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중치가 부족하다면 장기가 처져 내려가면서 위하수라든가 치질이라든가 자궁 탈수라든가 간이 처져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콩팥이가 처져 내려가는 증상도 나타나죠. 예. 예, 이걸 그 중치샤센증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몸속이 오장육부들은 몽땅 심줄을 달아서 그 골격 조직에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심줄이 탄력이 좋아야 딱 잡아당겨줄 수 있죠. 예. 그런데 심줄이 탄력이 없다 할 때 아래로 축 처지면서 장기들이 아래로 처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당귀, 소목이라든가 천궁, 담남성이라든가 우슬, 지룡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분들이 간경락에 들어가지고 심줄이 탄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장기를 딱 잡아당겨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을 보호해주면서 중치를 올리 받 채워 들어 올려주면서 처진 장기를 올려주는 황계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치시아시안증 치료에 치료 효과가 또 좋습니다. 예. 에, 그리고 어떤 분들 지금 보면은 다리 관절이 너무 아파 고생하는데 이 약을 드시

0: 그리고 맨뒤 걸어도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고 층계를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 약을 드시고 아, 네, 중풍이 지금 와서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어제 관절이 나사지는 게 제일 빨리 알리지않을까 예. 이렇게 저하고 지금 반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관절병을 치료하려면 우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 첫째는 붕한습을 빼줘야 되고 둘째는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줘야 되고 또 근육 심줄 인대를 관리하는 간을 또 치료해 줘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붕한습을 빼줄 수 있는 성분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우슬 황계가 배합이 됐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는 성분인 지룡하고 우슬이 또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리 관절이 제일 좋은 천연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당귀하고 소홍화가 배합이 또 잘 돼가지고 뱃속이 골수가 모자라서 구멍이 숭숭 난 거 메꿔준다. 예.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

네, 오늘은 오늘 우리는 위대한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빛날 우리 당이 영광과 감동을 담아 이 방송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중국공산당 창건 105돌 기념일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깊은 날이고 또 105년의 세월, 중국공산당은 언제나 인민 곁에 서서 어려움을 딛고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오늘을 당의 생일을 맞아서 그 특별한 날, 또 특별한 시간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들어간 곳을 골짜기라고 한답니다. 평생 동안 산을 오르내린 지게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골이 깊더라 라고 말입니다. 네, 지게꾼은 평생을 맨몸으로 산을 오르내리면서 인생도 산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은 순간 쉼터가 나타나고 내려올 때 더 조심해서 내려와 한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삶이 산의 굴곡과 닮아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이 혹시 높은 산의 가파른 오르막과 같다면 골짜기 넘어 정상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랑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날씨

0: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때론 흐리겠으며 도나 안도 활용 지역에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4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겠으며 도나 안도 활용지역에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4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재미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봅시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연회에서 아주 신사적인 남자가 한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예상, 어우, 여자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좀 신사답지 않네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자는 거만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요,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네요. 남자가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처럼 거짓말을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던진 돌은 결국 당신 자신을 넘어뜨리고 당신이 판 함정은 결국 당신이 빠진다는 진리,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다는 법을 함께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진리를 품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한 의사가 암수술 중 종양을 제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환자는 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술을 했으니 당연히 나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이 퇴원시켰습니다. 1년 후 의사가 환자를 다시 찾아갔더니 환자는 완치됐고 암세포는 사라졌답니다. 때로는 희망을 품는 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기적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답니다. 자, 이어서 개발을 주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 남자가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 왕 아주머니 소개로 이 맛은 보러 오신 거죠? 남자는요, 그녀를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라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자 그냥 순서대로 진행합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결혼식 날 남자는 사실 자신이 맞선 보러 온 게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오, 나도 맞선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핑계를 대서 말을 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방법만 합리적이라면 과감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회란 어떻게 생기느냐. 기회란 앞머리는 대머리지만 뒷머리는 긴머리라고 합니다. 내가 잡을 수 있을 때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 자, 학급에서 반장을 뽑는데요. 평범한 외모의 한 여학생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1: 제가 당선되면 몇 년 뒤에 여러분은 이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 다닐 때 나는 반장보다 더 예뻤어.
0: 결국 그녀는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자, 남들이 나를 지지하게 하려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한 노인이 금방 사시는 새 신발 한 짝을 부주의로 창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이구,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노인은 곧바로 나머지 한 짝도 창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 이 신발 한 짝은 아무리 비싸도 나에겐 소용이 없어. 만약 누군가가 두 짝을 다 주우면 아마 신을 수 있지 않을까요?
0: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도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세계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 중 한 명으로 칭송받고 있으며, 발레 대중화에 힘써온 영원한 백조입니다. 안나 파볼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881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파블로바는 8살 때 어머니와 함께 극장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처음 보고 발레의 매력에 빠져 발레리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이었지만 어린 딸의 꿈을 이루어주고자 어머니는 그녀를 황실 발레 학교로 데려갔으나 처음에는 너무 어리고 말랐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눈에 그녀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본 러시아 발레계의 거장입니다. 마리우스에게 발탁돼 10살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르고 가녀린 몸 탓에 친구들 사이에서 빗자루 등 별명으로 불렸던 파블로바는 곧 그녀만이 가진 천부적인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하고 힘있는 러시아 발레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블로바는 결코 좋은 신체 조건을 구비한 발레리나는 아니었습니다. 마른 몸에 유독 여린 발목은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연습 발레로서 남다른 승부욕까지 갖춘 그녀는 고난도 테크닉을 구사하는 기타 발레리나들에게서 지고 싶지 않아 연습 때마다 높은 점프와 수차례 턴을 시도했는데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시도로 인해 종종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파블로바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우아하고 시적인 표현력과 보는 이들을 캐릭터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능력으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섬세한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역에서 그녀는 특별히 빛났으며 그의 여러 역할에서도 자신만이 가진 섬세한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연기로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자, 파블로바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미하일 포킨이 파블로바를 위해 창작한 빈사의 백조입니다. 1905년에 창작된 이 짧은 솔로 작품은 백조에 맞춰 안무를 창작한 작품으로 가늘이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파블로바에게 가장 어울리는 역할이었습니다. 길고 여린 이 팔을 흐느적거리며 이 죽어가는 백조를 표현하는 것을 볼 때면 정말 한 마리 백조가 눈앞에서 처절하게 날개질을 하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빈사의 백조는 파블로바의 대표작이자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1909년 발레단 발레리시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투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블로바는 결국 1931년 1월 23일 뉴질랜드의 한 호텔방에서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백사의 빈사의 백조 옷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은 직후 빈사의 백조 공연이 예정되었던 극장에서는 빈사의 백조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가 춤추었을 무대를 따라 스포트라이트만이 음악에 맞춰 무대 우를 홀로 비추었고 음악이 멋자 관객들은 모두 기립해서 그를 기렸다고 하네요. 러시아 황실 발레단과 20세기 최고의 발레단 발레리쉬의 여제로서 20세기 초 전세계 무대에 서며 발레 대중화에 평생을 바친 안나 파블로바. 생전에 그녀가 이 춤췄던 빈사의 백조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날개를 펴다가 처연히 짧은 인생을 마감한 그는 19세기, 20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발레리나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노랫가락 한 소절에도 높낮이가 있으니 오늘 깊은 산골짜기 있다고 여러분 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과 바람과 맞닿은 산등성리에 설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내 몸에 작은 이상이 생겨도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친절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평소 궁금해하셨던 점이나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영길시 현대병원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은 많습니다. 영길시도 그렇고 전국 각지 많고 많은 병원이 있는데 왜 하필 영길시 현대병원을 소개해드리는가. 예, 여기는 독특한 특색의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0: 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의 3급 종합병원에서 장기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또 자체 특색 치료 방법, 그게 뭔가 하면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 모두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 효과를 완전 책임져드립니다. 사실 예,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수준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난치병이 많고 많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런 난치병에,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하는 분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만 날리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나 영길시 현대병원은 바로 이런 병을 중점으로 해서 치료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병원입니다.
0: 네. 네, 청취자 쪽 문의입니다. 옆구리 갈비뼈 부위가 숨 깊게 들이마시기, 몸 돌리기, 허리 숙이기, 기침할 때 또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없습니다. 흉부 방사선, 폐 CT 검사는 모두 정상이고 소염제를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빠르게 개선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1: 예, 참 이게 환자분들한테 어려운 문제입니다.
0: 네.
1: 검사도 했고 치료도 했는데 잘 낫지 않는다.
0: 네.
1: 예, 그렇다면 영길시 현대병원은 방법이 없는가? 예,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원인부터 정확히 진찰해내고 진단이 내려져야 그래야만이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흉부 촬영에 엑스레이가 보통인데 엑스레이 검사는 폐나 혹은 갈비뼈, 늑골 그 기질적인 병변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보면 이러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불편감은 흉벽에 하고 비하근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통증은 100%가 흉벽과 비하근막의 유착으로서 늑간신경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늑간이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것으로 연부조직 미세병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 이 고급적인 의료기기로 촬영해낼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나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국소미세이완으로 유착된 근막을 풀어서 신경이 압박을 해소해 드리므로 기침이 날 때 아프거나 또 몸 돌리기를 할 때도 불편한 늑간 신경통을 빠르게 개선하고 재발률을 낮춰주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문제가 생겼다 해서 자기들로 소염제를 복용하는데 소염제 복용이 필요 없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부작용만 일으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말하면 흉추에 여추, 흉추의 척추를 말하는데 추간판이 퇴행성 변하거나 혹은 눈꼬리 손상이 미세한 손상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자세의 문제로 어쩌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예 그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경우 즉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예 보통 그 소파 같은 데 누워서 텔레비를 본다든지
0: 네,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1: 이런
0: 네.
1: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혹시 감염으로 인해서도 눈골신경통이 생길 수 있는데 대상포진 감염이거나 또는 흉막염이나 폐염이나 예, 또 눈골에 어떤 경미한 그 금이 생겨서 예, 이럴 때에도 생겨날 수 있는데 예, 이런 문제가 아니면서 계속 예, 눈골신경통이 생긴다면 영길시 현대병원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예, 상세한 문의 전화는 265-2120에 문의하시면 또 해답도 해드리고 또 미리 예약을 해서 예,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류마티스 환자분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아침에 관절이 굳는 증상이 심합니다. 항염 진통제, 소량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해도 관절은 해마다 변형되고 움직임이 제한되는데요. 약으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것도 관절염 가운데 좀 흔한 병입니다.
1: 네.
0: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아주 흔한 병인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우선 류마라는 것은 그리스어로서 흐른다 하는 뜻입니다.
1: 네.
0: 나쁜 물질이 몸속에서 흐른다. 즉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온몸이 흐르면서 관절이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 조직에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1: 네.
0: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관절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이고 또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으로서 관절의 염증 일으킬 뿐만 아니라 특징은 활막의 비세균성 만성 염증 반응이 장기간 나타나면서 관절통이나 그리고 붓기의 통증에 그리고 운동 제한 이런 것을 그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장기간 방치되면 관절의 연골과 뼈 그리고 관절 주위 조직이 파괴돼서 관절이 굳어지거나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병이 꽤 많습니다. 발생의 빈도는 한 100명당 2, 3명 정도이고 또 특히 생산력이 왕성한 30대, 50대 또 특히 여자한테서 많이 발생합니다.
1: 아, 네. 예,
0: 그렇다고 남자는 없다 이 말은 아니고
1: 네.
0: 여자한테 좀 많이 발생합니다.
1: 네.
0: 무엇이나 원인이 정확해야 또 치료도 정확히 따라갈 수 있는데 원인이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1: 네.
0: 다만 면역성 질환, 즉 자가 면역성 질환.
1: 네.
0: 무슨 뜻인가 하면 면역이란 이 외부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또는 지어는 암세포 같은 걸 막아주는
1: 네.
0: 이런 작용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자고로의 내 몸의 조직을 나쁜 적으로 인정하고 공격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 이게 참 어려운 병입니다.
1: 네.
0: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문적으로 치료 어려운 이런 병들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임상의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여러 관절의 부종, 통증, 그리고 또 굽혔다 펴기가 어렵고 운동 제한, 기능 소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후에 1시간 이상 지나도록 그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1: 아, 네.
0: 여기에서 그 퇴행성 관절염도 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가 뻣뻣하고 어렵다는 하지만
1: 네네.
0: 한 시간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한 반 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시간 지나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작은 관절로부터 소관절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손가락 관절에서는 손등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관절
1: 네네.
0: 하고 또 손가락의 중간 마디 관절
1: 네.
0: 끝에 마디 관절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 통증 염증 있을 땐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 이런 특점이 혹시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자가 진단 하시네요.
0: 빨리 자가 진단으로서 경계심을 가지고 진찰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시간 이상 주먹을 폈다 굽혔다 하기가 어렵고 이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또 엑스레이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보일 때 관절의 활막이 많아지고 연골선상 뼈 파괴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류풍습인자의 이게 양성인가. 근데 이게 양성이라 해서 100%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이 병이 아닌데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또 류풍습인자가 양성인데도 림상 증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다가 항CCP 항체라는 검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이래서 조기 진단 예후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얘기하는데 림상 증상으로는 주로 예, 작은 관절, 손가락, 손목에 또 다른 관절에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에, 발가락에도. 경추에는 예, 또 1, 2번. 예. 그리고 발꿈치의 고관절의 턱관절, 예, 여기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을 침범합니다.
1: 예. 아, 네.
0: 관절병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1: 네. 예.
0: 관절 증상도 있고, 피부에도, 근육에도, 폐에도, 눈에까지, 예,
1: 네.
0: 예, 증상을 일으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전신의 증상으로는 피로감이 많고,
1: 네, 무기력하고,
0: 예, 그 다음에 식욕 부진도 생기고, 체중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예, 열이, 예, 미열도 자꾸 나고, 그 다음에 빈혈도 생깁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림파선과 비장이 종대되는 예, 증상도 있고. 그리고 호흡도 증상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참 여러 가지로.
1: 예. 네,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0: 그러니까 네. 관절염이 생기면 다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1: 네.
0: 호흡도의 증상으로는 흉막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질성 폐 섬유화도 생기고, 예, 결절성 폐질환, 또 모세기관지염, 폐혈관염, 예, 예, 그리고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심낭염, 예, 예, 그리고 심근염, 부정맥도 생기고, 관상동맥질환, 예, 말초혈관염, 말초신경염, 호흡곤란의 부종의 피부괴사에 신경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중후기 류마티스로 확진받은 환자분께서 문의하셨는데요. 관절이 붓고 아파 구부리기에 펴기가 힘들고 여러 병원에서 관리했어도 면역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관절 파괴는 심해집니다. 네, 병을 멈추고 장애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0: 이런 환자들에 사실 전국 각지 돌아다니고 뭐 3급병원 다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외국 병원에까지 가서 치료해도 제대로 효과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예, 이제 같이 전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여러 검사를 해서 뭐 피검사도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여러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자기절로도 또 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20 내지 25%에서 발생하는데 그 피부에 딱딱한 예, 결절이 예, 생깁니다. 발뒤꿈치나 팔꿈치 또 뒷머리에 콩알만큼 크기로부터 계란만큼 예, 증상은 없고 예, 그러면서 단단한 것이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예, 반드시 예, 이런 여러 검사에 빈혈 검사도 하고 그리고 호산구의 증가에 면역세포 적혈구 침강 속도 예, 염증이 있을 때에는 적혈구가 빨리 침강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눈과 침샘에도 염증이 일어납니다.
1: 네.
0: 예, 입안에 안구 입안이 마르기도 하고 눈이 마르는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예, 그러면 그냥 눈에다가 안약만 떨궈 넣으면서 버티는데 낫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그리고 각막염, 결막염. 눈이 마르니까 눈에 기본 눈물 생성이 안 되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1: 네.
0: 예, 결막염도 그렇지만 각막염은, 실명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 외에도 소화불량, 골다공증, 예. 예, 이래서, 예,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예, 특히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폐염도 하고, 신우신염, 피부감염, 예, 세균성 질환이 쉽게 생길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림프종이라든지 백혈병의 발생이 일반인보다 두 배 내지 세 배에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많이 진행된 상태. 예, 아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매우 예, 좀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예, 면역이 착오로서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 몸이 관절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조직을 파괴해버립니다. 예, 이런 분들은 자꾸 그 소약으로 염증만 가라앉히는 이런 예, 치료 예, 이것으로서 그 버티거나 하는데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예, 이런 중기나 후기 환자분들 다른 병원에서 고칠 수 없어 찾아온 환자분들 접수해서 치료해드립니다. 맞춤성이 있게 자가 면역 기초 관리로부터 신체의 면역 균형을 또 바로 잡아주고 면역이 뼈에 대한 예,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예, 지금 영길시 현대병원 치료받은 환자들이 기본상에서 이 병세가 안정화됐고 관절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사지 움직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서 예, 후기 관절 강직이나 장애를 예방합니다. 예, 이같이 제대로 되는 치료하지 않으면 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지어놓은 휠체에 예, 앉아서 뭐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네. 할 때는 완전히 이거는 예, 자폐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 병을 찾아서 해결 못했다면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 찾아서 또 문의하시는 전화도 있습니다. 265-2120에 예, 265-2120.

0: 120에 연락을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드리는지, 또 1652120에 전화하시면 진료에 예약이 되므로 직접 치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 현대병원은 참 어려운 병들, 해결이 잘 안 되는 병 가운데 그 편두통, 이건 다 흔한 증상,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데 자주 발작하고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코골이 아프면 뭐 정통편,
1: 네, 그렇죠.
0: 이게 습관이 됐는데, 네.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들은 한쪽 머리가 박동성적으로 아프고, 또 눈부심이나 눈이 자꾸 부신다. 또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 달에 한 10여 차 이상 발작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항상 진통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느 때 아프면 먹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발작은 더 잦아져서, 그래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고 또 심지어는 수면에 지장이 생깁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고 홍수 가뭄 대처 사업을 연구하고 포치했습니다.
0: 제13기 탐구 잡지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글 조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대자를 재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과 세이셸 해미니의 대통령이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0: 복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팀이 2-1로 코트디부아르 팀을 노리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치국이 6월 30일 회를 열고 홍수 가뭄 대처 사업을 연구하고 부치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수기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올해 주요 홍수 단계 우리나라의 극단적 날씨와 기후 사건이 여전히 비교적 많고 가뭄과 침수 현상이 모두 심각하기에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사상 인식을 제거하고 최저선 사유, 국한 사유를 수립하고 다지며 홍수 가뭄 방지, 태풍 방지에 착안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홍수 가뭄 방지, 긴급 구조에 관한 재반 사업에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최종 초자리에 두고 감축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며 제때 과단성 있게 조직하고 인원 대피와 위험 부담 해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상자와 부상자가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엄밀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강과 하천, 큰 호수의 홍수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강과 호수의 방류 공간에 대한 관리 통제를 전면 강화해야 합니다. 가뭄과 침수 현상이 급전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깊이 중시하고 홍수 방지와 가뭄 대처를 병행하며 수원에 대한 통일적 관리와 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한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의 홍수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회는 긴급 보수와 구원, 구조 작업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의용량, 장비, 물자를 잘 준비하며 통일적 포치와 예비 포치를 강화해 극단성 상황에 관한

0: 구조 능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 구조 사업에 진력하고 홍수 피해 군중의 기본 생활을 착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자원을 기층에 기울이고 힘을 일선에 돌리는 것을 견제하고 기층의 홍수 방지와 재해 감소, 구조 능력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당장의 결측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홍수 방지와 과몰 대처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홍수 방지 감염 대처 총지휘부는 통일적 조율 지휘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문은 직책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당직을 강화하고 앞장에 서서 지휘하며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해 재해 방지, 피해 감소, 재해 구조 등 재반 사업에 진력해야 합니다. 기층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 보루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홍수 방지와 감염 대처, 긴급 구조 일선에서 중임을 짊어지고 과감히 앞장에 서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힘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7월 1일에 출판한 제13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초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자를 재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5년 1월 12일 조항당학교 현 당위원회 서기 연수반 수강생 좌담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글은 우리 당의 조직 구조와 국가 정권 구조에서 현급은 상하를 이어주는 관건적 고리이며 경제발전, 민생보장, 안정수호,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집권과 국가 발전에 있어 일선 지휘부이고 현 당위원회 서기는 일선 총지휘자입니다. 초유록 동지는 현 당위원회 서기의 본보기이며 현 당위원회 서기라면 반드시 초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글은 현 당위원회 서기직에 능하자면 시종 마음속에 당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현 당위원회 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치 방향을 바로잡고 정치 규율을 엄수하며 자각적으로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당조항과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당조항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항상 인민을 두어야 합니다. 기층의 대중을 직접 마주하는 지도 간부로서 현 당위원회 서기는 반드시 대중을 염두에 두고 인민을 위해 실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인민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시종 책임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뜨높은 투지와 열성으로 일에 전념하고 관리직에 있는 한 인민의 실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권력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앞장에 서서 민주 집중제를 관철하며 법을 배우고 따르며 지키고 리용하는 모범이 되고 자신에 대해 엄격히 요구하며 성실하고 청렴하고 당당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0: 습금평 국가수석과 세유체를 해민이의 대통령이 6월 30일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수교 50년 내 양국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시종 서로 신뢰하고 상부상조했으며 양국 간 친선은 반석처럼 견고하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이 수교 때의 초심을 견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한다면 양국 관계의 전면 대로는 갈수록 넓어질 것이고 쌍무협력의 전망은 더 밝을 것이라고 곧게 믿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해민의 대통령과 함께 수교 5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고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중국아프리카 협력론단 등 기틀 내에서 호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양국 민중의 더 나은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해민의 대통령은 수교 50년 내

0: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 상호 신임과 공동 발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며 중국은 시종 쉐이셸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쉐이셸의 민생복지와 국가 발전 목표를 위해 많은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쉐이셸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관철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의 기틀 내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1: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합니다.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성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대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한다는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하고 당을 더욱 견강하고 힘있게 건설해야만 중국식 현대화가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역사적 행정에 관계되고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며 당의 장기적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되는 전략적 견지에서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견강하게 건설할 때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당 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즈음해 당원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기념관을 찾아 당 창건사를 돌아보고 입당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가흥 남호 홍서는 중국 공산당이 꿈을 향해 출항한 곳입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가 폐막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인솔해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와 절강성 가흥 남호 홍선을 참배하고 사업 발전은 영원히 끝이 없고 공산주의자의 초심은 영원히 개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초심을 명기해야만 역사와 선인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민심과 시대를 쟁취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에서부터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전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에 나서기까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시종 초심을 견지하고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2021년 2월에 열린 전국 빈곤해탈 공략전 총화표창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비할 바 없이 강한 지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단합 인솔해 난관을 공략하고 개척 정진하는 가장 믿음직한 지도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사무를 잘하는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어떤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주황 당사문헌연구원 제1연구부 주임 왕옥강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답했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며 당의 장기적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대한 역량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데 있어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

0: 예. 과학적 인도하에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삼고 전당 상하가 강철로 뭉치며 당의 혁신 리론으로 심신을 다졌습니다. 전당은 선호하여 일련의 학습 교양을 전개하고 상시화, 제도화, 체계화를 통해 당을 관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전당에서 전개하고 있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에서 각지 각 부문은 대중이 봉착한 문제를 둘러싸고 실무적 자세로 학습 교양 성과를 사업의 실효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련영성 안산시 립산구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두문디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심신을 다지고 교양 혁신을 풍부히 하며 광범위한 당원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론 학습 성과를 직책 리행과 책임 관철의 내생 동력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건설의 질을 높이고 집권 기반을 다지고 작품 건설을 심화해 파랑 교정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했습니다. 규율 건설을 엄격히 하고 규제를 전면 강화하며 부패 척결 투쟁을 심화하고 세 가지 부패 척결을 일괄해 추진했습니다. 중앙에서 기층까지 중국 공산당은 혁명적 단련을 통해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성서성 동천시 신구 함풍로 가두 금원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왕몽진은 격자화 봉사를 세분화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집하고 해결함으로써 당 건설 사업 성과를 문제 해결과 민생 혜택, 구체적 행동에 재현시키고 정밀화 관리로 대중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를 달려도 초심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인도하에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율적 행동, 강대한 전투력으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긴밀히 단합해 신시대 훌륭한 답안을 작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6월 30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새 시험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 령에 서명하고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총 6장 4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첫째,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편적 혜택과 특별 대우를 겹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 추진, 시장 인도, 사회 지지를 결합한 방식으로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둘째, 교육 강습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퇴역 군인이 국가 교육 시험에 참가하거나 항력 교육을 받을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와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 우대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기관, 군중단체 조직, 사업 단위, 국유 기업에서 인력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퇴역 군인의 연령과 학력 조건에 대해 적당히 돌보고 동등한 조건에서 퇴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선발 채용합니다. 각지는 현역 복무 만 5년인 대학 졸업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일정수의 기층 공무원 직위를 설치해 선발합니다. 빈곤 지역과 변방 지역의 현향 사업 단위 채용, 국가 종합 소방 구조대 소방원 등 특수 직위를 선발할 때 퇴역 군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창업 지원 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창업하는 퇴역 군인에 대해 세금, 금융, 신용 등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1: 한중 국가 부주석이 6월 30일 북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페샬 외교 대신을 접견했습니다. 한중 부주석은 两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 아래 최근 연간 两국 관계가 량완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两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군평 주석과 모험에도 왕체자김 수상이 올 4월 통화하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때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0: 하고 실무적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인 양국은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페샬 외교 대신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다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1: 중앙조직부 최신 당내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중국 공산당 당원 수가 전년 대비 101만 5천 명 증가한 1억 128만 6천 명, 기층 당 조직은 전년 대비 18만 1천 개 증가한 543만 1천 개입니다. 당원 총수가 적당하게 증가했습니다. 당원 총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하고 연간 신규 당원 수가 208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생산과 사업 일선에 있는 당원 수가 107만 2천 명, 당원 총수의 51.4%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 수는 114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54.8%를 점하고 35세 이하 당원 수가 175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84%를 점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를 부단히 강화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원들의 사상과 심신을 무장시켰습니다. 주황 파랑 규정 정신 관철학습 교양을 참답게 조직하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강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간 강습 인원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현급 이상 당위원회는 기층 당조직 서기 498만 7천 명에 대해 전일제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0: 각지에서 다채로운 주제 행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월 30일 신입 당원 집단 선서식과 당일 주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귀주 준희시에서 신입 당원 48명이 준희회의 기념관에서 당기를 향해 선수한 후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혁명선열의 순간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산동 독주에서 신입 당원 대표 100여 명이 장엄한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령하 회족 자치구 고원시에서 당원 100여 명이 장대보 홍군장정 함류 기념원을 찾아 입당 서약을 되새기고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혁명 전통을 이어받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전국 각지 홍색 관광지는 참관 학습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농민운동 강습소 기념관에서 성화 출발 문물 전시가 한창입니다. 전시품 118점은 농민운동 강습소 수강생들이 학문을 닫고 전쟁의 시련을 겪으며 새 중국 건설에 뛰어든 감동적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북경시는 6월 30일 각성의 로종도시 홍색문화 탐방 코스를 내놓았습니다. 홍색문화 코스는 북대홍루, 진성년 편집부에터 천안문 광장 등 홍색 랜드마크와 역사문화 유적지를 연결시켜 험난한 길을 걸으며 새 중국을 일더시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7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전국 각 부대는 다양한 주제로 당 창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장병들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책임감을 다지며 새로운 강군 로종에서 힘과 마음을 응집해 과감히 분발 정진하련다고 다짐했습니다.
1: 총 길이가 1956km에 달하는 청장 철도는 청해 선영과 서장 라사를 이어놓는 철도입니다. 2006년 7월 1일 골무드 라사 구간을 개통하면서 서장에 철도가 없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올 7월 1일은 청장 철도 개통 20주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해발고가 가장 높고 길이가 가장 긴 이 고원 철도가 수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1억 400만 명, 화물은 8억 2,4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청장철도는 이미 설상고원의 행복의 길, 단결의 길, 치부의 길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53세인 리건명은 2006년 청장철도 개통 당시 청1호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입니다. 20년 전의 오늘 리건명은 라사로 향발하는 청장철도의 첫 기적 소리를 울렸습니다. 리건명은 당시 열차를 운전해 라사에 도착했을 때 멀리 역 광장에서 나부끼는 하다를 본 전경을 떠올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 길이가 1956km인 청장철도의 경우 평균 해발고가 4000m 이상인 구간이 960km, 동토층 구간이 550km입니다. 중국철도 제1감측설계원 그룹유한회사 청장철도 동토전문가 류쟁평은 청장고원 오지의 동토대를 보호하는 설계 원칙에 따라 기반을 주동적으로 냉각시켜 동토 냉각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청장철도는 설비 승격과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부단히 추진했습니다. 고원 열차의 산소 공급 시스템에서 국산 대출력 기관차까지 오늘날 복흥호 고속열차도 청장 고원을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싸 닝츠 철도 복흥호 고원 복합동력 열차 기관사 진영강은 내연 기관차에서 복흥호까지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예전에 전기화 철도가 없었던 서장은 현재 철도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탑승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장 철도 개통은 고원 특산물 산업의 유통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선영시에 위치한 구형 동충하초 시장은 20년 전에 산발적 거래에서 지금의 전국 최대 동충하초 집산지로 성장했습니다. 거래상 마 선생은 철도를 개통하면서 관객이 많이 늘었다며 동충하초, 소고기 육포, 구기자 등 지역 특산물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청장철도 개통 초기 서장 전역의 수출입 화물량은 36만 톤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 831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장 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와 체제개혁종합처 처장 로건비는 철도라는 힘을 빌어 서장 자치구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 지역 생산총액이 연이어 1천억 원 규모를 넘었고 현재는 3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6.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0: 공문 보도 판공실이 6월 30일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수로 화물 운송 물동량이 15조 톤 킬로미터에 달해 종합교통운수체계에서 조만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발의 장강삼각조, 광동향항 오문 등 3대 세계급 항구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해운 규모는 글로벌 해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25년 항구의 물동량은 183억 톤, 컨테이너는 3억 5,400만 개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항구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중국 항구가 8개,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중국 항구가 6개입니다.
1: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6월 3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6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3%를 기록하면서 연 4개월째 50% 이상 수준을 유지했으며 제조업의 발전 동력은 계속해 증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지수를 보면 생산과 수요가 모두 빠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6개 네트워크 건설과 새 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구 교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중대 공정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가동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제조업 시장의 수요가 개선되고 신규 주문 지수가 51.2%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으로 복귀했습니다.
0: 국내에서 7월 1일부터 식용유, 조미료 등 5대 류형의 중점 액체 식품 비포장 운송에 대해 운송 허가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용업이 가능하고 관련 탱크 용기는 식품 전용 표식을 도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 식품의 인도와 운송, 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1: 단강구 저수지 상류 주요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통제 기준이 일전에 발표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가 표준 형식으로 제정한 류역형 배출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도시 오염수 집중 처리 시설의 방출 규제 수치 등을 통해 남수 북인 중선 공사의 수원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0: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기간 운남 괴주에서 강남 북부까지 폭우 날씨가 이어지면서 홍수와 지질재해 위험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국가홍수감원대처 총지휘부는 6월 30일 호남과 운남에 대해 홍수 방지 사급 응급 예비안을 가동하고 안위와 강서 귀주에 대해 사급 비상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1: 전국 총공회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고 2026년 대국 장인 인재 420명을 추천 선발합니다. 이번 선발은 디지털 스마트 전환 제조업과 신흥산업, 미래산업에 착안하며 국가중대공정, 산업사슬 주도기업, 선두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소기업을 상대로 기능 인재를 모집합니다.
0: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호르헤 로드리게스 주석이 6월 30일 강진으로 인해 이미 1943명이 숨지고 1만 571명이 다치고 2만 8380명이 의료기관과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연방정부 미슈스틴 총리가 6월 30일 정부령에 서명하고 라트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접한 일부 통상구를 폐쇄했습니다. 관련 통상구는 7월 1일부터 인원과 차량, 상품, 화물의 통행을 临시 중단합니다.
0: 북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팀이 2-1로 코트디부아르 팀을 누르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 팀의 다음 상대는 브라질 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원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점재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세이셸 관광문화부 번스타인 장관이 세이셸과 중국 간 협력의 다음 50년이 기대할 만하다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차드 지원 중국의 물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할 것이다. 방금 강진 선생님의 경전 해석은 우리 당이 고대 성현들로부터 난관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와 국정운영의 훌륭한 전통을 끊임없이 배웠기에 백년 투쟁 속에서 다양한 위험 부담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세 드높게 부단히 전진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설명해줍니다. 계속하여 무엇 때문에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의 령도는 역사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근대 이래 5천여 년의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은 심각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하였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졌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역사는 광명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며 희망을 선택합니다. 역사는 결국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당의 령도가 인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습니다. 중국 대지에서 7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온 이 노래는 전국인민의 마음을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적 배경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혁명선결 류국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4월 류국지 열사는 배신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종경 사제동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각측의 노력 끝에 국민당 당국은 그를 석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탈당 성명을 게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생사 존망의 갈림길에서 류국지는 국민당 당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세중국 창건전야 국민당에 의해 사형장으로 압송되는 길에서 류국지 열사는 옥중에서 쓴 취의시를 큰 소리로 읊었습니다. 들으라, 춘배처럼 들려오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포성이다. 인민은 해방되고 인민은 승리했다. 우리는 당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는 부끄럼 없이 죽음을 택했다. 100여년 내 인민은 중국 공산당을 선택하였고 중국 공산당도 인민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0여년의 분투와 비약은 한편의 불후의 서사시로 이미 조국의 모든 산과 강 그리고 중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00여년의 거대한 변화는 한 폭의 눈부신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현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영도하는 핵심 역량이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전체 인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축임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의 령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입니다. 이어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0: 一饮其纲，万木皆章。党的十八大以来，我们全力推进党的政治建设，健全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的各项制度，党的团结统一更加巩固。
1: 그물에줄하나당기니만목이펼쳐진다하던시구는2021년2월20일습근평총서기가당사학습교육동원대회에서간연설에서인용한전고입니다출처는여시춘추입니다여기서줄은그물의큰줄을의미하고목은그물코를의미합니다이말의뜻은그물에큰줄을당기면그물코들이모두펼쳐진다는뜻입니다후에는사자성어강거목장으로요약돼일을할때관건을잘잡고관건으로모든세부와전반적인업무를이끌어야함을비유하는데사용됐습니다우수한영도력은모두실천속에서연마된것입니다대우는우리가익히알고있는성현입니다사기에따르면요제때백성들이홍수피해시달렸다고합니다요는홍수를다스릴수있는사람을찾았고결국곤을임명해홍수를다스리기시작했습니다그러나9년이지났지만곤은아무런성과도내지못했고홍수도퇴치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요는어쩔수없이다른인재를구해야했고순을천자의직무를대행하도록임명했고순은곤을우산으로유배를보냈습니다곤은나중에그곳에서생을마감했습니다순은다시곤의아들울을주대했습니다결국대우는백성들을이끌고천하의수토를다스렸습니다우는붙인곤이홍수를다스리는데실패해벌을받는것을슬퍼했습니다하여고심끝에아버지가물을차단하는방식으로홍수를다스린교훈을받아들여마금을소통으로교체했습니다요점은수로를뚫어물이순조롭게동쪽으로흘러갈수있도록하는것이었습니다대우는물을다스리는과정에많은시련을겪었습니다그는먹줄자등다양한도구를가지고직접높은산과강을측량했고산세에따라나무를베도로표지판을만들었습니다그는다양한도구를만들어평지를걸을때는차를탔고물길을갈때는배를탔으며진흙밭을걸을때는나무썰매를사용했고산을오를때는접지력이좋은신발을신었습니다10여년간대우의간곡한관리끝에구주의합천이모두뚫렸고사방의재고들이잇따라조공하러왔습니다국토는동쪽으로바닷가지뻗었고서쪽으로사막까지이어졌으며북방에서남방으로천자의명성과위엄이사방에퍼지게됐습니다하여손재는대우에게현규를하사하여온세상사람들에게대우의치수공로를알렸습니다대우의치수는우리에게두가지계시를줍니다첫째백성들은행복하고안정된생활을필요로한다는점입니다홍수재해를다스리는것은곧천하안정의강의입니다둘째는치수자체도강거목장이필요하다는점입니다주차란말은무슨뜻일까요무엇이가장중요한것일까요여기에는모두리치가있습니다대우는물이낮은곳으로흐르는원리에순응해막힘을소통으로바꿨고물관리의전반적인핵심을파악해몇세대사람들을괴롭혔던수해문제를해결했습니다중국고대사회에서는농업을영원한근간으로중시해왔습니다수천년동안지속된홍수피해문제는바로소통이라는정체적인원리에의존해해결해야했습니다습근평종석이는그물에줄하나당기면만목이펼쳐진다고강조했습니다이는전당을교육인도해마치대우가물을다스렸듯이문제의핵심을잡고실천에서자신의지도력을강화하도록교육하고지도해야하며강거목장을통해전당의하나로뭉치고일심협력해힘을한골수로써야함을의미합니다
2: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종고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초속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속.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초속 시간에는 세이셸 관광문화부 빈스타인 장관이 세이셸과 중국 간 협력의 다음 50년이 기대할 만하다고 표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 30일 중국과 세이셸이 수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이셸 관광문화부 아만다 번스타인 장관이 최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이셸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협력과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문 교류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만다 번스타인 장관은 중국은 시종 세이셸이 강력한 협력 동반자였다고 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점점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나는 앞으로의 50년이 더 기대된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전면적으로 비자를 상호 면제받은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로서 세이셸은 중국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세이셸은 국토 면적이 크지 않지만 독특한 자연 경관과 생생한 현지 크리올 문화를 가지고 있어 중국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여행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거대한 출국 관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양국은 앞으로 관광 분야의 협력에서 큰 발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입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여행은 가장 실감나는 외교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매력을 직접 느끼고 교류를 통해 미래를 증진시키면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관광문화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세이셸과 중국 인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관광업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양측이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섬나라이고 발전 도상국인 세이셸은 글로벌 기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번스타인 관광장관은 세이셸은 자원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관광업을 발전시키면서 과도한 개발을 피하는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세이셸 관광 산업의 핵심 목표이므로 중국 등 동반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수년간 세이셸과 중국 양측이 문화유산 보호, 환경 보호,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성과가 풍부한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광 분야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면서 전통적인 레저 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 관광 등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자신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 50년 동안 세이셸과 중국 관계가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양국 인민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수록 양측 모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감상과 이해, 공감대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차드 지원 중국의 물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차드의 가뭄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기자는 차를 타고 차드 수도 느자메나에서 출발하여 남부 문돌족 구무라시에 위치한 차드 지원 중국 물공급 프로젝트를 참관했습니다. 세이쉘은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대지를 달구어 땅은 갈라터져 많은 금이 생겨났습니다. 길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가끔 현지 주민들이 당나귀 수레에 물을 싣고 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몇 달간 지속된 가뭄으로 도로 양쪽 들판의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졌고 관목도 물 부족으로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16시간가량 달린 끝에 기자는 마침내 구무라시 마당지역사회의 한 급수소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에 수도

0: 10월 말 프로젝트 시행을 맡은 중국 강서 국제경제기술협력위원회사가 문둘주와 사라마트주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동펌프 우물 522개, 집중급수소 57개, 말 우물 20개, 공공화장실 111개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마당 지역사회의 전통 부족장인 마지엔강은 이 물공급 프로젝트는 6천여 명의 부족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고 물기는 로고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마지엔강 부족장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더러운 물은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물공급 덕분에 병에 걸리는 일이 줄었고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둘주 수류와 에너지자원 대표인 알리는 굳건한 인내력을 가진 중국 협력 동반자들의 비범한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여성들이 물을 기르려면 먼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물이 눈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드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책임자 부인인은 올해 6월까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면서 사라마트주 아브데야의 우물을 팔 때의 일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지질 조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암발의 함수성이 낮은 데다가 출수량이 적습니다. 우리 시공기술팀은 8개월간의 공략 끝에 마침내 차드측이 만족하는 우물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기자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함께 30km 떨어진 구망촌과 응곰배촌으로 이동했습니다. 각 물공급 시설마다 중국어와 프랑스어로 쓴 중국 지원과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습니다. 구망촌에서는 아이들이 수동펌프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물을 뽑는 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아 9살짜리 아이들도 쉽게 물을 펌프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60세 마을 주민 앙코 사둠은 기자와 중국 기술자들을 보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중국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축민들 역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응곰배 마을의 목축민 라이크만은 더 이상 물을 따라다니면서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가축을 몰고 물을 찾아 먼 길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둘주 현장 책임자 공문룡은 기자에게 차드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수동펌프 우물 평균 깊이는 45m를 넘고 집중급수소의 우물 평균 깊이는 90m를 넘으며 가장 깊은 우물은 150m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두 정밀한 탐사와 수질 검사를 거친 후에 우물을 굴착함으로써 수질과 수량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가 저물자 마당 지역사회 급수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문룡은 정전을 막기 위해 각 급수소마다 이중 동력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가 뜨는 낮에는 급수소가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고 밤이나 흐린 날에는 발전기로 전환하여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6시 1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하게 우리 감로장약을 대표하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후예를 병용해서 우리 중로년분들인데서 나타나는 많은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우리 실제로 림상에서 제일 효과가 빠른 이 효능이라 할 때에는 불면증 개선입니다. 불면증하고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지가 있거나 발다리가 차거나 저리거나 또 이러한 일상적으로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증상들 개선해서 지금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 오래된 불면증도 한 열흘이 되면은 개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두통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죠. 두통이라든가 또 편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이런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에서도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뇌순환장애는 중장년층이 건강에서 아주 심각한 위험을 주는 아주 흔한 질환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바로 뇌혈류 부족이라든가 혹은 뇌색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하고 현기증, 우리 노년에는 벌써 70대에 들어서면은 누구나 어지럽다 합니다. 이런 현기증이라든가 수면장애 등 일련이 이런 림상 증상들을 포함해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림상적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단일 표적 치료법이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치료에서 한 가지 약을 쓰면서 치료가 잘 안 돼서 한계에 드러나고 있고 다중표적하고 다중경로를 동시에 조절하면서 연합치료 이 전략이가 지금 점차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많은 중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로장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보물급 장약, 치수의 전주환하고 현대약물인 화신코브이를 병용해서 뇌혈관 순환 장애로 인한 뇌혈류 부족이라든가 두통, 수면장애, 뇌경색증 등 이런 치료에서 이론적인 기반하고 림상적 가치가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렇게 간이 안 좋았습니다.
0: 네.
2: 이렇게 옆구리 그냥 너무 최고, 맥도 없고, 이렇게 단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도 하고 B초를 했겠습니다.
0: 예.
2: 그래, 해보니까 얘 간 수치가 높다 하더라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받거든. 낭염이 심하다 하더란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것저것 그 여러 가지 약을 써봤는데 크게 효과 못 봤습니다. 괜찮을까 하나도 또 그대 그새 그렇더란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입안이 썩었고 단맛이 없고 이렇게 기름진 거에 돼지고기 같은 거는 속에서 받쳐낸단 말입니다.
0: 네.
2: 보기도 싫고 그리고 조금 먹는가 싶으면 또 설사를 하고 그리고 계란 같은 것도 조금 먹으면 너무 소화 안 되고 해서 먹지 못하고 그래 이것저것 가리는 게 많고 잘 먹지 못하니까 그냥 맥이 없어서 눕기만 쉽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저장약 좋다는 그 방송 듣고서리 그 약방에 찾아갔댔습니다. 가서 그 장 대표님 보이고서리 그 렌치 망제하고의
0: 숭수환이
2: 두 가지 두 가지 약을 가져다 먹은 지 한 50일 됐습니다. 50일 먹으니까 입안이 썩었고 밥맛이 없던 게 밥맛이 이제 돌아서더란 말입니다. 그 밥맛이 돌아서니까 그 돼지고기고 기름지기고 이런 게 영 보기도 싫고 영 속에서 당기지 않고 그렇던데 이 맛이 당기면서 기름진 것도 그런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것도 먹기 쉽고 당기고 그리고 먹어도 설사 같은 거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리고서 하루에 그 못 먹던 달걀도 소화 안 돼서 못 먹던 달걀도 하루에 지금 한 개, 두 개씩 먹습니다. 그런데도 소화는 지금 소화 잘 됩니다.

0: 오히려 옆구리 키우던 게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밥맛이 돌아, 예, 음식을 예,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예, 잘 먹으니까 예, 예, 맥도 나고 예, 정신이 나고 예, 기분이 영 좋아졌습니다. 요지간이.
1: 네.
0: 그래 영 확실하게 효과 본 것 같아서 효과 본 김에 아무래도 더 먹자고 그랬습니다.
1: 예, 이 간 치료는 지금 환자분은 간하고 담낭에서의 대표적인 증상이 다 있습니다. 예, 만성 간염이고 또 병 조합매 높다 했죠. 예?
0: 예,
1: 예. 예, 간세포가 지금 많이 파괴된 상태고, 예? 그리고 만성 담낭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수환은 각종 간염하고 담낭염에서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간 치료는 적어도 6개월은 해야 됩니다. 지금 환자분이 그 병정이가 아주 깁니다. 예, 아. 그 좀 길기 때문에 한 6개월 조절하면서 쓰면은 예, 이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다 호전됩니다. 예, 예. 지금 몇 달 썼습니까?
0: 이제 한 50일 썼습니다.
1: 아, 그러면 6개월은 타산하고 쓰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장대 변대를 가셔. 덕길 장약방에.
0: 예예예. 예,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네,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위 아프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 콩팥이나 아파서 양 옆구리 아프고 소변을 다섯 받아도 잘 안 나갈 때 많고 맥이 없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 파성마 사용한가 저도 다시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40일 썼는데 위 아프지 않아서 밥을 잘 먹고 있고 잠을 잘 자고 있고 콩팥이 좋아져서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소변을 자주 보지 않고 소변 역시 워낙에 잘 나고 맥이 난다.
1: 네.
3: 선생님 이래 전 이래 이거 약 쓸 때는 장달퍼를 듣기 약방에 찾아가서 보이고 약 썼습니다.
1: 네. 잘했습니다.
3: 예, 예. 예, 이렇게 효과 소화까지 배달 받아내 더 쓰자 그랬다.
1: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증상도 호전되거니와 그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 쓰다 보면은 예, 이 뼈가 아프던 것도 이롭습니다. 예, 근육이 그 뼈가 아프면서 좀 지긋지긋하던 게 이것도 다 좋아집니다. 예,
3: 위 예, 언니 쓴다 말입니다. 예. 우리 언니들 이 뼈 아픈 것도 이렇고 그다음에 이 피상도 좋아지고 예.
1: 맞습니다. 예.
3: 위염도 나서 좋고 이 인간에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체조 좋아집니다.
1: 왜 좋아졌던가?
3: 예, 체조 나빠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또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
1: 예, 근데 빈갈 치료는 예,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의 약품이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숭수환하고 수간전황이 이 병독전도 해서 나온 약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병독성 간염이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약 가운데서 또 선택했어야 됩니다.
3: 예. 예.
1: 그래서.
3: 근데 우리 언니는 쏘면니까 내 부모님 말하고서 약까지 왔다만 그러면 장단표를 찾아가겠습니다.
1: 예, 한 달에 한 번씩 장약 쓰는 분들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예, 약을 조절하면서 배합을 자꾸 예, 하면서를 써야 됩니다. 예. 예, 지금 이 환자분들이 다 만성질환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고 기능 저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약 가지고 아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시면서 또 이 잘 조절해서 쓰십시오.
3: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그러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4: 아, 선생님 또 수고하십니까?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나도 이거 약을 좀 많이 먹었는데 좀 약을 여러 가지 지금 치수일 먹고 조지다식 먹고 런치망제 먹고
1: 예.
4: 타완 어제는 치진제고 전화 다 먹고 또 올타완 식사게 먹습니다.
1: 예.
4: 그리고 이번에 전번에 그런 거 그 화신 거프에
1: 예.
4: 그거 먹긴 내래. 야,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이 화신거프 정말 좋습니다.
1: 혹시 지금 그게 호흡에 영 높습니다, 그 약이?
4: 그래서 제가 아주 오늘 잠 못 자 애매 그랬습니다.
1: 예.
4: 밤에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 나면 자지 못하게 되던 것이 지금 하셨잖아. 아무리 못 써도 다시 감사합니다.
1: 어, 그 정도면 됩니다. 다시
4: 네,
1: 시간이.
4: 네, 오늘 써도 나 있는 게 그만시 담아서 끈끈하게 딱 나는 거죠. 10분 전 9시 먹어서 서변 번호부 먹어서 예, 9시 한 10분 나 되면 참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저 예, 그냥 2시 넘어게 나자 먹어서 허가 어디다 이래 가서 1시 40분에 돼. 그냥 2시 반, 2시 40분에 깨난다.
1: 네.
4: 너무 잘 잡는다. 그냥 잘 잡니까 예. 아침이라나 정신도 나지. 누구마다 기분도 좋고, 예.
1: 네.
4: 남 잘나는 게 어째 사람이 일 좋습니까?
1: 그렇죠. 자, 어. 지금, 예, 그래, 건강에서, 띠가 수면입니다. 예. 띠 어리가 예, 음식이고, 그 다음에 예. 운동이고, 이렇습니다.
4: 밥이나 조금만 먹어도 무슨 괜찮은데, 잠 잘 잔 거.
1: 맞습니다.
4: 미용 마음이도 편안하고, 예. 그 사람 무슨 일하는 게 더 정신도 나고, 예. 확실히 좋습니다. 예, 지금께, 어떤, 한 달치 쏴서든 거의 다 먹었는데, 이거 좀 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두 개월입니다, 이 료정이가.
4: 두 개월입니까? 근데 예. 이번에 선생님 말씀하는 거 두 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1: 그래서. 그리고 이 화신코프에는 이 불면증 딱 잠 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체의 미세순환을 개선시켜서 불면증 개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하고 증상을 같이 치료하고 치수의 전조화는 같이 쓰면서 이렇게 좋은 효과로 본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열흘이 됐는데 불면증 개선돼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나도 그 초약도 많이 먹었는데 아이들 생겨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잘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수회도 나 먹는데 치수회는 나는 여전히 먼저 오라나서 사흘에 한 번씩 먹습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4: 예, 그래. 예. 그래도 한수세 말하는 게 그는 그 치수회 뭔가 조지다시나 방제나는 할라 건네서 이렇게 먹어도 된다면 개합되다.
1: 예.
4: 그 아이 먹는 날엔 또 자꾸 먹고 그렇게. 어서 말이 치수회 먹으면서 이 하신고 배운 게 정말 좋습니다. 나 무슨 그게 사람 그래도 사야 좀 쓰고
1: 그렇죠.
4: 이튿날에 일하는 것도 기분도 좋지만 뭐 정신이 있는데 어때는 무슨 정신도 갔다 왔다 하면 저절로 딱 정신 한 자체로 막 그렇습니다. 진짜 잘 살까 지내줬습니다. 그랬네. 어떤 거의 먹을까 또 아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두 달에 한 개로 저희한테 그랬네. 지금 좀 한 달 좀 더 싸먹자.
1: 예, 한 달 더 쓰셔. 한 달 더 쓰고 그 다음에 예. 정황에 따라 약을 또 예. 들어 줄이거나 또 다시 배합하거나 이러면 됩니다.
4: 예,
1: 예 지금 예, 덕길 장약방에 약이 점점 이 환자분들이 지금 수요되는 약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온다.
4: 예.
1: 예.
4: 선생님 강의도 잘하지 어찌는 그 딱딱 그
1: 심심하게
4: 어찌는 그 말씀 잘해도
1: 약이 좋습니다 약이
4: 약이도 좋지만 우리 리얼하는 게 듣기가 좋다만 어떤 말을 우리 리얼하기 좀 바쁘지 뭐 같은
1: 예.
4: 말이라도 지금 현재 말을 많이 쓰던 게 나 선생님 강의를 하나도 배우는 거 다 쓰는
1: 예.
4: 그러니까 우리 이 무슨 무슨 다 약도 좋지만 이 약이 어찌나 우리 좋은데 이거 좋습니다
1: 예.
4: 한 달 더 싸먹자 그래
1: 예. 그래서 자주 전화하셔
4: 예,
1: 예.
4: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는 혈압이 높아서 치료약은 매일 두 번씩 먹고 약들을 맞아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전조화과 장상화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혈압이 전사고 됐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던 게 지금 아프지 않고 심장의 기호에 아프는 것도 기호지 않습니다.
1: 네.
5: 소문을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배달 받아 더 쓰라고 그랬다.
1: 고혈압이 소문을 쓰고 아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달 쓰면서 또 약방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좀 오란 고혈압이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예, 알수오의 쌍후환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알수오의 쌍후환하고 디핑레드 쓰는 분들이 같이 병용해서 써서 지금 림상에서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치수의 전조환하고 장상환, 알수오의 쌍후환, 예, 그 외에도 너무 심장이, 약하고 좀 답답하고 이런 분들은 또 바오의 천상환도 쓰고 이래 수시로 또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예.
5: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예, 어떻게 돼서 소변이 계속 그렇게 빈번하더라 말입니다. 예, 여기 남이 또 소변 볼 땐 더디고 그냥 화장실에 잠깐 예, 자고 가긴 가는데 가서 또 소변 향은 또 용적고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소변 봐도 또 예, 저 본 것 같지도 않고 예, 하여튼 용 이렇게 저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저 예, 지난해 소변량도 적거냐 낮에도 많이 가지만 특히 밤에 그래서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어떤 날은 한 시간 두 시간 한 번씩도 깨어나고 이래고 나니까 이제 좀 안 깨 밤에 잠 자지 못하고 이래까 사람 피곤하거나 용 힘들고 이러던 게 옛날에 좀은 가련지만 제가 호스텔 리뉴얼 이거 예, 한 달 먹었습니다. 저는 그래 먹고 난 게 지금 있잖아. 그렇게 뜨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그다음에 특히 밤에 그래서 밤에 그렇게 그래서 몇 번씩 일어나던 게 우선 그래서 한 번 혹시 그래서 두 번 그래서 보통 그래서 한 번씩 밖에 일을 안 하고 그러나 그렇게 들이던 것도 낫고 그다음에 소변이 사람도 옛날처럼 무슨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고, 예.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예. 낮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예. 정신이 부쩍나고, 예.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저 뭔가, 이하고, 어떻게 계속 그래서 예. 저 먹어도 되겠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1: 예. 이 약은 허즈 리네와는 3개월 쓰셔. 그리고 망제는 6개월 쓰면 됩니다. 이 허즐리뇨하니까 지금 밤 소변이 잦다 이거는 중의학적으로는 그 증상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신장 기능 저하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신허증이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허증을 돌과 채우면은 다른 장기가 다 같이 좋아집니다. 우리 신장이라 할 때는 우리 인체에서 생명이 불입니다. 지금 소변이가 밤 소변이 잦다 이러면은 이 신장을 기능을 저하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은 쓰셔. 예. 예. 그러면 됩니다.
6: 지망제는 한 6개월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이 작년 가설부터 있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예. 러화염도 있겠지만, 예. 자꾸 이렇게 텁텁하고, 예. 검색이 낀 것 같고, 예. 깔깔할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바람 불면 눈물이 나고, 예. 자꾸만 이랬습니다. 그래서, 장약, 그, 뭔가, 특기장약 방에 찾아가서, 그, 저기, 장대표를 보고 한 게, 그, 뭔가, 약을 빼주더라, 예. 무의관이라는 거, 6달치 차면, 또 한 달치를 더 불러주고, 또 혼화, 진간이란 것도 씁니다.
1: 공화 진간와를 또 열토 드립니다.
7: 예, 예 그래 오늘 좋습니다. 그래 예. 싸왔습니다. 싸와서 지금 한 20알 먹었는데 조금 알기는 같습니다.
1: 네.
7: 몰라고요. 개우 깔깔하고 텁텁하고 이래던 게 눈이 많이 맑아진 것 같고 어떤 때는 이 눈이 아무 동시에 나지니까 눈이 그래 뭐.
1: 네.
7: 기분이 동시에 나던 게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알 먹었는데 벌써 이렇게 효과 보니까 부디를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예 감사하다는 예. 말씀 올립니다.
1: 예 환자분이 증상은 중의학적 진단은 간하고 신장의 음기 부족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쓰면은 이 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간열도 또 제거해주고 혈열도 제거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눈이 뻣뻣하고 좀 침침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거니와 머리도 같이 맑아집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눈질환이 치료되자면 간하고 콤파치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료정에 맞춰서 그래 쓰십시오. 예.
7: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0: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우리 뇌순환 장애의 핵심적인 병리적 변화라 할 때에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뇌조직이 허혈성 혹은 허산소 상태에 빠지면서 뇌신경 기능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이 두 가지야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후예를 같이 쓰면은 이런 뇌순환 장애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또 개선합니다. 그리고 뇌혈류 부족이라 할 때에는 뇌순환 장애 초기 증상으로는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지럼증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나는 이거 어지러워서 꼼짝 못하겠소 할 때에는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했을 때 혈액 이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동반 증상이라 할 때에는 좀 두통도 있고 기억력 저하도 생기고 집중력도 감퇴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질환이가 더 진행이 되면은 예, 뇌로 가는 혈액이 더 부족해진다 할 때에는 뇌색전증이 형성되면서 또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예, 이러한 병리적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혈관이 이런 혈관 내의 손상이다 할 때에는 혈속판이 응집하고 부착을 유발하면서 혈액이 유변학적 이런 변화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혈액이 점도를 증가시키고 뇌혈류 역할이 역학이 변화라 할 때에는 뇌관류 뇌로 가는 혈류 부족을 더 초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허혈하고 산소 부족이 생기면서 뇌신경세포의 손상하고 사멸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예, 이 뜻인 즉 우리 어지럼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기억력 감퇴가 있거나 이럴 때 더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 뇌신경세포가 손상받는 이런 현상이 더 엄중해진다 이 말입니다. 네. 예, 따라서 우리 많은 환자분들은 다양한 이런 정도의 또 수면 장애를 동반하면서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죠. 예, 지금 이 수면 장애가 노인 분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노년 분들은 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제1위가 수면이 됐습니다. 예, 제1위가 수면이고, 제2위가, 우리 소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운동이고, 그 다음에 신타이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수면 장애를 동반해서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장애를 통해서 또 순환 장애를 또 더욱 악화시킵니다. 예, 이것이가 우리 서로 자율신경 장애도 우리 혈액순환과 관계되고 자율신경이가 장애를 일으키면은 순환 장애가 더 악화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 이상적인 치료 전략이라 할 때에는 뇌순환 개선하고 신경 기능 보호 그리고 증상하고 여러 가지 증상 완화들 등 이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이 전략이가 바로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후예를 병용해서 쓰는 이런 연합요법입니다. 예, 그리고 치수의 전주환은 우리 장의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진보급 장약 중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 이런 70여 가지 귀중한 약재로 구성됐고 우리 장의학 리론에서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면서 경락도 소통시키고 기혈을 조화롭게 해서 뇌신경을 건강하게 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의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0: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매년 7월 1일은 중국공산당 창건 기념일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00여 년 내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단결 인솔해 위대한 발전 성과를 이뤄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라를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오늘은 희생과 헌신, 끈기 넘치는 정신과 애국심을 담은 속담들을 함께 배우며 청소년으로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소중한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동요 공산당의 사랑 속에 자라납니다를 들려드립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기러기에도 코기러기가 있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물이 시원하는 기러기들도 앞장서서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 기러기가 없으면 정처 없이 헤매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듯이 어떤 일에서나 그것을 이끌고 나갈 선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도 든든한 길잡이가 필수인데요. 우리나라는 인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든든한 중국 공산당이 있었기에 어두운 고난의 시대를 딛고 부단히 변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지도 아래 전국 인민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오늘의 평안한 생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 학업과 일상에서 성실하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아도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본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큰 나무 밑에선 작은 나무는 큰 나무에 가려서 잘 자라지 못하지만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나면 그 덕을 입고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또 성인 그늘이 80리를 간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성인의 덕이 널리 많은 사람에게로 미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온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행복은 바로 혁명 열사들의 굳은 신념과 희생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들이 남긴 위대한 덕과 업적은 세대를 거쳐서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며 항상 훌륭한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볼까요? 이 속담은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남보다 뒤떨어지기 마련이므로 항상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주 탐사, 고속철도, 신에너지, 인공지능 등 분야가 세계 선진 수준에 올라 세계 각국과 협력하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평화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당의 올바른 령도 아래 끊임없이 개척하고 혁신하며 인민을 단합해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속담의 뜻을 본받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히 배우며 자기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안 탄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뿌리가 깊이 땅에 박힌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쉽게 시들지 않듯이 무엇이나 근원이 깊고 튼튼하면 오래 견딘다는 말입니다. 이는 나라의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발전 역시 탄탄한 기반과 굳건한 정신 덕분에 가능했으며 우리 친구들도 튼튼한 마음과 실력을 갖춰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 밑거름 후에 우리의 희망이 든든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당의 사랑 안고 우린 꽃 펴요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성구를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인쉬 스윈이라는 성구를 볼게요. 마실 응, 물 수, 생각 사, 근원 원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물을 마실 때 우물판 사람을 잊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행복을 누릴 때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를 만들어준 사람들의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혁명의 불길 속에서 선열들이 쏟아낸 고귀한 열정과 목숨을 건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대지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어둠을 뚫고 나아간 이들의 용기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기리는 마음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올바르고 튼튼하게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앤코 펀도라는 성구를 볼게요. 어려울 간, 쓸 고, 떨칠 본, 싸움 토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분투하는 정신을 뜻합니다. 이 성씨는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혁명열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마주칠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젠코 펀도 이 성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당의 품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기념해 희생과 헌신, 끈기 넘치는 정신과 애국심을 담은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지금의 평화와 행복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굳건한 신념과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준 소중한 결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주인이 될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면서 나라와 사회의 보탬이 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창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당요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성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시강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스풍형 종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각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중공중앙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임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축대회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모두는 단정한 복장에 당원 휘장을 달고 7일 훈장 수여와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실황을 참답게 시청하면서 공훈 모범과 선진 전형들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사심없이 헌신한 감동적인 풍채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습금형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하자 모두는 정신을 집중해 경청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종석의 중요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포가 풍부한 바 105년대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역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깊이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휘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밝혔으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투하는 데서 반드시 틀어줘야 할 다섯 가지 면의 중요 요구를 깊이 있게 논술해 신시대의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방향을 일층 명확히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발전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며 신심을 견정히 하고 계속 분투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음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연변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이 집중 시청에 참가했습니다.
1: 1일 우리조 각계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종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회의 정신 내포를 터득했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일터에 입각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면서 당의 분투 로정을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이를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련다고 밝혔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기관당위 책임자 왕광흠입니다. 기관당위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선진에 비추어 직책을 리행하며 오염 예방 퇴치, 환경 치리 재반 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책임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로정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주 삼농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청년사업위원회 주임 장흥입니다.
0: 당중앙은
1: 시종 삼농 발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해결로부터 전면적인 빈곤 해탈에 이르기까지 또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이 인민을 위하는 초심의 생동한 증견입니다. 청년 간부로서 저는 사명을 명기하고 실속 있게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이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년 내에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성과를 함께 돌이켰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 흥변 부민 합작처 서장 양효단입니다. 흥변부민촉진국의 간부로서 저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를 따라 배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렵니다. 변경촌 건설을 다잡고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흥변부민 사업에 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기관 전체 당원 간부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사업 동력으로 전화시켜 전주 여러민족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 기관 당총지 간사 곽흠입니다. 청년 당원이자 공천단 간부로서 저는 당의 100년 분투 력정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과 결심을 견지하렵니다. 공청단의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입각해 성심성의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정확한 실적관으로 사업 창업을 이끌며 더욱 포만된 정신 상태와 더욱 실속 있는 담당으로 연변 공청단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왕청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가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던 장영가도 기관 간부들과 관할구역 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청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리흥록입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여러 민족 대단결, 전국 인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사회구역 공공봉사시설이 점점 완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질이 점점 높아지며 민속문화가 점점 흥성해지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당의 령도하에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의 날들이 갈수록 흥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

0: 성축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전주 간부대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붉은 선율 속에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기고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음악회는 관해나 홍기송의 웅장한 선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성 독창 영산홍은 가야금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져 혁명 전쟁 연대 군민이 한맘 한뜻으로 뭉친 장엄한 광경을 되새기게 했고 남성 독창 중화는 웅장하고 깊이 있는 음색과 진실하고 강렬한 표현으로 신시대의 중화의 아들 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손잡고 분진하는 앙양된 자태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여성 중창 당마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브로치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광범한 당원들이 시종 당과 한맘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했고 관해낙 풍수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로 당의 령도하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누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융상 발전하는 행복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여성 독창 당예 드리는 산노래는 소박한 노래소리로 당예 말을 듣고 당예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초심을 진지하게 표달했고 남성 독창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앙양되고 호방한 선율을 통해 당의 빛나는 햇살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산을 일구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뜨거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여성 독창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진실한 감정과 섬세한 노래소리로 당의 핵심 인민의 령수 군대 통수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진심 어린 추앙을 절절히 노래해 공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바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회는 대합창 나와 나의 조국의 격앙된 선율 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웠으며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취하고 독창적인 음악 편곡과 훌륭한 표현을 곁들여 중국 공산당의 105년 비바람 속 분투의 역정을 생동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음악회는 당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무한한 열애와 감언의 정을 표달했으며 전주 상하가 습검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분발 자귀하고 개척 진주에 연변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힘써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대표, 주 직속기관 당원 간부 대표,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1: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공동 주최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6월 30일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분야, 각 전선의 간부와 종고본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해 몰입식 수업 속에서 100년 당사를 체득하고 분진의 힘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정경 연출, 가무 공연, 모범 인물 인터뷰, 집단 낭독, 대합창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연변에서의 중국 노동자 대사상정치수업 혁신실천으로서 이번 활동은 연변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강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주 각 시기마다 용서 숨쳐 나온 전국 노력모범과 선진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홍색 유전자를 깊이 전승하며 분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 우리 주 각 단위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7월 1일 당 창건 105주년 경축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 및 정확한 실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주제 당 수업 활동을 가졌습니다. 회에서는 당 연안이 50년이 넘은 로 당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을 인솔로 주류 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다그쳐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주제 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 수업은 전체 당

0: 군 간부들이 사상 토대를 다지고 우수한 능력을 연마하며 착실한 작품과 뛰어난 실적으로 방송국 재반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면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매체의 뉴스 취재 편집센터 기자 산지화입니다.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일선 당원 기자로서 저는 시종 당성을 첫 자리에 놓고 뉴스 취재의 기층 일선에 불이 내리며 마음을 다해 연변 발전과 민생 실사에 생동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매 한 편의 뉴스 보도를 착실하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연변 박물관 림시 전시청에서 펼쳐진 철골 주사나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많은 퇴역, 제대 로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퇴역 로병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근 100점의 귀중한 사료와 실물을 모아는 바 군복 장비, 시공 기계, 방호 용구, 립공 증서, 영예 메달, 손글씨 원고 등 물품을 망라해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열혈로 산하를 건설한 빛나는 로성을 전방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당 창건 105주년 생일을 맞아 심수, 안산, 당산의 기본 건설 공정병 제대 로병들과 연변 본지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들은 연변 박물관에 모여 기억을 되새기고 분퇴의 조심을 추억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사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로병 대표들에게 소정 증서를 발급했으며 퇴역 로병 대표들은 박물관의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기본 건설 공정병 주순빈입니다. 우리가 기본 건설로 변강을 지키고 분투했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없이 격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변강이 뿌리 내려 혹한과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전력으로 수변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군인의 초심을 실천하며 입당 사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이런 귀중한 분투 사료들이 영원히 소장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본 건설 철군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이 계속 전승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생동한 실물 사료와 건설 이야기는 많은 당원 간부, 청소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세 교양 속에서 로일대 건설자들의 사심없는 기여, 간고 분투, 조국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지속되며 전 과정 사회 무료로 개방됩니다. 6월 30일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홍세 국문정치생활관 현판 재막식 및 연합 주제 당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및 공동건설 단위의 당원 대표들은 해설원을 따라 100년 당사를 몰입식으로 참관하고 도문 통상구의 당사 이야기를 깊이 료했으며 당원 정치 생일 쇄기 활동을 펼쳐 입당 선서를 되새기고 입당 조심을 명기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사업일꾼 리목연입니다. 홍색 국문 정치 생활관의 정식 사용은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홍색 교양 담채를 충분히 활용해 당사 교양, 당성 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상시적으로 연합 학습 공동건설 활동을 펼쳐 홍색 교양이 불러일으키는 분진의 역량을 변경을 지키고 개방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화하려 합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회 향촌 특색 우세산업 발전 대회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주는 1억 2천만 원 인삼계를 제품 구매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연변 인삼 산업의 고급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그늘 길림 연길공룡문화연구발전중심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원 연길모아산 공룡문화관광구를 연길조선족 민속관광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경구 경영관리 범위, 주소, 운영주체, 재반 봉사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0: 연결시 국자거리 도로구간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공기간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관제 시간과 관제 조치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자거리 융성국제동문부터 우이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국자거리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해 우이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0: 그래서 김민의 신금 소리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항상 푸르른 마음가짐으로 금빛 노을 인생을 엮어가는 리광식 로인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88세인 리광식 로인은 음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피아노, 손풍금,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노래도 잘 부르며 대합창 지휘와 촬영 기술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할몸이 받고 있습니다. 리광식 로인은 1939년 4월 어릴 적에 어머니 등 옆이어 흥동강성 흥겨우지대로 이주했으며 이후 영종시의 로토구진 로서촌으로 이사해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교표를 잡고 있던 누나의 보살핌 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길림화학공업대학 요기공등학부를 졸업하고 길림화학공업회사 염료공장에 배치됐습니다. 이후 그는 길림화학공업회사 설계원, 화학공업장치설계원, 화학공업환경보호연구소에서 고급공정사 부총공정사, 전국화학공업환경보호설계기술중심 전문가로 일하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세종국의 화학공업 건설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저서 환경보호설계수책, 소음공제는 중국화학공업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돼 나라에 큰 기여를 했으며 또한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당대조선족 인물록에 이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리광식 로인은 정년 퇴직 후에도 길림시 환경보호설비공장 총공정사로 초빙돼 일했고 룡담구 조선족 로인협회 부회장, 회장을 역임하며 길림시 조선족 로년 사업을 위해 힘썼습니다. 정년 퇴직 후인 1997년부터는 문학창작에 몰두 있는데 시, 수필, 소설 등 100여 편이 넘는 다양한 문학작품이 연변문학, 중국민족, 로년세계 등에 실렸습니다. 2010년 3월부터는 길림시 조선족 문학동호회인 문학사랑회에 가입해 문학편집 시 수필 창작에 매진해 어느덧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리광식 로인 등 평균 연령이 85세 길림시 조선족 세 로인이 국경절 맞이 소화절을 연 사실이 길림신문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 4년 전부터는 길림시 종로년 취미동호회인 꽃놀다곤과 길림시 조선족 무용협회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대합창을 지휘하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광식 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한 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해왔으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치매 예방은 물론 즐거운 돈을 보내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학과 음악을 몹시 즐깁니다. 비록 너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쓰고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촬영도 하고 관광도 다니는 것이 마음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도 하셨습니다. 나이를 잊고 번뇌를 뒤로 밀어내고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으로 언제나 부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재다능하고 활동적이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바로 리광식 노인의 매력입니다. 리광식 노인의 황혼 인생이 금빛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상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중도년기 면역력을 잘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중도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는데 계절이 바뀌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쉽게 감기에 걸리고 예전엔 조금 피곤해도 잠만 자면 금방 회복됐지만 지금은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느끼실 겁니다. 상처 아무는 속도도 느려지고 기력도 예전만 못한데 이런 증상 대부분은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면역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면역력

우리 몸이 방어 부대와 같아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몸 안에 노화되거나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며 감염을 막고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중도년기가 되면 이 방어 부대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흉선, 비상 등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면역기관의 기능이 쇠약해져서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면역세포의 수가 줄고 활력이 약해져서 반응이 느려지고 방어 능력이 약화됩니다. 셋째는 신체 자체 회복 능력이 낮아져서 병에 걸렸을 때 회복기간이 길어집니다. 넷째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면역력이 더 악화돼서 면역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년층에게 면역력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습니다. 면역력을 단순히 영양제나 수액 몇 병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온건하고 체계적인 생활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 먼저 세 가지 핵심 관념 정리해볼게요. 첫째는 면역력은 무조건 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중장년층이 면역력을 높일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온건한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셋째는 면역력은 단순히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입니다. 식사, 수면, 운동, 기분관리, 감염 예방 이 다섯 가지가 그 어떤 보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네, 앞으로의 시간에는 면역력에 좋은 식단과 올바른 식습관,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안전한 운동 방법,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양질의 수면 관리법, 감염 예방과 질병 감소 방법, 그리고 면역력 관리 관련 흔한 오해와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병에 적게 걸리고 고통을 줄이며 빠르게 회복하고 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노인들의 고민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 부문에 따르면 노인들이 치매 예방에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세계적인 전문가는 수면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치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 치매 예방법을 잠, 마음, 뇌, 몸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입니다. 잠을 잘 자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숙면은 뇌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자연치유법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깊은 잠을 자면 뇌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뇌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챙겨야 합니다. 도마도의 라이코핀, 감귤류의 베타크립토산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해서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넷째는 몸입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루 30분 중강도 운동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41%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기온이 상승하고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더운 날씨에 심장이 확실히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이 2.1% 증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름철 심장 보호를 하려면 이런 6가지를 적게 해야 합니다. 운동 후 얼음물을 바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법권총의학대학 부속재활병원 수면의학과 보증의사는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인체 혈관은 확장 상태에 있는데 격렬한 운동 후 즉시 온도가 매우 낮은 찬 음료를 마시거나 에어컨을 켜고 냉수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서 전신의 혈관이 수축하고 경련이 일어나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관이 응고돼 혈관이 막히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말아야 합니다. 실외에서 땀을 많이 흘린 후 집에 돌아오면 먼저 땀을 들이고 나서 에어컨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더운 실내에서 에어컨을 켠 방에 들어가거나 외출할 때 먼저 방문을 열고 문 앞에 잠시 서서 몸이 완충되는 시간을 가져 심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이 과도한 냉열 자극을 받아서 경련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후 냉수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철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실내로 돌아와 10분에서 15분 휴식을 취한 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온은 체온 즉 35도에서 37도면 됩니다.

여름철에 가급적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가급적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을 새울 때 갑자기 심장이 쿵 하는 것을 느끼는데 얘는 밤샘이 갖다 준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음료로 물을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끓인 물을 마시면 항상 맛이 없다고 느껴서 물 대신 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그러나 2024년 미국 림상 영양학 잡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매일 2인분 이상의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꾸 짜증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고온이 사람을 쉽게 짜증나게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할 것을 건의합니다. 종이는 즐거운 마음은 심장 혈맥 운행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생명의 필수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65세 이후의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물을 마시는 일이 젊었을 때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네, 65세가 지나면 물도 알고 조심히 마셔야 합니다. 이는 물이 편한 것도 아니고 몸에 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는 부적절한 물 섭취 방식으로 인해서 전해질 불균형, 심부전, 저나트륨, 약상, 급성 신장 손상 등 합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인들의 물 인식 능력 감소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퇴화 중 하나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지만 외로인들은 종종 목이 마르지 않지만 혈중 삼투압이 상승하고 세포도 탈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시상부하에 갈증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야뇨증, 이동 금지를 두려워 낮에는 물을 마시기를 꺼려합니다. 이러한 느낌 둔화와 행동 회피의 조합은 신체를 장기간 경미한 탈수 상태로 유지하게 하며 혈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심장, 손해, 신장 등 기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전체 혈류계가 손상이 됩니다.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점도도 함께 증가해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동맥 경화반이 있는 혈관이 혈제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신경과팀은 후향적 뇌졸중 사례 분석에서 65세 이상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발병 전 24시간 내 물 섭취량이 800ml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인의 기초대사는 원래 느리고 혈액량 조절 능력이 저하돼서 탈수되면 혈압이 쉽게 변동하고 뇌관류가 부족하며 뇌혈액 공급이 갑자기 감소해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더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인들은 예전에 물을 적게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물을 보충하기 시작해서 매번 300에서 500ml를 마시거나 심지어 자기 전에 보충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더 위험합니다. 로인의 신후관 제흡수 기능이 저하되고 물과 나트륨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며 물을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마시면 혈중 나트륨 수치를 쉽게 희석해서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중 나트륨이 메리트당 130mmol 미만이면 의식, 흐림, 경련, 불안정한 보행 및 느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은 뇌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로인이 넘어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건강한 식수의 과도한 인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신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는 로인들이 물을 마실 때 소량으로 여러 번 천천히 삼켜야 하며 특히 심부전, 신장병, 저나트륨 경력 있는 사람들은 1회 물이량을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또 다른 오해는 마시는 습관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먹지 않는 습관이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 큰 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은 젊은이들 사이에는 위험이 크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교감신경활동이 증가하고 심박수와 혈압이 점차 증가하며 자세 변화가 뇌관료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찬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위장관 혈관이 확장돼 뇌혈액 공급이 영향을 미치고 일시적인 뇌허혈, 실신, 현기증, 메스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혈액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혈압 강화제, 리뇨제,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입니다. 물을 너무 빨리 마시는 것은 혈액학적 충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빠른 물 섭취와 같은 조작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류형의 물 섭취 문제는 차를 물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녹차, 우롱차, 철관음 등 추출도가 높은 차에는 페어틀린, 카페인, 카테킨 등 성분이 있는데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노인의 심박수, 신경, 신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페어틀린의 리노 작용은 수분 배출을 증가시키고 탈수를 악화시키며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가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을 버리게 하여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전문가는 차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물로 마시면 안 되며 약을 복용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야간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수분 보충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서는 성인이 매일 300에서 500g의 남세를 섭취해야 하며 끼니마다 남세를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짙은 색의 남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다양한 색상의 남세는 어떤 영양가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좋을까요? 먼저 남세는 짙은 색과 옅은 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잎이나 열매 색이 비교적 짙고 색이 더 화려하며 영양가가 더 뛰어납니다. 네, 칼슘 철분 함량이 수십 배가 높습니다. 중국 등록 영양사 량위부는 옅은 색 남세에 비해서 짙은 색 남세의 카로틴, 비타민 B, 비타민 C가 5배에서 10배 이상 많으며 칼슘과 철분 함량이 최대 수십 배까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중화류행병학 잡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짙은 색의 남세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도마도, 호박과 같은 짙은 남세 폴리페놀 화합물과 식이섬유는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혈당에 대한 인슐린 조절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그리고 심혈관에 유리합니다. 짙은 녹색 남세 풍부한 엽산은 뇌를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붉은색 남세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적절한 섭취는 혈관 탄력을 높이고 혈중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홍색 남세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항산화 능력이 강해서 신체의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혈관 탄력을 회복하며 족상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만년을 즐겁게 보내는 리광식 노인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관리, 마음건강, 생활지혜 등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곡, 제작의 선기혁이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행은요, 처음으로 가득한 축제니까요. 언제나 이별로 가득한 경이로운 자연,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문명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지지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늘 여행을 갈망하나 봅니다. 바람이 끄는 대로 따라가보고 싶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부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하는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마영미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강사 마영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소학생 아이는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소학생 아이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은 아주 금물입니다. 학교는 유치원과 많이 다르죠. 유치원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을 하지만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는 훨씬 더 넓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감정을 경험할 기회도 많아지겠죠.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커지지만 아직 어려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올 경우 또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0: 그렇죠. 수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는 뭐 일을 싫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을 놀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소학생은 학년별로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감정 코칭도 달리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소학교 1, 2학년과 5, 6학년은 이성적 및 정서적인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감정 코칭을 해주면 질풍노도의 사춘기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소학교 1, 2학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소학교 1, 2학년은 본격적으로 자제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활동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또 어떤 규칙이 있는 놀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심이 많아서 게임을 할 때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싶어 한다 할거나 또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서 함께 놀면서도 서로 협동하는 모습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라서 친구들 사이에 감정적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시기도 합니다.
0: 맞아요. 그러나 호상가님은 잘 놀다가도 금방 삐치고 돌아지거나 화를 내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그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되게 중시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이 시기 아이들은 그러니까 혼자서도 곧잘 하다가 누가 있으면 응석을 부리며 막 안하려고 드는 그런 퇴행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 또한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관심을 쏟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 이 시기 아이들의 마음을 비교적 쉽게 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말하는 것에도 말하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읽어주면 대화를 풀어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경쟁심이 강해졌을 때 상황을 견디지 못해 감정을 표출할 경우 있잖아요.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네 기분은 어땠어? 친구가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1등을 못해서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났구나. 이런 기분을 억울함이라고 한단다. 1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친구 때문에 넘어져서 그 놓쳤을 때 억울함을 표현해도 괜찮아. 억울하면 눈물도 날 수 있고 이 마음을 풀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뭐 등등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허락해주고 또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거치면 아이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0: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음을 믿어야죠.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럼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소학교 3, 4학년 아이들은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소학교 3, 4학년은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때입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부산하고 호기심이 아주 많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도 알게 되는 것도 이 무렵입니다. 네. 하지만 남들과 다르다는 것으로 또 고민을 하기도 하죠. 이 시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골격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진 않았는데 간혹 다른 아이들보다 신체적 발달이 빠른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친구보다 성숙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 충분히 감정을 읽어주고 또 신체 발달에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0: 그렇죠.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선 끊기가 시작이 되죠.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친구를 골라서 사귀기도 하잖아요. 뭐 서로 주고받고 먹으면서도
1: 그렇죠.
0: 갑자기 또 친한 친구하고만 못 놀려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인 것만큼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아주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따돌림 왕따 뭐 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로부터 놀림 당하는 걸 못 견디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
1: 그렇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또 비난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규칙을 따르려 하지 않지만 또 그것이 아이들 사이 규칙과 또 충돌할 경우 또 어른들이 그 규칙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조금 또 갈등하기도 하죠. 또한 이 시기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해서 또 어느 정도 판단력을 이미 구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으며 옳고 그른 것에 또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 코칭을 할 때 더욱 부모님들의 생각보다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봐요.
1: 그렇죠. 이를테면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서 막 울면서 복도로 뛰어나올 경우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놀리면서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또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이때 친구들끼리 놀리면 안 된다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읽어주고 또 어떻게 하면 놀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 그렇죠. 무책임한 훈계보다 단 이 한마디라도 확실하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 노래 또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영미 강사님을 모시고요. 소학생 아이는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학교 5, 6학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이젠 불안정한 감정을 따뜻하게 끌어안아줘야 할 시기입니다. 학교 5, 6학년은요. 이때는 슬슬 반항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고 또 독립을 꿈꾸지만 동시에 어른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칭찬과 관심에 민감하면서도 부모와 교사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또 일부러 말썽을 피우거나 삐딱하게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 다 알아요. 또 일관해서 어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때도 많죠. 네,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서 또 어른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답니다.
0: 알아서 한다니까요.
1: 네, 그렇죠.
0: 네, 예전에 몰랐던 어른들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이의 세계에 속해 있는 데서 오는 정서적 불안감도 없지 않아 그럴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또 감정적으로도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도 크고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또래 문화는 좀 더 집단적인 형태를 띱니다. 끼리끼리 모여 다니기를 좋아하고 팀으로 하는 놀이를 좋아하며 또 친구들 사이의 유행을 무조건 따르려고 합니다. 또 감정을 위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0: 네네. 소학교 5, 6학년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춘기 때의 특성이 이때부터 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을 읽어주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죠. 워낙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불안정한 시기여서 감정을 읽어주기도 쉽지 않고 또 섣불리 조언을 하려 들었다가는 십중팔구 냉대를 맞기 쉽습니다.
0: 그렇죠. 저희들도 뭐 소학교, 중학교 이 과정을 다 지켜왔음에도 지금은 어떤지 이 소학생 아들과 어떤 놀이를 하면 좋아할까요? 이거?
1: 네. 바로 자연 체험이 곧 훌륭한 놀이입니다.
0: 네.
1: 다음과 같은 놀이를 해보시면 인식의 발달 과정에 무척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는 세탁놀이요. 소꿉놀이 차원을 벗어나서 실제로 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관찰 놀이가 있는데요. 주말이나 방학 때 망원경과 선전등 등을 준비하여 산이나 바다로 나가고 또 캠핑, 낚시, 여행, 새나 물고기, 애완동물을 키워보거나 또 화초를 가꾸기 등도 책임감을 키우고 정서를 교감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기 쓰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일기를 쓰거나 자신만의 노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아주 차분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혼자 있기인데요. 방 한쪽 코너에 개인 공간을 만들어주어 혼자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유 상상의 이런 공간을 허락해주면 좋습니다.
0: 네.
1: 특히 감정적으로 격할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부름 놀이인데요. 실제로 우리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사올 물건의 목록을 적어주고 심부름 시키거나 방 청소 등 간단한 집안일을 시키면 아이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성 키우기 놀이인데요. 바로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액세서리 만들기라든가 새로운 머리 모양과 옷 스타일 연출 등을 시도할 수 있게 합니다.
0: 이런 놀이들을 할 때 뭐 주의할 점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아동들이 녹색 시간, 즉 대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매 1시간씩 가지면 좋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낙천성과 비관성이 대조되기 때문에 비관적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믿고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울증이나 학습된 무기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반면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요, 상황이 달라지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탓하기보다는 노력을 더 하고자 하며 한 가지 일이 잘못된다고 다른 일도 모두 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0: 이 낙천성이나 긍정성도 학습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감정을 수용한다거나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해주며 이해와 존중을 받는 기분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긍정성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경쟁하거나 다투는 이런 흔한 일도 많잖아요. 이때 부모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각각 한 명씩 감정 코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0: 감정적으로 더 격한 쪽부터 다른 쪽에게 너에게도 말할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단독 공간에 가서 감정 코칭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 코칭은요, 단독으로 해야 많이 효과적입니다.
1: 네.
0: 둘이 함께 있을 때 하면은 싸움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또한 명절이나 가족 생일 등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아이들이랑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상의하여 함께 만드는 우리 집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한 오늘은요, 수학생 아이는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우리 마음이 강사님과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여기에 오늘의 사연 하나 있습니다. 사연 듣고 와서 또 우리 강사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소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10살 좌우 소학교 아이들이 한창 재미있게 하긴 하는 이름이나 뭐 또 평소 성격이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 별명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도 별명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별명이 듣기에 조금 기분이 나쁜 건가 봐죠. 오늘 하루는요, 아들이 학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요, 씩씩거리며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친구가 지어준 별명이 자신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고요. 그래서 부르지 말라는 화를 냈는데도 친구가 계속 불러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서로 별명을 짓는 일 얼마나 흔하나요? 뭐 그중에 정말 별명의 당사자도 재미가 있어서 하는 재치 있는 별명도 있는 반면에 너무하다 싶은 별명도 없지는 않죠. 그런 기분 나쁜 별명의 아이는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애들이 하는 말은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지만은 아직 어린 아들에게는요, 좀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하고 사연 보내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어떠신가요?
1: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문제인 거죠. 네. 이때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판단력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경 쓰지 마, 혹은 놀리지 마라 하고 군계를 하는 건 아마도 소용이 없어요. 그 속상한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앞장서서 화를 내거나 도리를 따지거나 의견을 내는 등 행위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비난은 더욱 안 되고요. 이해하면 네가 뭘 잘못했기에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신자관계를 깨는 언어들이죠.
0: 뭐 영웅 인물이거나 뭐 재치성이 있거나 총명을 이런 걸 별명 좀 지어주면 괜찮은데,
1: 그건 괜찮죠.
0: 비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러면 그렇죠. 굉장히 속상해요 이거.
1: 네. 그러니까 암 좋은 거기 때문에
0: 문제가
1: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거면이야
0: 그렇죠.
1: 뭐.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좋아요. 이를테면 애들이 네 별명 부를 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니?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딱 그 별명처럼 바보가 된 것 같아 속상하고 화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이렇게 느끼도록 하고 또 그 다음 이 감정에 공감해 주시면 돼요. 친구가 별명을 자꾸 불러서 화도 나고 속상했겠네. 엄마라도 그 상황에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겠다. 이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 이렇게 네가 느끼는 감정이 맞다는 그런 긍정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스스로 방법,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넌 어떻게 처리했어? 그러지 말라고 나도 화냈어요. 이미 표현을 했네. 너무 잘했어. 근데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너의 그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공감을 통해서 먼저 감정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또 제가 화내면서 말하니까 아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정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아이가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화내지 않고 제대로 한번 말해볼래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될 것 같죠. 그럴래? 그 방법이 너무 좋겠다야.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낸 다음에는 인정을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들 최고란다 알지? 사랑해. 이렇게 네 이렇게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된 아이는 그 내면의 힘이 강해져서 충분히 일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믿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제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0: 예,
1: 감사합니다.
0: 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마영미 강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네.
0: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21년 나무의 작은 배 위에서 타오른 불꽃은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거대한 혁명의 불길로 타올랐고 부흥의 꿈을 향한 한길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기치로 나부끼고 있습니다. 먼저 노래와 함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느끼며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베리류 과일과 사과, 커피, 코코아, 차 등에 함유된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건강한 노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성분은 항산화 효과로 알려진 폴리페놀입니다. 최근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비만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최대 52% 낮아졌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구조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차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텔로미어는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일부 암은 물론 초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폴리페놀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에스파냐 나바라 대학 이사벨라 쿠리 구즈만 연구원은 과일과 커피 등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은 건강한 세포 노화를 돕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며 특정 항노화 식품 하나보다 매일의 식습관이 꾸준히 쌓이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15년에 채취한 표본을 분석해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고 이들의 폴리페놀 섭취량을 평가해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하루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4, 5인분의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텔로미어가 짧을 가능성이 29% 낮았습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1인분의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간 크기 과일 1개 또는 약 80g 정도를 의미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아나 로드리게스 마테오스 교수는 폴리페놀은 심장질환과 인지저하 등 노화 관련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며 림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 및 뇌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정 성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레딩대학 컨든 쿤데 교수는 폴리페놀의 주요 공급원이 과일과 남새 같은 식물성 식품인 만큼 건강한 노화가 특별히 폴리페놀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단 덕분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베리류 과일을 아침 식사에 곁들이고 남새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로미어가 왜 중요할까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DNA 구조물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점차 짧아집니다.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 및 각종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갈까요? 베리류 과일, 사과, 커피, 차, 코코아, 남새, 허브와 향신료 등이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 수준의 적당한 커피 섭취가 텔로미어 단축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대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26.2 이상인 사람들은 체중이 상대적으로 정상인 사람에 비해 대뇌 나이가 12세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변화가 심한 사람에 비해 체중이 안정적인 사람이 90세까지 살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체중 평가 지표로서 계산 공식은 체중 킬로그램 나누기 키 평방에 됩니다. 지침은 아시아인이 더 낮은 체질량 지수 수준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한 체질량 지수 접점을 통해 비만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중이 안정적이면 더 장수합니다. 2023년 8월 로인학 잡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생활 방식의 거울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좋은 수면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어느 범위 내에 안정시킨 것이 가장 건강할까요?

경우 체중이 좀 더 무거운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에 비해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더 쉽습니다. 물론 비만 정도에 대한 장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0에서 80세 노인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24에서 26 사이로

심신 안정,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자연도화 잡지에 게재된 한 차례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사를 80%만 배부르게 먹으면 주요 전염증 매개체인 보체 단백질 C3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로화 관련 만성염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인체 로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0, 40대 건강한 중년 42명을 모집하여 매일 기존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 적게 먹도록 했습니다. 2년 동안 견제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 만성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도 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매끼 식사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로화를 지연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길시 도강 중로는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여러분들이 위치적으로서 확인하기도 쉽지요. 일백하라면 누구든지 다 찾기 쉬운데 일백하 금방 북쪽에 도강 중년이라는 큰 폐마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도강 중년이라는 폐마가 붙었는데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면적도 크고 1호대호가 구존하고 과실이 아주 여러 개의 과실이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우수한 과실들도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은 지금 새로운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핀 MT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의료기계는 척추 제야 치료이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야라는 건 압력을 낮추면서 우리 척추모병 자체는 주하게 인류는 원래는 제일 처음에 류인원 그때 그 전에는 파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니팽하게 되어 있으니까 척추에는 늘 압력이 가는 거죠. 척추에 아주 강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모로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척추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척추 모병을 범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혹은 퇴행성 요추의 병변이 되네 가지고 그 요추간 협착이 온다든지 그리고 척추가 망곡증이 있어서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다든지 그리고 척추 소관절 종합증이 있어가지고 어느 마디마다 아파나지 않은 부분이 없다든지 그 외에 자골신경통 자체도 척추 문제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추에 문제가 있어갖고 경추가 펑쳐왔거나 이래가지고 경동맥을 압박해서 뇌혈관에 노관 같은 게 올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내과 척추 질병 자체도 역시 척추와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새로운 의료기계는 알레 의료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이 의료기계는 특수한 치료 방법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계는 아주 선진적인 의료기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0: 미국, 한국, 중국에서 함께 발명해낸 전문 경추로부터 여추로부터 골반까지 포함해서 이계통을 치료해서는 그게 수술칼을 대지 않고 또 네크징으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없고 총체적으로서 척추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척추의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게 되면 우리는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특수한 기형아를 내놓고는 기본상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년간의 생활하면서 특히 노년이 들어서면서 척추모병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척추모병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발이나 손이 내리저리고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추간반 협착을 포함해서 주약의 신경관이 절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심지어 척추모병으로 인해가지고 심근이나 노공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모병은 보통 우리 수술이 방법으로 하는 이런 그 현대적인 치료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수술이 방법은 만능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 더구나 꼼짝 못하고 허리 아파서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거나 또 혹시 수술 효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심리 부담이 많이 가지만 해도 여기에서 치료하는 스피인 MT란 척추, 경추, 이 골반을 전문 치료하는 이 의료기계는 고통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이야 압력을 낮추는 치료 방법이 성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신경을 눌러서 동통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펑션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증하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요추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의료 의료기계에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척추 감압 치료요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물리적인
1: 알겠습니다.
0: 치료요법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도광증원에 저 일만 선생님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가 저는 만성 위염을 해서 예, 좀 오랜 만성 위염입니다. 예, 위에서 예, 고생해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고 음식 조금만 먹어도 막 이 배가 불어나고 또 어떤 음식도 먹으면 예, 화장실 막 드나들고 예, 자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절만 선생님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증상과 영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아, 절만 선생 중에서는 명이죠. 알아주는 명이죠. 예, 예.
2: 예. 이 음식이 조금만 먹으면 배가 막 불어나게 되면 아무 음식도 못 먹고 또 인차 배고픈 것 같고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 이 증상과 예, 좋아지니까 영 편합니다. 음식 먹는 게 예.
0: 그렇죠.
2: 아무 없이 먹고 예.
0: 네.
2: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약을 지금 이번에 먹다가 그래 보면 우리 선생님이 영 잘 컨택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반소변이 자주 이렇게 계속 금방 갔다도 또 사전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래서 예, 밤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0: 예.
2: 또 화장실에 드나들면서 그런 게 지금이 밤잠도 영 편하게 잡니다. 우리 어떨 때는 이래 화장실에 뭐 두 번, 거진 또 어떨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드나들고 하니까 영 아무 편하게 자니까 이튿날 일어나면 영 정신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0: 예.
2: 이래서 내가 지금 뭐 약을 지금 쓰면서 이 좋은 효과를 보니까 나 지금 더 치료받다 그런다. 그리고 예, 그 3층에서 내 또 그러니까 경축을 해서 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진주를 해서 있지 않까 이 진주이 아파하고 머리 뒤뒤 얼리 막 이렇게 골이 얼리 아프고 그다음 이 바로 이 어깨 우울 올라못 같았습니다. 이렇게
0: 예, 예.
2: 이게 아파서
0: 예. 어깨가 아파서 예, 경축 예, 어깨 다 포함합니다. 예.
2: 예, 근데 한 그래도 반 시간 한 번에 한 반 시간씩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를 지금 이 벌써 예, 내 지금 이 치료는 한 번 받고 두 번
0: 아 받아보셨죠? 예,
2: 예 받아봤어요.
0: 한두 번은 무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2: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받아봤는데
0: 체험하는 치료가
2: 예. 예, 이 다리가 지금 이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0: 그렇죠.
2: 이렇게.
0: 그게 경추에 예. 문제 생겨서 어깨가 문제 생겨서 바로 올리기 힘들었는데 이 경추 요추의 문제는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뭐 어느새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일어나 보게 되면 너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3: 아파서 이렇게 올라 못 가대는데.

0: 지금 이 어깨로 쑥쑥 올라간다.
1: 그렇죠.
0: 얼마나 있었는지.
1: 예.
0: 그래가지고, 그래, 이 치료도 지금 바꿔줬고, 이, 지금 도광수면 보니까, 나 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가 용서고, 이, 이 약을 써도 효과가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 내일 가도 되지요? 예, 지금.
1: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내일 예약해도 예, 돼요. 예.
1: 예, 예. 예, 예.
0: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예, 이 도광병원에 가서 저기 맹각이 되면 5일만 선생님 치료를 얻으면 3번째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무슨 문제 때문에 받으셨어요? 예.
3: 난 이 혈압이가 예, 이렇게 아무도 요즘 며칠 전부터 이게 온전히 아야 됩니다. 약 여러 가지도 바꿔서 나 먹고 예. 그리고 심리가 고르지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항상 머리가 어지러워서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예, 일어나서 또, 서기도 머리 핑핑 돌고 그냥 그랬습니다.
1: 예,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상당할 정도로서. 예, 예.
3: 예, 그리고 낮에는 예, 조금 나가서 아침 먹고 조금 나가 걷게 되게 되면 숨이 차고 예, 자꾸 어떻게 돼. 아까 선생님 답답함에.
1: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냐. 예.
3: 예, 답답함에서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 게 이런 증서도 있고 이래서 예. 네, 지금 옛날에도 다른 데 가서 약도 뭐 청심마약 이런 거 예, 많이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예, 예.
3: 예, 그런데 어째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방송 중에서 예, 전번에 어떤 이 한 달 전입니다.
1: 예.
3: 이 조일만 선생님 데가 찾아가서 예, 이 진단 받고 그다음에 약 갖다 줘 먹게 지금 많이 더 와서 적감 치료에 지금 있잖아. 많이 좋아서 약 먹을까는 인사하기 때다, 이게.
1: 그렇죠. 조일만 선생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 뇌혈관의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서 외지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예.
3: 예, 예. 그러니까 봐서 예, 혈압부터 조절 잘 되고, 그 다음에 예, 이 마음이 심장이랑 편안하고, 예. 옛날 밤도 잘 못 왔습니다. 그냥 이게 답답해가지고, 바른 너보도 안 되고, 다른 너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 번까지 내가 지금 치료받았고 완전히 낫습니다, 저.
1: 예.
3: 여기, 예, 나가 뭐, 암만 걷어댕겨도 숨도 안 차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내, 전번에 예, 약, 세 번째 약 지나가면서도 뭐, 인간이 되게 되면, 그 보니까 3층에 저기, 뭐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이 허리암에 치료하는 기계 들어왔습니다.
1: 예, 척추 감압 치료 이기.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 거기도 가니까 나, 그래, 올라가서 내 좀
1: 체험 해봤습니까? 예.
3: 예, 예 허리를 해서 예, 어두는 나도 몇 년 됩니다. 야.
1: 그렇죠. 노년기 근무업의 지금 인류가 이게 진행하면서 허리모병을 자연적으로서 얻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비례가 높을 정도로 허리모병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예.
3: 예. 척추 협정술을 해서 예, 다 전하게 밤에 조금 나가 걸었다고 해도 통세나고 막 이래고 그래 못했는데 진통제도 먹고 예, 막 붙이는 거에서 붙이고 이랬는데 그 당시 부이지 아이대표다.
1: 그렇죠.
3: 이런 기계 동기에서 체험, 그 다음에, 아까 멘비를 했습니다.
1: 예, 한 번 내지 두 번 무료로 해서 체험하게 하면, 벌써 체험해보게 되면, 이 기계가 바로 나에게는 너무 우수한 기회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 벌써 알리게 되어있죠.
3: 예, 그 날에 와서 치료를 딱 하고서, 예, 뭐, 어제도 아예 앞대다, 반시간 앞대다.
1: 예. 치료. 20분 내지 30분입니다. 예.
3: 예. 딱 나와서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그날부터 뭐인가 예, 이 허리가 편안하면 예. 아이, 딱 한번 움직였다는, 막, 그날은 저래 효과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그게 뭐, 누구만다는 그, 네크징을 수술칼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만히 누워있어서, 어떤 분들은 자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네. 효과가 너무 좋고, 통통이 없고, 펑션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고, 90%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네, 한번 치료에 이렇게 효과도 없고, 그래 보니까 치료기 저양에 약 아예 먹고, 뭐입니까?
1: 수술칼 아예 되고, 예.
3: 아무런 저기, 무슨 이런 게 없죠, 입니까?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갈까네, 야, 이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받아서 좀, 이런 좋은 기계 만나서 지금 좀 치료를 해서 좀 이 허리병 좀 떼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그날부터 잠이 하면 여기다가 넘어서 잠을 잤다.
1: 이게 내 혈관을 개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척추가 직접 내, 경추, 척추, 이게 내 혈관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 선생님, 그거 내가 지금 내일 주말 또 치료 한번 받으러 가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제 이 전화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0: 오전에 가게 되면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직접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면 됩니다. 예, 한번 치료 료정으로 놓고 말하면 열흘 내지 20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오지 말라 해도 뭐 몇 번 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지 말라 해도 그런다면 와 이렇게 좋은데 이전에 내 허리가 아니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특히 연변병원 그리고 우리 말하면 하나배초의병원인데 그 외에 여러 개 그 국립시립병원 중의원 이런 데 그 CT단이 있거나 거기 검사단이 MRI 찍은 그런 게 있으면 직접 그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확실하고 다른 펑션이 없는 우수한 치료 방법이 지금 삼청에 들어왔습니다. 예.
1: 예, 근데 내일로 가겠습니다. 예.
0: 내일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들이대세요.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또 예약하자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어전 통 맞아서 있거든, 후유증으로 예, 두 번 갔다 그 약을 잤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서 기계 검사도 하고 한 게 예, 감사하겠다. 내 검사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다 내 박으로 다 집행하고, 또 뭐, 언니 한 번 더 약 쓰겠다 하고, 그렇게 그래. 좋을 때 약을 더 쓰겠다면서, 그래도 오늘은 예약해달래서 내 글에 예약합니다.
0: 저희만 선생님
3: 오십니다.
0: 어디 선생님?
3: 저희만 선생님.
0: 예, 예. 그렇죠. 예,
3: 처음 발이 아이 떨고 밥업도 발음 없다고 입에서 예, 충격이지 흐르던 게 그게 많이 나사졌답니다.
0: 예.
3: 그래 나사질 적에 좀 몇 번 더 청약을 제다 먹겠답니다.
0: 예, 절만 선생님 지금 환자가 많이 몰리게 돼 있고 절만 선생님 환자분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어느 병원에 있었다면 거기 가던 사람들이 여기 또 절만 선생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 본인 한 분만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곁에 친인들, 이웃들, 친구들 같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이미 방송에 말씀하셨기
3: 예.
0: 때문에.
3: 예. 그래 이래 예약해가가 그렇지 사람 많더랍니다.
0: 그렇어요.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나는 뭔가 몇 달 전에 한국에 있으면서 너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뭔가 마비 다리도 막 마비되고 예. 자꾸 졸리고 이랬댔습니다.
0: 예.
4: 그래서 그래서 병원 가서 보니까 서울대 병원에 그러면 야냐 그 이렇게 치료받았댔어요.
0: 아, 예. 이미 서울에서 치료받았는데 예. 여기로 예.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예. 그 기계가 바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4: 예. 예. 그래 봤다가 뭐가 어째 불시를 왔는가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불시를 알아서 달아내 들어왔댔단 말이죠.
0: 그럴 수 있죠.
4: 그래 그런데 다시 못 나가고 있는 게 아, 그 치료받을 때 명수 같은데 아, 받지 못하니까 어디 맸는지 몰랐댔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 선생님 강의 방송 들으니까 이런 멤버는 하더라만 너무 좋았으니 그래서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0: 도강중현 3층에 그렇죠.
4: 예, 예. 그래 받으니까 두 번 받았는데 두 번 더 체험한다고 돈 아예 받았어요.
0: 아, 그렇죠.
4: 예, 예. 그거 받고 왔는데 아예 허리 좀 사력이 펴지지 아예 잔들이 뚜끈뚜끈해 오면 좋겠어. 그래서 동안에 젖은 게 제자리도 없을 때다.
0: 그렇죠.
4: 그래 누워있을까나 아예 가슴이 막 편안하지 그 다음에 누워있다 꼬꼬지 누워있다 일어나니까 거리도 우불던 게 막 펴진 꼬꼬지 펴졌을 때다 막
0: 그렇죠
4: 예 그리고 아프지 않고 어느 날 정신이 납니다 그랬거나
0: 그럼요 예예 예.
4: 그래서 지금 마음도 거뿐하셔서 그리고 이 들어봤으니까 잠은 너무 잘 자서 그러니까 저번 날에 두 번째 날에 받은 날 저녁에는 막 아침이 되는 것도 모르고 나서 왔습니다 날이 밝은 것도 모르고
0: 그렇죠 예예
4: 예. 그 저쪽에서 막 깨울 때까지 잤댔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4: 너무 잠이 잘 나고
0: 예, 머리 혈관까지 좋아지니까
4: 예 머리만 막아지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4: 그래서 내 지금 또 내일 가려고 또 그랬는데 너무 좋아서 아마 치료받을 때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여기 한 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0날로 되어 예. 있으니까 한 번의 치료는 20분 내지 30분에 속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미 큰 병원에서 이미 앞에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했는데 예. 세 번째부터는 병원에 큰 병원에 이제 몇 개 그 큰 병원에 그 CT단 펜즈 같은 예. 게 있으면 그거 갖고 오게 되면 의료보험을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각도로서 예. 여러분들 치료하는 데는 척추모배 큰 모배 아닙니까 예. 경추 척추 예. 여기 모배 큰 모배인데 이걸 해결하는 연결세 분들은 허리 꼿꼿이 펴고 다닐 수 있고 예. 주위 분들이 허리 꼿꼿이 펴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예. 있습니다
4: 예.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그

0: 진단을 하고 사진찍어서 가져오라면 이랬더라. 그래서 그렇죠. 가져가려고 그러면 내일에 가서 예. 가겠습니다.
1: 효과가 100분제 90은 기본 다 학교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아, 얼마나 시원하겠을까? 대단히 시원하신다.
1: 그렇죠. 예.
0: 몸이 그뿐한 마음 잘 깔아난다.
1: 그렇죠.
0: 예. 예. 예. 가겠습니다. 그래.
1: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소위에는 있어 소화 안 되고 서기부들했어요. 밥을 잘 못 먹었어. 아, 영국제기 여의였습니다.
1: 예.
3: 거기 또 까미 빙갈이 있어서 얘 또 라면도 넣고 당량염까지 있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고 다리 쪽이 아파서 다리 폈다 굽혔다 하자면 구독구독 소리 나는 소리. 살이 막 나고 얘 폈다 굽혔다 못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오고 하면 겨우 일어납니다.
1: 예.
3: 그래서 이민기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이분이 아이 위 아프지 않을까 밥을 잘 먹을까 군이 올라갔습니다. 열몇구에 올라갔습니다.
1: 어, 그건 그게 보통 치료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렵죠.
3: 예, 예 밥을 잘 먹을까 얘 자꾸 올라갑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얘 또 쌈배도 성사됐고 얘 달걀도 저는 매일 먹어도 이렇고 얘 아, 다리도 마음대로 폈다 굽혔다도 소리 안 나고 앉아서 일어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잠깐, 선생님. 치료도 받다가 또 오늘 예약하셨습니다.
1: 예. 이명계 선생님, 뭐, 위장, 비장, 간장, 담낭, 그리고 장도 여기에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 심지어 간경화 폭수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하다 얘기 온 분들 가운데서, 와, 이분이 치료를 받고 나서 오혈도 그렇게 생기고 너무 그 몸이 뚱뚱 불어나서 간경화 복수로 인해서 힘들던 이런 분들도 해결받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소화계통에 대해서는 명문의사로서 아마 이름을 떨치는 것 같습니다.
3: 예, 예 네, 봤습니다. 직접 이 간복수 와서 배 불러간 사람도 배 꺼져 나갑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예.
2: 예.
1: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그 형부가 그 쉬고 일어난 게 별로 막 춤이 졸졸 흐르고 말이 되지 않고 누이가 한 짝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입이라면 싹 이렇게 비뚤어지고 해가지고 그 반신살 못 쓰고 이래서 얼마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제는 세 번 이렇게 종약은 두 번 가져다 잡수고 지금은 하루건이지 맞는데 용 어떤 효과 빠르답니다.
1: 예.
4: 어떤 식사도 잘하고 춤은 근무상 어떤 아니라고 언어도 그래도 어떤 이렇게 처음엔 알아 못 듣겠던 게 어떤 많이 좋아졌답니다.
1: 어, 그렇죠.
4: 지금은 반신도 그렇게 들이던 게 그 친구라며 종약이 같이 쓰니까 완전 좋아졌다 제가 그만까.
1: 그러면 예.
4: 예 그래서 이 오늘 또 친구 맞는 날이 돼가지고서를 하루건이지 맞으니까 월요일 날가 맞고 지금 또 오늘가 맞겠다 하는데는. 그럼 어머니 가서 또 예약 드립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름이 예약된 겁니다. 어 일단 치료를 받아보시겠다면.
4: 물어보시고
1: 척추 치료법. 척추 감압 치료 방법. 예.
4: 예, 우리 동생이가 이 사사고 후유증을 해가지고 이 인공관절은 바꿔였습니다. 근데 이쪽 어디요? 그 관절을 바꿔온 다리를 애끼 매슬이 있다고 써 그런지 이 짝이어도 어째 별로 이렇게 다리 또 아프다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니 한다.
1: 그게 다리가 아픈 데는 척추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겨서 아래다 내리 신경관이 막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치료 방법을 예. 해보는 게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때문에 이거는 척추 감압 제야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에 예. 압력이 가지 않으니까 치료하는 거지 이게 내가 치료했는가 이런 감 느끼기 너무 편안하게 오히려 압력을 그거는 많이 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이 통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 보게 되면 와 이렇게 허리가 편하지 다리 쓰기도 편리하고 그런 감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찾아오세요. 특히
4: 그 다리를 절룩절룩하고 다니지
1: 아, 다리 절는 게 주약에는 허리 척추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단 가지고 오세요.
4: 예, 이런 저연 단말이라 먹어도 쓸데없다 하는 말입니다.
1: 아, 이랍니다. 예,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4: 예, 그래 뭐 어딘가 그 예약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1: 아, 이렇게 하면 예약된 겁니다. 먼저 와서 체험하세요. 한두 번 체험하세요.
4: 오늘이 가도 됩니까?
1: 됩니다. 빨리 오세요. 예, 예.
4: 어, 알았습니다. 그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4: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충성이요.

0: 아니, 어랑이 집중이니 약 먹으면 이렇다고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는데 지금 범이 잡았어요. 어째 그거 가슴이 그거 딱 대기면 소리에 내려가고요. 아, 저기 지금 진 것도 먹으면 졸다라고 또 과일이나 순 우유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에 정지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1: 아, 이명길 선생 네. 소문 넣습니다. 예, 네. 위상도 소화겠다. 예.
0: 예,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고 먹어도 예, 소화됐대다. 그리고 요 가슴 딱 대기면 내려갔던 게 이것도 내려갈 거냐. 속이 시원하는 소리에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예, 아, 위축성이염에서 그런지 저는 결장염도 같이 있었어요. 예. 한 날에도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녔는데 지금은 예, 이렇습니다. 어떤 게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1: 예. 예,
0: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요. 아직은 더 치료를 받으려면, 예. 아, 이명길 선생님은 아주 예, 용하십니다.
1: 어.
0: 이 병에 자꾸 재발하는데 지금 어떤 게 한 두 달 썼는데 재발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연길시 도강중년이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가운데서 흠가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거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5.1절을 맞이하면서 100분제 80이 치료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치료한 결과 일단 입안의 문제는 모두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혹은 또 치아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입금의 출혈이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문제도 해결받는데 주요하게는 지금 치과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해결을 받게 되었는데 치아를 고정하거나 들리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구강검사를 하고 이런데 모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여기 치과를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제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선생 계시는데요. 원장 거기나 이분을 찾아보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10년, 30년 재발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성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산강은 넓고 푸른 강이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은 비의 강물이 되었다. 1934년 11월의 마지막 며칠, 강서 소베토 구역에서 온 주황홍군은 기림 북쪽에 있는 산강 기슭에서 가로막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방어선 3개발 해치고 2300리를 싸우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높은 산을 넘고 가파른 길을 거느라 집시는 달아 떨어진 지 오래고 군복은 진짜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적군은 끈질기게 뒤쫓아왔다. 싸움과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지쳐갔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였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인물이었던 장계상은 홍군을 소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배가 왔다고 생각을 하여 병력 40만을 끌어모아 8만에 이르는 홍군을 산강 기슭에서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주황홍군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산강을 건너야 했다. 홍군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호남에 들어가서 2군단과 6군단을 만나 홍군의 세력을 키워야 했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머뭇거린다면 자칫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홍군 총주의부는 가장 전투력이 강한 1군단과 3군단을 두 날개로 삼았고 5군단은 뒤쫓아오는 적군을 막게 했으며 그 사이 주황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재빨리 강을 건너기로 하였다. 오른쪽을 맡은 1군단은 전주를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하건이 이끄는 호남 군대가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전주 남쪽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점령했다.

이때 장케성은 하근을 추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하근은 그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근은 자기가 거느린 매개사에 빨리 진격하라고 밤낮 다그치었다. 각 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은 밤낮으로 짙은 연기에 휩싸였다.

왼쪽을 맡은 3군단은 광양에서 광서군대와 한치도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홍군 본부는 남쪽 계수에서 북쪽 봉황취에 이르는 나루터 몇 군데로부터 강을 건너기로 했다. 초겨울인지라 물이 얕은 곳으로 걸어서 건너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짐이 너무 많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을 끄는 만큼 어무부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제 11월 30일 쌍방의 격전은 고조에 이르렀다.

공군 일군단은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뛰어난 화력을 앞세워 공격해오는 동에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미화산, 미녀 소두렴, 전봉령 진제가 차례로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합역전, 수두, 주란포, 백사로 물려나 제2방어 진지를 만들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일대는 지형이 혼이 트인 곳이었다. 상강 양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큰 산에 이르는 수십 리는 모두 경사가 느렸다. 높은 곳에는 어린 소나무가 빽빽하였다. 낮은 곳은 논인데 그마저 벼를 거둔 뒤라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며칠 날씨가 맑아서 국민당 공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기 수십 대가 날아다녔다. 비행기는 나무 끝을 설칠 듯이 득이 양양하게 날면서 폭격과 사격을 퍼부었다. 부교에 오르거나 강물에 들어선 이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무더기로 강물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시체가 강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푸른 강물은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오늘까지 건너면은 주왕홍군이 모두 상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학원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 듯이 덤벼들었다. 이리하여 전투는 어제보다 더 지레레지였다.

아침부터 포성이 쿵쿵 울리고 종소리가 따다당땅 자지러지한다. 소리는 밀려 들어오는 조수처럼 점점 높아지었다. 북쪽 백사, 합역전 일대는 싸움이 더 치열했다. 비행기도 동통의 전부터 나타나서 상강을 따라 빙빙 돌았다. 다행히 홍군 장병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주황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마침내 개수진의 임시로 만들어놓은 상강 부교에 올랐다. 해는 높이 떴고 하늘에는 얇은 구름 몇 조각이 띄엄띄엄 걸려 있었다. 주황종대는 상강을 건너 서쪽 큰산 쪽으로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주황종대 전사들은 붉은 휘장에 달린 회색 군복 차림에 붉은 별을 단 작은 팔공 모자를 쌌다. 등에는 삿갓을 메고 팔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다. 병복을 입고 머리에 검은 천을 두른 농민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장정을 나서기로 바로 전에 홍군에 들어온 전사들이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이 비전투부대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행렬에는 육중한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 행군을 했는지 모두들 얼굴이 푸르댕댕하고 몹시 지쳐 보였다. 하지만 찬 아침 공기와 머리 위에서 쉴 새 없이 빙빙 도는 적기 때문에 잠기운은 싹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적기가 총을 쏘아대면 좀 쉬어있다가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면 서둘러 걸음을 다그치었다. 그쯤 상강 동쪽 해석에는 대오에서 대춧빛 말과 가라마를 탄 사람 둘이 빠져나왔다.

모솔길을 따라 대우 앞으로 가려는 듯 했다. 10명 남짓한 전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대추빛 말을 탄 사람은 여인 얼굴에 턱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38이나 9점 돼 보이었다. 부리부리한 눈에서 슬기롭고 강인하며 총명한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중국 노농홍군 총정치위원인 줄레였다. 가마를 탄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농민처럼 주름 가득한 얼굴이 구리로 조각해놓은 사람처럼 아주 튼튼해 보였다. 눈매며 꾹 담은 입가에 맺힌 주름에는 착한 본성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인 주덕이었다. 며칠 밤을 못 잤는지 두 사람의 눈에는 빛발이 가득 쌌다.

0: 주덕과 조울려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군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쪽으로 난 여러 갈래 길을 확보하라고 명령을 했다. 뒤이어 새벽 3시 반에는 홍군 조항국과 군사위원회 총청지부가 함께 1군단과 3군단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었다. 두 사람은 새벽 5시에 마지막 배치를 끝내고 뒤에서 부대를 따라왔다. 비록 조항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한창 강을 건너고 있었지만 북쪽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총소리와 포성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마루에서 내내 북쪽을 바라보며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이는 짙은 연기를 보고 싸움터의 형세를 가늠했다. 상강이 멀지 않았다. 홍군은 무거운 물건들을 적지 않게 길에 버렸다. 가면 갈수록 버리는 물건이 더 늘었다. 버려진 활자 윈세기와 석판 윈세기도 여러 대 보이었다. 조항서베토 구역에서 쓰던 물건이 틀림이 없었다. 홍색 중화와 조항서베토 공화국 화폐는 모두 이걸로 인쇄한 것이었다. 인쇄기에는 밧줄이 잠긴 채 밀대가 꽂혀져 있었다. 돌레의 핏자국이 얼룩진 걸 보면은 기계를 메고 가던 사람이 폭격을 맞아 죽거나 다치는 바람에 기계를 버린 것이 분명했다. 조울레와 조덕은 눈을 감고 묵묵히 고개를 돌리었다. 앞에 조웅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서 큰 불 몇 무더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한 홍군 간부 몇이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다. 조울레와 주덕은 말에서 내려 그리로 다가갔다. 불길은 가을 바람을 타고 혀를 날름거리며 타올랐다. 공산당 선언, 반류 링론, 국가와 혁명, 두 가지 전술, 조화익, 소화병과 같은 아주 귀하게 건세오던 책과 서류들이 잿더미로 되고 있었다. 조울레가 쓰린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2: 저희들은 중앙대학교 사람들입니다.
0: 한 간부가 대답했다. 조울레와 조덕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2: 조부수석 동지, 조천사능 동지, 저희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물건들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친 동지들도 많았습니다.
0: 서류는 이미 다 타버렸지만은 책까지 모두 태우려면은 아직도 한참 있어야 했다. 조울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어서 가세요. 더 머뭇거리다가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주덕과 함께 강가로 갔다. 아래로 보니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빛은 대뜸 변했다. 이 300m 너비의 터널분 강물 우로 드문드문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끊임없이 또 내려왔다. 죽은 노새와 못대로 뒤엉킨 서류,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화폐, 그리고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었을 둥근 사카타. 강물도 온통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장면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던 사람이라도 뼈저리게 가슴 아플 일이었다. 줄레는 고개를 숙이었다. 농사꾼 같은 주덕의 얼굴도 철판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한나절이나 말이 없었다.

어서 피하세요. 비행기가 떠옵니다. 졸레의 꼬마 호위병 홍구기가 새된 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남쪽 해수 나루토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위병들은 일행이 많으면 적들이 눈에 띌까봐 조금씩 떨어져서 말을 끌고 따랐다.

개수는 상강 서쪽 높은 강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0: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우리는 중국 공산당 일영도 아닌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입니다. 다 함께 조국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조국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이번 시간에는 단연간 그 장백현에서 교원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시를 창작해 온 김승광 시인을 소개하렴.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승광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김승광 시인은 1965년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 장백진에서 출생했습니다. 1985년 7월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7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장백현 룡강향 중심소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장백현 제2실험소학교에서 또 교원사업을 하시고 2005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장백현 조선족 중학교에서 사업했습니다. 2025년 8월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의 리사로 계셨고 중국 소수민족 작가학회 회원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백산 동화지구 창작위원회 주임 장백현 조선족 작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80년대 말부터 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연변문학, 장백산 잡지, 성화강 잡지, 길림신문, 연행신문, 흥영강신문 등 신문 간행물에 시, 수필 등 10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룡성급 겨운수필 응모 우수상, 미래급 겨운수필 응모 우수상, 제2회 중국 조선족 성인 실황송 동상 등 수차 수상했습니다.
0: 네, 그럼 김승광 시인은 이 문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학이란 세상과 대화하는 창구라고 봅니다.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뇌하고 부동한 국가, 민족, 종교, 신앙 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뇌하게 되며 그들이 정감과 가치관, 사고방식, 인정세태, 풍속습관 등을 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견식을 넓히고 보다 폭넓게 세상을 노예하며 자신의 인지능력과 정감세계를 풍부히 하여주며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탁마하면서 오늘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저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재한 고독과 적막을 물리치면서 저의 사색, 관찰, 사고, 인식 등을 친구에게 알리듯 작품에 나타내면서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저의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랑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민족에 대한 우한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학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저는 작품을 통해서 저의 정감과 추구, 고뇌 등을 작품에 반영하며 세상과 공유하게 됩니다. 물력이 팽창하고 금전만능 사상이 팽배하는 시대에 문학은 저에게 욕망을 배제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함으로써 허유와 리기심, 허영 등을 극복하고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사랑은 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하였으며 풍부한 정감 세계를 갖고 고상한 생활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나 정신적으로는 만족을 느끼게 하면서 정신이 부유를 갖게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의 건전한 인격과 고상한 취미를 가진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였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신비한 마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추구는 오늘도 저를 분발하게끔 편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소진되는 날까지 영원히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0: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승광 시인의 시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벽 그 신생한 이름을 마주하면입니다.
2: 새벽 그 신생한 이름을 마주하면 김승광 어둠을 헤가르고 핏빛 장막을 찢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몸부림치며 숙명처럼 다가오는 거룩한 생명. 지친 기다림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의 파멸 속에서 다른 한 생명이 잉태된다. 새 생명의 탄생은 늘 눈물 겹도록 비장했다.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었다. 비상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묘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1: 예. 이 시는 매일같이 맞이하는 새벽, 즉 새로운 하루하루를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열렬히 끌어안는 시적자의 생명의식을 처절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결국 생명의 한 부분이고 연장선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그저 흔한 시간의 흐름으로 간주하지만 시적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매일 아침 돋아오른 그 신성한 새벽처럼 거룩하고 몸부림치는 소중한 시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맞는 새벽 노을은 핏빛 장막을 찢으며 눈물 깊도록 비장하다. 시적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란다. 그만큼이 매일매일이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신성하고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뇌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즉 미래에 다가오는 매시각에 대한 시적자의 그 어떤 소망과 목표에 대한 실현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오솔길입니다.
2: 오솔길 김승광. 비탈린 세월의 못난 견증자. 한간 나날이 더 그립다. 밭 밑에서 신음하던 아픈 날도 그리워. 이제는 여린 잔디라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려울 수밖에. 온몸이 그대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1: 예, 살다 보면 산이나 들이난 오솔길이든 내 마음이 거칠게 난 오솔길이든 우리 앞에는 늘 이런 오솔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저 허송세월하면서 낸 오솔길이든 아프게 진땀을 흘리며 낸 오솔길이든 지금 시적자한테는 그런 오솔길이 평일롭지 않게 안겨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오솔길이 생겼으려면 오솔길마다 다 자기 고초와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오솔길은 평범하게 슬쩍슬쩍 걸어서 난 오솔길이고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가진 고생과 아픔과 분토와 악정 고투를 겪어서 낸 오솔길입니다. 헌데 그런 오솔길이 지금 여의치 않게 안겨오는 것은 이미 이 길 위에 걸을 만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 위로. 바꿔 말하면 이미 예순 고개를 넘고 있는 시인한테 있어서 이미 이런 오솔길을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적으로 걸을 만큼 걸어온 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더욱 새롭게 안겨온 오솔길이죠. 이제부터는 그저 무심히 지날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심중하게 걸어야 할 그런 길이 돼서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젠 길숲이 여린 잔디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려우면서 온몸으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그 길을 굳건히 무겁게 걸어나갈 시적자의 굳은 의지를 지금 갈파하고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오솔길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거운 사색을 심어주는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얼레빗입니다.
2: 얼레빗. 김승광. 밀집된 공간을 바람마냥 자유로이 드나든다. 물처럼 요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넉넉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면 험악한 산봉우리도 눈 아래 보이고, 너 나의 가슴 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이나니, 시로성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빛 하나 들고 바람 마냥 활개치며 자유로이 드나들 거야.
1: 예, 이제는 이순이 나이가 된 시청자는이 때론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막고 보지 않을 건 아니 보고 듣지 않을 건 스쳐 지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레빗을 인격화해서 그 흔연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레빗은 예, 머리카락으로 밀집된 공간을 바람처럼 자유로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또 물처럼 유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갈 줄 압니다. 시청자는 그런 얼레빗에서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젠 자신도 시루 속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빗 하나 들고 바람마냥 활개치며 자료에 드나들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너 나의 가슴 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는 그런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이 시는 이렇게 자신한테 충고하는 한편 독자들한테도 은근히 이런 지혜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삶의 천리가 다분하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3: 네, 여기서 이 얼레빗과 잔빛이 아주 참 그 대조적이죠.
1: 그렇죠.
3: 얼레빗은 스쳐 지날 것은 지나가라. 네. 이런 그 충고인데 사실 잔빛은 그냥 그 밀집한 곳을 그 아주 까글하게 넘다 보니까
1: 석회까지 다
3: 그러네. 머리 빗기가 아주 어렵고 그냥 딱 이건 꼭 그 남이 흠집을 뭐 깡그리 들춰내는 남은 그런데 그 여기서는 이 자세가 바로 그냥 이렇게 대범하게 스쳐 지나가라는
1: 한쪽 눈 감고 한쪽 귀를 막고
3: 그렇죠. 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입니다.
1: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김승광. 티켓 한 장 없이 계절관인 상관없이 지구촌 그 어디나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 자유, 그 멋스러움. 나는 한때 그렇게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던가 허름한 사과 쓰고 걸쭉한 육담과 뛰어난 시재주로 밥 한 끼 푸짐히 얻어먹고 몸을 털고 일어나는 방당신 김삿갓과도 같은 내 삶이 점점 슬프도록 가긍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루루 천년 무역이란 이유로 평생을 가벼운 두 글자의 이름에 매달려 제 몸살을 동지 않아 없이 떠돌며 사는 그 가긍한 삶이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멋과 풍류라는 멋쩍은 평가가 너무 무기력했다.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저녁, 너는 어느 골짜기에서 여인 몸 옹성거리고 쪽잠을 잘까?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스산한 저녁, 너는 어느 농부집 처마 밑에서 망향에 서로만 안고 꺼이꺼이 혼자서 목 놓아 울고 있을까? 이제 또 반만년 세월이 지난다 해도 바람은 그냥 바람일까? 그 가벼운 이름에 기어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끈질긴 갈구마저도 창백 무력한 것일까? 나는 안타까이 자신에게 묻는다. 바람은 그래 아직도 바람인가?
2: 예, 이 시는이 방랑신 김백년의 그 바람 같은 인생을 내려들면서 바람은 그래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라고 세상에 무거운 물음을 던집니다. 시인이란 천성적으로의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서 시인으로는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음풍연구를 하며 하좋은 산천과 자연을 노래하고 선량한 인간의 마음을 치하하고 불의를 꾸짖고 양심을 선호하며 붓으로 세상 만물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 읊조리는 아주 지적이고 영혼적인 그런 득도한 인간의 참삶이지요. 물론 이 돈세상의 요즘 풍토에서 시인의 사명감도 다소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차 질문을 던지는 건 결국 그 천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진정한 시인이기를 굳건히 그리며 그 어떤 리해타산이나 경제적 리득도 따지지 않으며 올곧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반화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것이죠. 이는 높이 사야 할 참 인간이 참된 가치관이고 시인이 응당 그 드넓은 한품에 꼭 껴안고 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시인이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반대로 너무 절실히 요구된 이런 것이 시인의 사명이고 시인의 활활 타오른 영혼의 불길인 것입니다. 무게 있고 심중한 주제를 다룬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과일주입니다.
1: 과일주 김승광. 한 마리 연어 마냥 세월의 물꽃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속에서 우러나는 세월의 향기. 곰삭이며 잠자던 세월이 보글보글 목이 따갑게 뛰쳐나오면 그 짜릿한 맛에 그대로 영영 잠들고 싶어. 초야에 묻혀 풀꽃 같은 이름으로 태어나도 이처럼 고결한 넋으로 환생할 수 있나니. 평범한 이름으로 태어난 나도 촛불에 걸리며 우려낸 내 시도 단 하루만이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
2: 예, 이 시는 이 과일주가 빚어지는 과정을 시화하여 하나의 과일주가 과일이란 몸 전체를 우려서 그 짜릿한 맛을 냄으로써 그 맛에 영영 잠들어서 좋을 그런 그 내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차츰 과일주로부터 또 나이시로 풀어나가는데 나이시가 잘 우려지고 맛이 들어 단 하루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꼭 너 같은의 너는 바로 과일주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나이시도 과일주처럼 잘 익고 잘 우려져서 과일주처럼 향기가 다분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염원을 절절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면도질입니다.
1: 면도질 김승광. 드르릉 드르릉 이른 아침 나와 세상과의 대화는 이렇게 요란한 기계의 동음 속에서 시작된다. 단 하루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박박 밀며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다. 1월 성신의 윤회 속에 달라진 것이란 별로 없어도 하늘을 향한 모두 뜀질 멈춘 적이 없어. 마른 강대같이 쓰러지는 남자의 좌절을 조세우며 아침마다 정중하게 지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라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2: 예, 이 시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수염 깎는 기계로 드릉드릉 면도질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맞는 그런 그 시적자의 참다운 태도와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적자는 이렇게 매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박박 밀며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합니다. 즉 어제는 이미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제의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답니다. 어제도 분투인 나날이었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날에는 어제보다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살리는 시인의 자세죠. 그리고 수염을 잡초에 비유한 것 역시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수염 깎는 일은 시적자한테 있어서 아침마다 정중하게 치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식입니다. 마지막에 시인 한술 더 떠서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래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즉 그의 인생 그래프는 점차 하늘 향해 뻗어오릅니다. 한 차원 한 단계 뛰어오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제의 수염을 박박 밀며 바라는 새날의 하늘 향한 새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값지고 비교적 높습니다. 이 점이 이 시에서 강조하려는 주제라면 주제겠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입니다.
1: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김승광. 늦은 3월인데 그리운 봄 소식은 다만 먼 제너모에서만 들리고

여기선 아직도 이따금 칼바람이 모질게 부르치고 계절을 모르는 폭설이 향방 없이 펑펑 내립니다. 두툰 적살 밑에서도 뾰족뾰족 머리를 쳐드는 파란 잔디와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았을 때 초점 잃은 내 눈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아직은 추운 계절인데도 봄을 향한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어 얼었던 마음은 스르르 녹아 어설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눈 속에서 돋아나는 새파란 잔디의 마음입니다. 얼음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복수초의 노란 웃음입니다. 다만 그대 눈이 반짝하고 빛날 수만 있다면 다만 그대 마음이 햇살 듬뿍 머금고 따뜻해질 수만 있다면

이 신은이 봄 3월에 이른 봄 3월에 벌써 지난 봄냄새를 맡고 마음이 들뜨는 시인이 그 진솔한 느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봄냄새를 먼저 맡을 줄 압니다. 칼바람이 아직도 불고 폭설이 향방없이 내린 3월이라도 시인의 마음은 벌써 봄을 담은 봄의 눈빛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두터운 적설 밑에서도 머리를 쳐들이기 시작하는 잔디를 보아낼 줄 알고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를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아낼 줄 압니다. 시인은 늘 이렇게 시간 앞에서 달리고 계절 앞에서 달립니다. 시는 이렇게 이른 봄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먼저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시인이 그 정감을 자연을 빌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하실 제목은 촛불 인생입니다.
1: 촛불 인생 김승광. 그대 마지막 눈물이 다 마르기 전 마지막 한 점의 빛을 뿌려주세요. 다물거리는 그대의 빛이 잠시라도 이 밤을 더 밝게 비춘다면 암흑은 어느새 뒷골방에서 멀리 도망가버립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어느새 새벽이 푸릉푸릉 밝아옵니다. 동틀 무렵 그대의 피는 다름질을 멈춥니다. 그대는 창을 열고 새날을 맞습니다. 하루 또 하루 거듭되는 시행착오. 재마르지 못한 눈물과 한 점의 까만 재. 이것이 그대에게 잘해진 전부였어도 그대는 바람마냥 지난 세월을 회심의 미소로 바라보며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2: 예, 이 시 역시 촛불이 한 생을 통해 자신의 그 거듭나려는 불같은 신병을 잘 토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내 자기 몸을 다 태우면서 또 태울 때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마지막 빛을 뿌려줍니다. 나중엔 까만 재로 남는 촛불이지만 지난 세월의 회심의 미소로의 흔연히 보내버리고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는다고 썼습니다. 촛불의 마지막 꺼져버리는 장면이죠. 또한 촛불이 인생을 통해 인간의 마지막을 잘 암시해주는 대목이죠. 인간도의 촛불처럼 짧디 짧은 인생길에 마지막 한 가닥 빛이라도 이 세상에 더 보태주고 사라지게 되니까 흥연한 태도와 참다한 인생관으로 자신을 반초하고 거듭나고 연소하라는 그런 암시인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시인 자신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뜻 있는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권장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폭포입니다.
1: 폭포 김승광.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 은빛 고룡이 되어 층감 절벽에서 쏘아쏘아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 작심하고 달려온 찰나의 죽음. 그 찬란한 비명 앞에 온몸이 오싹오싹 전율을 느낀다.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렸던 나. 나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저 폭포수마냥 세월 속에 뛰어들어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는 건가. 몸도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생을 해보고 싶다.
2: 예, 숱한 사람이 폭포를 썼는데 이 시는 폭포를 이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이라고 비유하고 그 세월의 숨결이 지금 은빛 거룡이 되어 층암절벽에서 쏘아쏘아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폭포수 같은 세월이 작심하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층암절벽 앞에 있는 걸 본연히 알면서도 그런 몸이 산산에 부서질 줄 본연히 알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비명이 그저 비명이 아니고 시인한테는 찬란한 비명으로 안겨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온몸이 오싹하도록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는

0: 보면 자신도 이 짙은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린 몸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즉 그 물에 뛰어들기 선수가 돼서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고 싶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즉 연출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시내에 매일같이 찌들고 시들렸던 일상사에서 활 벗어나고픈 심정이 폭발을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에서의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승을 해보고 싶다 고 쓰고 있는데 이는 그런 찌든 생활 궤적을 훌 벗어나 폭포처럼 떨어져서 산산조각난 다음 다시 환생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탄생을 해보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원래의 자아를 죽여 없애버리고 환생탄생해야 즉 거듭나야 발전이 있고 원동력이 있게 되고 다시금 생이보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는 이렇게 다시 거듭나려는 시인의 심경으로 폭포를 통해 시원히 발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마저도 가슴이 후련해나는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은 김승광 시인의 천리가 다분하고 진솔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당의 백여는 빛나는 여성은 민족 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광민 가수가 부른 아 당이여를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량성호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어선 붉은 길을 전해드립니다. 푸른 하늘 높이 휘날리는 그 붉은 깃발 아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 가수의 힘차고 웅장한 목소리가 어선 붉은 길의 숭고한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당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당의 빛나는 미래를 전해드립니다.

시대는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것은 바로 희망과 도전이 함께하는 새 시대입니다. 노래하자 새 시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새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꿈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성룡 가수가 부른 희망찬 새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당의 령도 아래 더욱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연변의 모습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찬 대해를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법률가 재석의 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라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적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천희 박사,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5일까지 치료를 5일까지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이 퍼센트를 높이겠습니다.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대활동은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걸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천희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가게 15각을 줍니다.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죠. 498원으로부터 15가게 15각을 주게 되어 있게 되면 20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홍남강 치료의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남강 치료의기에 대해서 제가 아래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게 1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의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3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 달이고 닷새를 더 복용하는 양인데 이 정도게 되면, 그리고 특히 홍남강 치료액은 홍강 치료액이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공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서가 왔거든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에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액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우대활동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와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다니, 병원에 가서 리더실에 가자 하게 되면 뭐 그 과호를 해야 되고 시간을 또 짜내야 되고 그것도 뭐 꾸려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지만 해도 집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쓰시니까 기본으로서 우리가 지금 장수로서는 큰 어선으로 되는 이런 1억이가 내 가정에 들어앉았구나 이런 거. 이거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줍니다. 거의 5천 원에 해당하는 걸. 우리 물론 많이 들여오니까 그 값은 아니겠지만 하나씩 사자면 그 값을 가지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주역에 그 노벨상까지 얻어받은 이런 제품 자체면서 적등, 황록, 청남자 7가지 가시광석 가운데서 먼저 번에는 홍광치료이기였는데 이번에는 남광근, 남색광까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치료과는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어디에 아프면 거기에다 딱 붙이게 되면 그 항균소 약물 넣어서 치료할 수 없는 거 이걸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골가모병 같은 것은 직접 어디 아픈 부분에 대게 되면 그 부분의 순환이 정상으로 되면서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해주게 되어 있고, 콩팥이 불편하면, 허리가 불편하면, 어깨가 불편하게 되면, 어디에 불편하면 어디에다 딱 줘야 돼 다른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이료기계인데 이료 이료기계를 합니다. 이료는 안전성이 기본으로 보증되는 이런 우선 거의 만 퍼센트로서 안전성이 보증되는 홍남강 치료기가 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이 가정용에서 이 제품을 쓰시고 약을 구박하시고 하게 되면 만년은 아주 편한 만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홍님이 지금 천희 박사 쓰는데, 야, 정말 또, 이 부위에는 천희 박사만 하냐, 여우준다.
0: 아, 예.
2: 예, 이전에 병원에서 그만 출연해서리 나와서, 예, 이 화장실도 못 추나 봐, 누구 잃고 안 치고 이래 됐는데, 지금은 이젠가 예, 바깥에 나가 활동하는 게, 이전 야릅달 잘 복용하니까, 나 예. 발도 이전 이 물이 데까지 올라오고 예 발뒤축도 꼬똑꼬똑 둔다.
0: 어 그러니까 자립하기 힘들던 게 자립이 기본 문제 없이 됐다 그 정도죠.
2: 예, 자립은 이전 문제 없고 바깥 활동까지 이전은 마음대로 할.
0: 어 그러니까 완전히 큰 해결을 가져온 거죠.
2: 야득다리 예. 그렇게 해결을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예. 나오자마자 예. 인충대적 시기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오자마자 예. 금방 시작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0: 시간입니다.
1: 예, 그래도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유천이 박사에도 그 뭐
0: 홍남강 치료이기 줍니다.
1: 줍니까? 그래서 예. 그거를 배달받기에 약은 있어도 오늘 좀 배달하다 그랬다.
0: 이제 그 중풍 후유증 한테는 너무 이 제품이 필요한데 평소에는 없었는데 이번이 기회입니다. 자, 열심히 쓰세요. 15가구 싸면 15가구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줍니다.
1: 예,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5017766번데.
0: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나도 지금 전이 박사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동맥경화 있고, 혈압도 높고, 혈지도 형 높고, 이랬댔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는 그냥 머리, 휑하고, 자꾸 아프고, 예. 물상 휑하고,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났댔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는 약간씩 막, 머리 그냥 휑하고, 띵하니까는, 조금만 그러면 평형 잡지 못해서 막, 쓰게 그러면 막 했댔습니다.
0: 아, 예.
3: 근데 요즘에는 이 약 먹어서는, 6달 넘어 먹으니까 내 쓰게 그런 나이 나간다. 다리 무슨 정신, 다리도 매여고 정신이 난다. 머리 맑아지니까.
0: 그렇죠. 예, 예, 예.
3: 그런 거리도 잘 된다, 요즘에는.
0: 예.
3: 그래, 다리 도 많이 또 저리고, 또 다리 어떨 때 그렇게 무거운지, 다리도 대단히 무겁을 때다. 그래, 이게 저녁에 자꾸 지 올라옵니다.
0: 예.
3: 그래서 지 올라오겠지만 놔뒀습니다. 이렇게 저리지 않습니다, 저는.
0: 예.
3: 다리도 자다 일어났고, 난 주먹을 떼서. 근데 그게 어서 하루 저녁에 어떤 때 두 번씩 일어났다는데, 요즘은 속강가다 한번 나지 아이 남자서 많이 놔뒀습니다 저는.
0: 그렇죠. 순환 장애가 풀리기 시작했던 예. 걸 말합니다. 전희 박사는 전명희 예. 의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 새로운 이술이 발견에도 인해서 나온 우수한 제품이니까 완전히 예. 시름 놓고 쓰시겠다면 이제 위에서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그게 아주 적중한 이야기들입니다.
3: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있으면서 영역이 어찌나 많이 떨어진지 집중이 안 된다 보시거나. 댄스 봤는지 누기 말해도 말해도 들었는지 거의 들어야 갔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기 말해도 알아뒀습니다. 저는
0: 기억세포가 많이 살아난다는 예. 걸 말합니다. 예.
3: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약살 때 뭐 배달받은 거 그러니까 내가 홍남광 치료 이게 치료 배달받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그거 예, 무릎이 나는 그냥 시대에서 그 무릎에서 대고 또 배도 차고 아까나 이거 배도 차고 잔대 붙이 대고 그다음에 잔도에도 또 자기 지우는 거 얼마나 좋겠어. 빛이 두 가지 나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0: 예.
3: 그 저녁에 누우면 잠이 잘 오고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또 배달받아서 우리 오빠가 전원에 있습니다. 굉장히 내술금이 닦이죠. 그래서 우리 오빠도 갖다 주려고 오늘 또 배달받겠습니다. 약도 배달받으네. 이 치료기계 무효로 주자 고마운가. 그래서
0: 그렇죠.
3: 배달받겠습니다.
0: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 예.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서 우수한 예. 기회입니다.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저는 세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네. 저희가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소변이 장애가 있었어요.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째 나서요. 통째 나야 소변이 저리까나 영 바쁠때다 맥이 떡 떨어질때다
0: 예, 예. 그렇죠 그게 예. 큰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신부전증으로부터 뇌덕증까지 가는 증상 가운데 일부에 속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그래서 지내 맥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담백이 나갑대요
0: 그 정도게 되면 예. 치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 약방에서 약을 그것도 며칠 먹다가 이 선생님이 감히 듣고서 세신이로서 썼는데 수문할 때기 전에 봤어요 하다가 알겠대다
0: 그럼요 바로
4: 예,
0: 그렇습니다
4: 소변, 예.
0: 수문하려면 꼭 알게 돼 있습니다 예.
4: 예,
0: 3주
4: 소변이 사수가 드물고 예, 저리던 증상에 좀 사수가 들어줬대다
0: 예.
4: 예. 예, 그래서 저는 몇 달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4: 예. 저리던 증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사수가 예, 열어볼던지 이게 어떤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거의 정상과 한 가지입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식사 후에 그래서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소화가 잘 돼서 무식이나 다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0: 시신으로가 네. 바로 여기에 그런 약

0: 제들이 충분하게 들어가고 콤파지 좋아져야 심자 좋아져야 소화공로 이렇게 연대성이 있는 이런 좋은 여기 활성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제 말씀한 게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1: 네. 그리고 예, 가슴 그거 항상 그거 황황하고 답답하고 숨차더니 이것도 예, 편안하고 마음도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0: 그럼요.
1: 예,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세신이라가 썸도 덥지만 감도 더우니까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 있어서 예, 아, 이것도 예, 내기 없을 때다. 이게 나올 때는 혈소판이.
0: 그게 큰 일입니다.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위험한 질병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1: 어떤 때는 이전에 손바닥만하게 나왔습니다.
0: 어, 그건 하면 큰 문제인데, 예, 예, 손바닥만하면, 예,
1: 예. 예. 그래, 점점 또 예, 어떤 때는 작아지고, 어떤 때는 적당만하게 나고, 그래서, 아, 그것도 영 고상했습니다.
0: 예. 예.
1: 예. 그랬던 게, 이거 수회부터는, 예, 척감이 그 나온 게, 나온 게 약간 있던 게 없어지고,
0: 그게 흡수되고. 어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예. 효과입니다. 예.
1: 예, 혈소판 감소증이 없어졌습니다.
0: 예.
1: 이 약은, 예, 가불도 좋지만, 예, 서른도 가지 약이, 예, 세계에 매우 합당합니다.
0: 그렇죠.
1: 예. 예, 효과가 영도니까 계속 먹으려 하면서, 예, 요번도 건강치료 길이, 예, 아, 써보니까 영 떴을 때다.
0: 그렇죠.
1: 저는 허리도 늘상 그 손이 아프길래 허리도 뚜이 아프고, 예. 또 서면 차수가, 예, 영, 그것도 자수를 이렇던 게, 이게랑 많이 드물었지. 이것도 영 떴을 때다. 자수자라고. 예. 그래서, 예, 예, 약도 부지런히 쓰고, 건강 기록기도, 예, 저는 부지런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홍강치료의 홍남강치료기 끝이 세게 되면 여사분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기회일 겁니다. 열심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서방스는 환자는 아주 한 1년 한 달을 썼습니다.
0: 예.
3: 예, 눈에서 네, 아, 처음에는 이렇게 0.3, 0.4 이렇던 게 무슨 약을 써도 어째 별로 효과, 이 약 쓰니까 좀 깨대, 다른 약만은 조금 효과 납니다, 이 약이.
0: 그렇죠, 바릅니다.
3: 예, 그런 게 이 약을 쓰니까, 나의 그 뿌연뿌연 게, 백기질라부터 시작하는 게, 한 두 달 후부터 백기질인 게, 그 다음에 어서는 예, 뿌연뿌연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 완 살 것 같습니다. 이 눈이, 보세요. 뿌여뿌여까지 자꾸 어제 급해남에 자꾸 진이질 올라옵니다. 어제는.
0: 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일신이 천양에서 눈이 구백양이라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요. 성격적으로도.
3: 그렇죠. 정말, 예, 정말 구백양에 정말 맞습니다고 얘기하고.
0: 그렇죠.
3: 아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그 뭔가 뭐 이렇게 배우지 않으니까 뭐 채소 들어가도 뭐 알겠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내 이거 쓰기 한데 가서 그, 그거 야도 떨었을까 검사할까 예? 0.6 아니야 0.5 이랬어. 0.3이죠.
0: 대단합니다. 0.3으로부터 0.5, 0.2.
3: 어, 나도 눈 어제 무슨 젊었을 때 눈처럼 그래서 환하게 됐을까. 어제는 눈 이제 무슨 근심 아예게 됐습니다. 그래 이번 우리 학동에 그 홍강 시기를 가지기 위해서 좀 싸서 싸겠습니다. 그야 그게 아이 홍남강 치료 그렇게 좋다는 게 좀 써봐야 되지 어찌겠습니까?
0: 이 홍남강 치료에게 너무 우수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생각을 내 꼭 써보겠다 하는 생각만 있으면 치료가 더 잘 됩니다. 이게 광 이제 제가 구체적인 설명드릴 때 잘 들으세요. 이 제품 자체는 네, 너무 우수한 제품입니다.
3: 선생님 그 치료기가 이렇게 정수기만한 그렇게 큰가?
0: 아니 작은 기계입니다. 손바닥 두 개라고 예예예 사용하기도 좀 쉽습니다. 예예.
3: 예. 전기를 사용합니까?
0: 전기를 딱 캐고 코드에 딱 캐고 코드 딱 누르면 됩니다. 예예.
3: 예. 아 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이 세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이분 자꾸 이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지 허리도 안 아프지. 특히 그 소변 차수가 잦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이 세신이로 선택했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0: 그렇죠.
4: 그래서 소변 것도 많이 났고 이 허리 아픔이 허리 아픔이 걸기도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4: 특히 소변 차수가 여러 두 개 나던 게 밤에 지금 어떤 차수가 많이 주니까 잠도 지금 제대로 자고 사람 정신도 납니다 지금 이 학생들.
0: 그렇죠.
4: 예. 때문에 활동 그 기계 듣기를 도움을 준다든지 좀 장가를 좀 매달 봤다고 됩니다.
0: 그렇게 해서 홍남강 치료기가 특수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제가 아래 구청

0: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집에다 한 대 딱 갖춰 놓는다면 자식들이 뭐 열 자식이 힘을 빌기보다 이 기계의 힘을 빌는 게 귀합니다. 예, 예.
1: 알겠습니다. 예.
0: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이모가 중풍이 와서 이 전이 박사를 얻은 1년 두 달 썼습니다. 1년 두 달 쓰니까 지금 기본상에 부위 온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의 입이 삐뚤어졌던 게 어제는 완전히 잃었고 하품 자꾸 하던 것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후에 어제 눈이 한참 눈이 삐뚤어져서 고사했는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밥을 흘리면서 먹을 때는 그나 흘리던 게 어제는 그것도 완전히 이롭습니다. 이 홍당강 치료 기계를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이 저기 환자가 영 노력합니다. 그 기계를 쓰는데 자기 솔로 아주 노력합니다. 영 잘한다. 그러니까 예. 약이 좋다. 그 기계 좋고 이 효과를 정말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이가 전이 발사가 후유증이 없습니다.
0: 없습니다. 야, 절대 후유증이 없습니다.
3: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기 약을 쓰고 너무 좋으니까 어제는 바깥 출입이라 다 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오늘이 어쨌든 이 약을 계속 쓰길래 많이 써야겠답니다. 그래서 전화드립니다.
0: 예.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귀해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요 며칠 사이 한 3-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짓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자기에게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위주로 해서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그리고 장숙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CAMP 발견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CAMP라는 것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연장해주는 특수한 이런 그 제품 자체 이런 기술 상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있으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종실이 나고 맥이 나고 한 봉두리만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이 세포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여기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잘 통하지 않소.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걸음걸이가 밥 먹기가 모두 잠자기 힘들어지는 이런 게 모두 어디에 반영되는가 하면 신경세포에 반영되어서 이걸 조절해주는 공능이 바로 천희박사 CAMP 공능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량 공룡을 정상 공룡으로 되돌려 놓는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니까 여러분들은 청춘 미마의 발견이라니까 청춘 열쇠입니다. 청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건강, 장수 여기로 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신뢰를 뭐까지 심각한 신뢰를 들었는데 73세 신경

0: 정형외과 박사가 미국의 박사가 10년 동안 누이 앉았던 걸 일궈세운 제품이 바로 천의 박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심장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안 된다고 70대 후반에 보는데 완전히 40몇 차밖에 심박이 돌아가지 않던 게 지금은 60차 중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세가 검사하니까 치부치료 열 필요 없다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의 박사고 소화가 잘 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모든 공능을 되돌려놓는 천의 박사 천명희 의학 박사가 연구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은 믿고 복용할 만한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론은 이 제품 자체는 역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아주 상당한 효과성을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음에 걸림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세신이론은 콩팥을 개조해주는 제일이라는 이런 뜻으로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녹혈종 그리고 전녹근 다른 데는 이런 성분이 없습니다. 중약재가. 그런데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32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가서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완전히 효과성에 대해서 기억이 잘 되고 불면증이 해결받고 혈소판 감소증이 해결, 그러니까 조혈 공능이 돌아선단 말이겠습니다. 콩팥 공능이 돌아서게 되어 있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 추위를 쉽게 다는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홍남광 치료이기, 홍남광 치료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벌리 얼샹싱이라고 파와 립자의 두 가지 선로를 이거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파는 곧 립자다. 바로 이 파는 광자 립자가 인체내 흡수가 됩니다. 이전에는 홍광만 들어간데 이번에 난광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높은 효율이 광화학 반응을 하여서 우리 체내에서 효소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 효소는 먹어서 생성되는 이 효소하고 다릅니다. 이 효소는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 세포의 대사를 유지해주면서 불량 반응을 정상으로 인도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수는 산강 서쪽 높은 강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간다. 두교 들머리는 사람들의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와 말이 힝힝 울부짖는 소리, 어지러운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몹시 우수소했다. 강기슭 높은 곳에는 양끝이 건듯 달린 바람벽에 삼관당이라는 현판을 매단 의리

0: 의리한집 한 채가 보이야 한다. 몸집이 커다란 군인 하나가 뒷짐을 진 채 그 사당 앞을 서성거리야 한다. 부교를 건너는 부대를 살피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주련은 그가 팽독해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참모들과 함께 도우강을 지휘하고 있었다. 팽독해도 주울레와 주덕을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원망하듯 말했다.
1: 당신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올 수 있어야지요.
0: 주덕이 대답하며 주울레와 함께 기슭에 올라섰다.
1: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싸우라니 말이 됩니까?
0: 팽독해는 좀 화가 난 듯 말을 이었다.
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 큰 대가를 냈습니다.
0: 주울레는 깊이 동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팽독해를 바라보며 물었다.
1: 그런데 박고동지는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리덕도 아까 갔어요.
0: 팽독해가 시답지 않게 말했다.
1: 모주석은요? 못 봤습니다.
0: 팽독해가 고개를 저었다.
1: 뒤에 있는 것 같은데?
2: 왕가상 동지하고 락보 동지는?
1: 둘 다 못 봤습니다.
0: 주울레의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다. 주덕도 어딘가 조급해서 물었다.
1: 팽동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하근이 두세 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개자식.
0: 팽독해가 사납게 욕을 해댔다.
1: 금방 림표 서병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힘드나 봅니다. 한 개 团이 적에게 포위를 했답니다. 그중 두 개 영이 포위를 뚫고 나갔다가 다시 적들한테 돌려쌓였다 하는군요.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团의 간부들이 다치고 전사했답니다. 지금은 전화선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2: 남쪽은?
1: 관행에서도 치료랍니다. 사상자도 많을 겁니다.
0: 팽덕해는 서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2: 흥안쪽은 좀 나을 텐데.
1: 백성이는 아주 약해 빠진 놈입니다.
0: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3: 놈은 광서를 지키려는 생각뿐이죠. 홍물이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장계석에 조항군이 오는 것도 그린다니까요.
0: 공급나팔이 울리더니 사람들이 놀라 외치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4: 적기가 온다! 적기가 온다!
0: 어느새 비행기 몇 대가 맞게 날았다. 쾅쾅! 곧 귀청을 찢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교 양쪽으로 높다란 물기둥이 치솟았다. 다리 우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서로 먼저 다리를 건너려고 밀쳐대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물이 빠지고 말았다. 곧이어 적기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던 둥근 삿갓이 순식간에 물으로 둥둥 떠올랐다.
4: 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0: 팽독해는 주덕과 주울레를 북쪽에는 버드나무 숲으로 밀면서 아래쪽을 보고 소리를 쳤다.
4: 밀지 말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사람을 잡지는 못합니다.
0: 주울레와 주덕도 강기슭에 서서 손을 내줘며 소리를 쳤다.
5: 동지들 어서 걸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0: 땅에 엎드려 서둘러 숨을 곳을 찾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었다. 두두두두 기관총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은 하나 둘 주춤주춤 일어났다. 총에 맞은 사람들도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 서로 어깨를 긋고 절름절름 걸어갔다. 전사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하였다. 포연이 사라지자 무루에는 또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둥그런 삿갓, 오각비리 달린 모자, 서류와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쓰던 종이톤들이 둥둥 떠올랐다. 팽독현은 낮게 날아다니는 적기를 보며

욕을 퍼부었다. 개 같은 놈들. 그러더니 참모장을 보며 소리를 쳤다. 공격하라는 신호는 왜 보내지 않은 겁니까? 어서 보내세요. 나팔 소리가 세 번 길게 울리자 강변에 숨어있던 경기관 총 사수들이 비행기를 겨누고는 사격을 퍼부었다. 적기는 다급하게 높이 날아올랐다. 도강하는 홍군은 더욱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종소리도 더 자지러지었다. 진지가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았다. 팽덕회는 불안한 얼굴로 주울레와 주덕을 부었다. 저 종사령, 어서 부주석과 떠나십시오. 그러자 주덕이 말했다. 원래 당신이 먼저 가세요. 나는 일군단에 가봐야겠습니다. 주울레가 말을 받았다. 그만두세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주덕이 포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주울레가 더 말을 하자 주덕은 손을 저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원래 당신이 먼저 요차평에 가세요. 무전기를 설치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주울레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팽덕회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팽동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5시까지는 이곳을 지켜내야 주황홍군이 모두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모두속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몸을 베야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군사위원회 보고하세요. 팽덕회가 노련한 군인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았다. 주울레는 주덕 팽덕회와 헤어져 일행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서쪽에 있는 큰 산들은 모두 자욱한 구름에 쌓여 있었다. 홍군이 광서로 들어가려면 청평계, 삼천계 아니면 다조계 가운데 하나를 넘어야 했다. 이 세 고개는 모두 높고 험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삼천계 쪽으로 전진하였다. 조례는 앞선 대우를 따라 걸었다. 높은 곳에서는 북쪽 현에서 포탄이 터져 뭉게뭉게 피오르는 연기가 훤히 보이었다. 적들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멀어야 20리 거리를 사이두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불과 2, 3리쯤 떨어져 있는 작은 산등성에서 홍군 3군당과 광서 군대가 맞서고 있었다. 이렇듯 좁다란 동로에서 전군만마가 서쪽으로 지쳐 나갔다. 가장 힘든 사람은 부상병들이었다. 재팽이를 짚고서도 뛰다시피 걸어야만 하였다. 점심 무렵 주울레는 삼천계 꼭대기에 올랐다. 서쪽으로는 눈앞으로부터 아득한 곳까지 푸른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산들은 하나같이 우중충했다. 산이라면 지난 몇 해 강서에서 적지 않게 누비었지만 이렇게 높은 산은 본 적이 없었다. 동쪽으로 5, 60리쯤 떨어진 삼토에서는 여전히 쿵쿵 포성이 울리고 포연이 자욱하였다. 발밑에 산강이 띠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개수나루터에 있던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대부분 건너왔고 뒤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흩어진 채 뒤쳐져 있었다. 홍황치와 태평나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례는 마음이 좀 놓이었다. 하지만은 뒤따라오던 5군단과 8군단이 건너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마음이 또 무거워졌다. 강물 우로는 아직도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0: 주부주석 동지, 여기서 좀 쉬어갈까요? 호위병 홍국이가 물었다. 졸리는 대꾸도 없이 한쪽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검은 신 한쪽을 벗어 흙을 털려고 보니 신발바닥에 다 달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다른 쪽 신도 마찬가지였다. 발밑이 왜 딱딱한가 했더니 졸레가 웃으며 중얼거리였다. 아유, 조부수석 동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홍고기가 나무랐다.
1: 며칠 동안 신을 못 벗고 잤으니 알 수가 없지.
0: 참 제 잘못입니다. 홍국이 얼른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주머니에서 집신을 꺼내 주울리게 건넸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신을 멀리 산 아래로 던지며 말했다.
2: 국민당 놈들아, 얘따 기념품이다.
0: 홍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울레와 호위병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처럼 경쾌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었다. 골짜기 아래는 크고 우중충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숲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암만 들어봐도 무슨 일로 다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졸레는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갔다. 작달막한 키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당주왕 총석의 박고가 얼굴이 벌게 진 채 몹시 흥분해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한 부상병이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들것에 누워 있었다. 주왕 직속기관 사람들과 행군을 하던 전사들이 더러 둘레에 모여 기웃대고 있었다. 그 부상병은 달아오른 얼굴로 끊임없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었다.
2: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갈 게 아닙니까?
1: 그런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박고도 화가 나서 소리를 쳤다. 얼굴에 땀이 나서 안경이 자꾸 아래로 흘러내리는 통에 부지런히 주워 올려야 했다.
2: 아니, 왜 무례한 질문입니까?
0: 보상병이 팔을 휘둘며 말했다.
2: 당신은 총석이고 저는 당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든 목숨을 바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탄이 깡그리 날아갔습니다. 우리의 정치비원과 몇몇 영장들이 다 희생이 됐습니다. 1800명이나 되던 우리 탄은 지금 500명도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0: 부상병은 감정이 북받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눈물 범벅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작달막한 키에 근시 안경을 건 주왕국 서기는 더 참지 못하고 성큼 담갑으로 다가섬에 꾸짖었다.
1: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정이 민주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의견을 내놓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2: 의견이 있어도 감히 말할 수나 있었습니까?
0: 보상병이 되물었다. 그는 격분하여 말했다.
2: 좋습니다. 오늘 의견을 말하라니 하지요. 저는 1928년에 참군하여 다섯 차례 반포위 토벌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앞에 네 번은 잘 싸웠는데 왜 당신들이 오니까 이 꼴이 되었습니까? 에? 근거지마저 다 잃지 않았습니까?
0: 보상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고는 싸움에 나선 수탉처럼 목을 쭉 빼돌고 눈을 불아르며 호통을 쳤다.
1: 이건 당주왕을 의심하는 겁니다. 당의 노선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동지가 다 직기망정이지. 이건 호된 비판을 받을 일이에요. 당장 동지한테 책임을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0: 여기까지 들은 주울레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동지들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뭐 구경거리라도 났습니까?
0: 사람들은 주부주석의 낯빛을 살피더니 흩어져 돌아갔다. 주울레는 부상병의 곁으로 가서 조용하면서도

성숙하게 말했다. 우리 당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처럼 흥분해서 총서기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고는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동지는 어디 소속입니까? 무슨 일을 맡고 있죠? 일군단에서 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지? 한동정입니다. 한동정. 조울래는 문득 뭐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럼 4차 반포위 토벌 때 적군사장 진시기를 사로잡은 부대가 동지의 탄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지는 전에 아원탄광에서 광부로 일했지요. 한동정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그러면 참군한 지 정말 오래됐군요. 그런 사람이 이러면은 더욱 안 되지. 조울래가 말을 이었다.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이 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그분이 걸었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소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고려노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같은 책상을 나누던 그 친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하던 그 얼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말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동생을 보듬어 주던 그 손길, 야단치시면서도 걱정 가득했던 그 눈빛.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그리운 얼굴,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아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여 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누르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예. 네, 어떤 소식이죠?
1: 예, 길태종이 문진부의 친구과 주임의사의 최영희 선생은 처음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 차례의

0: 치료를 해드립니다.
1: 네.
0: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여러 가지인데, 친구료법이라든가 리료, 복침, 뜸, 추나, 안마, 갈침의 자혈료법, 하늘로 과사라는데 과사료법, 박완제에 부항을 붙이는 방법, 이런 말이죠. 중요하게 여러 가지 기술을 익숙히 장악한 분입니다. 1987년도에 당천중의학원 친구 전업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끝에 연기시 중의원의 친구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후에는 주임직을 맡았는데,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중의학회의 특별 요청을 받고 해외 의료 사업을 20여 년이나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거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의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어로 맨탄이라는데 우리 민족에서는 맨풍을 맞았다 하는 맨풍에 그리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특별히 잘 치료합니다.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여추간판 돌출증에 그리고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족근통에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친구라든가 리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내과 질환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죠. 도입해서 위통이라든가 복통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완고성 실면증에 갱년기 종합증 뇌실금증을 말이죠. 친구료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잘 치료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대활동이 있고 처음으로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한 차례의 진료는 면비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내가 말이죠. 친구료법으로 이것을 치료하겠다 할 경우에는 최영희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이달 3일하고 4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장춘의 명의로 불리우는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다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죠. 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하고요. 또 각과의 내과의 외과의 부과의 이런 여러 가지 과실의 질병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일찍이는 장춘시 우수의사상을 말이죠. 수여받았고 그 뒤로는 장춘시나 관성구에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다 수여받았습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왔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에 그리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눈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와서 환자들이 말이죠.

0: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할 때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율을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진찰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서장 선수님 의사가 일반적인 중의 선생들하고 좀 틀린 방법을 사용합니다.
1: 네,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0: 일반적으로 중의 선생들은 한 손으로 진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손이라든가 왼손이라든가 이 서장승 주임의사는 두 손으로 이사의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진맥을 합니다.
1: 네.
0: 이런 방법으로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능히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말이죠. 제때제때 파악해냅니다.
1: 네.
0: 이것도 기술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분위기가 늘상 볼 수 있는 상견 질병에 특히 내과 질병, 다발성 질병에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특히 보게 되면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에 실면증, 소갈, 당뇨병이라고도 합니다. 흉비, 심통, 천식에 기침에 이러한 말조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요. 또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노에 갱년기 종합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관심병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이라든가 소뇨관 결석이라든가 방광 결석 이러한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또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 좌창의 여드름이라고도 합니다. 소보짐의 대상포진 이러한 말이죠.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기 계통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또한 말이죠. 남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립선염 전립선염으로 일으키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말이죠. 쨍쨍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사실에 연변의 의사들도 보여봤다. 아예 중의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다. 그런데 효과가 그닥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 이런 말이죠. 국가 그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쟤입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이제, 우리 집사람이.
0: 예.
2: 지금 좀, 한닭 바로 잘 쓰지 못하는데.
0: 예.
2: 당뇨도 있고, 그래서 무슨 당뇨 관계를 그런지. 그래서, 오늘 수원자를 좀 어떻게, 수원자 치료를 받아볼까 하네, 그래 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원장님이 보였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네, 가슴이 아프고 발이 저리고 해서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보려고 전화 드린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0: 네. 안녕하세요.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0: 내가 지금 거기 좀 용안 이사 왔다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1: 어떤 상황입니까?
0: 여기 우리 민주에서 어떤 나발이 어떻다가 좀 어떤 병원 가서 치료한 게좀 낫지 않아서 그 선생님이 약을 좀저 장춘에서 온 이사가 있대서
1: 예, 내일 옵니다. 예, 내일부터 문진합니다. 예. 서주임이라 합니다. 서가.
0: 그런데 그 양반이가 어떻다는가? 이게 소변이 저리고 그뭐 자주 소변이 나가고
1: 예.
0: 그리고 좀뭐피저 거품 같은 게 나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쓴게 말을 안 들어서
1: 예.
0: 걔네 그 이사 약을 두번쓴게영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도 좀 좋지 않아요.
1: 예.
0: 소변이. 그래서 그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언제인데?
1: 그러면, 내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내일에 오십시오.
0: 그럼 수고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예.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우리 남편이 상황 놓고 보면 어떤가 하면은 소변이 아주 잦습니다. 소변이 잦고 말았다 하면 참지 못하고 아래 배가 살살 아프고 소변에 거품이 좀 나가고 다리가 붓고 아프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보려고 합니다. 수원자 예약해 주세요.
1: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날 때, 이 신장에 관계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4억 정도인데,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뇨창구에, 이 말이죠. 화암을 하게 되면, 소변에서 단백이 나간다든가, 潜쇄라 합니다. 환자들이 리얼하기 쉽자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장의 공능에 지간이라든가 뇨수단이라든가 이런 화암을 해보게 되면 아주 높아지거나 또 너무 정상 수치보다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에 그리고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신장의 실질이라든가 형태라든가에 개변을 가져오는 이런 질병들을 갖다서 신장 질병이라 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지금 내 종아리가 어떻게 돼서 밤에 소변이 자꾸 대낮엔 그런 자신감은 못 느끼는데 밤에 소변이 자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장선 선생님 그분을 좀 볼까 해서 지금 전화 드리고
1: 그러면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4: 네.
1: 서주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 응답합니다.
5: 그게 대중의 박윤덕진 이사한테서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1: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나은 환자인데, 공수대 부수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머리 어지럽고, 최후 또 머리 숙고 아픕니다. 그리고 또 기운이 바깥바에 쑥 하다던 것도 자꾸 있어지고, 그래서, 머리 흥하게, 상종 치아에 나고 이랬는데 그 아침 방송 통해서 여기 박윤덕 중 인사가 이렇게 내내명이 중이라고 그렇게 듣고가지고 또 우리 협회에서 그 나처럼 있는 사고도 아침 환자들이 꼭 박윤덕 중 인사 내가서 치료받고 나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번 받았는데 나 눈으로 중이 다섯 개가에
1: 노중입니다.
5: 네, 조선소 인사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습니까?

0: 이 어느 기나서 맛살아 그러니까 예.
1: 그렇죠.
0: 조금 한 절반은 그맛 났을 것 같고 얼마나 맛있다고 그리고 침맛 하는 게 어찌 이렇게 몇발 짚고 딱딱 이렇게 내 진단에 그 진상 딱딱 짚어내고 이런 게 영심이 듭니다 가지고
1: 예 그렇죠.
0: 실은 두 번째 썼습니다 야구
1: 예.
0: 이 효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1: 뭐
0: 예. 뭐
1: 예.
0: 거기에서 나는 인생 내가서 계속 치료받고 좀 어떻게 맛이 났을 때까지 치료받다고 진심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그래 발견도 중에서 어머니도 약진을 하자고 이야기해 주셔. 예.
1: 예 어전에 일찍 오세요. 예. 이분은 어전만 문진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2: 담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문의, 예, 문의하려고 합니다.
1: 예.
3: 나는 온몸이 어째 다 붓깁니다. 그 왜 허리, 다리 뭐 없이 영 아파납니다.
1: 예.
3: 그 강철수 약의 초약도 먹고 침도 맞고 많은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더 먹으려고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괜찮아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예.
4: 예. 저는 지금 다리가 붓기고
1: 예.
4: 소변이 자꾸 예, 웃거나 기침해도 소변이 웃고 좀 막 해고 이렇게 돼요.
1: 아, 지금 현상이 있구나.
4: 예, 네. 그리고 소변이 자다서 밤에도 화장실 몇 번 갈까 밤에 잔 것 같지 않아요.
1: 예, 예, 그렇죠.
4: 예, 그래 그던 중에 이 저기 서주임 이사 저기 그런 광고를 들었어요.
1: 예, 예.
4: 광고를 듣고 지금 예, 이렇게 찾아가려고 그래요.
1: 그럼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예.
4: 예, 그 효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 먹고서
1: 예.
4: 효과 좋을 때 좀 더 약 쓰자 그래요.
1: 맞습니다. 예,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는 그 길태승이 문지우의 박창호 선생님 두 번 듣고 이 약 특약 갖다 쓴 게 원래 앞선 게 많이 좋아졌다 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예, 예.
5: 먹으면이
1: 예.
5: 더부룩하고
1: 그렇죠.
5: 때론 미스럽다 말입니다.
1: 아이고 심하고.
5: 그리고 또 이 산 음식을 먹으면 살다고 평소에는 계속 변비란 말입니다.
1: 예.
5: 그래가지고 이 이런 서약 또 많이 쓰고 자기들로 또 약국에 가 약 사다 먹고 이랬는데 약을 먹으면 괜찮고 또 입이 또 대부치라나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5: 주인이 소개로 예, 이 김태문진부의 이런 박창호 선생님 배우기에 선약을 두 번 써 먹었는데 지금의 효과가 현저해가지고 참 오늘 더가 그 약 좀 더 쓰려고
1: 예.
5: 약 부탁드립니다.
1: 시름 넣고 오십시오.
5: 예, 예.
1: 연결됐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저기 박윤족 주인 선생님이 저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저는 이 머리 숙군기인데 저리고 앞니마가 영 아프고 잠은 못 자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래서 예, 박윤덕 주임한테서 중약을 쓰고 진도 맞고 한 게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6: 이게 효과가 좋고 잠도 잘 자고 혈압도 지금 많이 온정돼 있고 하니까 친구하고 말했더니 친구가 오늘 가겠다 해서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6: 네, 예, 박윤덕 주임입니다.
1: 예, 예, 어전에.
6: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0: 자체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자주 긴장해도 심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네. 등사하고도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신장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 네.
2: 하나는 원발성 신장 질병,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 신서구 신염이라든가 신우 신염이라든가 신병 종합증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성 신장 질병이 있는데 개발에 지발하는데
1: 네. 네.
2: 다른 말이죠. 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뒤끝에 말이죠. 신장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질병 내려들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거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일단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이죠. 개발성 신장 질병이라 합니다.
1: 네.
2: 그럼 신장에 모병이 생기게 되면 아직까지 내가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이쯤에 병원에 가서 특히는 말이죠. 이런 선장내과라는데 이런 말이죠. 과실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은 다음에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아야 됩니다.
1: 네.
2: 하나는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종 현상이 있습니다. 부언한단 말이 되죠.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밥 마셨고 맥이 없고 자꾸 이래서 지금 방창호 선생님들 지금 한번 이야기 주시라고 예약
2: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1: 예. 네. 한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하십니다.
2: 네, 응답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우리 집에서 저기 박모이던가.
2: 두 선생 있습니다. 박창호 선생 있고
4: 박창호 선생님이 두 번 약을 제다 먹었는데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 내일 한 번 더 가려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예. 그리고 제가 장춘에서 오신다는 서 선생님을 한번 볼 의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연결해 주겠습니까?
2: 예, 연결됐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시간단에.
4: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이 수동 현상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죠. 눈꺼풀에 어떤 분들은 얼굴에 어떤 분들은 다리에 말이죠.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환자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 눈꺼풀이 말이죠. 부어나고 낮에 좀 활동하게 되면 좀 낫다가 이튿날에 또 반복이 온단 말입니다.
1: 네, 신장이 안 좋아도 붓는다고 하던데요.
2: 예, 우리 중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처에 있는 폐장이라든가 중초에 있는 비장이라든가 하초에 있는 신장 이 세 가지 장기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장기가 허약해지게 되면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2: 오늘은 우리 중점적으로 신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신장을 갖다서 중의학에서는 상당한 중시를 말죠. 불러일으키는 이런 장기입니다.
1: 네.
2: 선천지보이라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선주수이라고 물기를 관할하는 이런 장기입니다.
1: 네.
2: 그리고 생식을 주관해주고 뼈도 주관해주고 이러한 말이죠. 훌륭한 장기인데 이 장기가 허약해지게 되면 수종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2: 엄중할 때는 또 전신에 다 부어나는 최선수의종이라 합니다.
1: 네.
2: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흉부에 가슴에 복부에 여기까지 다 물이 차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소변에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0: 어떤 분들은 정상적으로 소변 나가다가 어느 날인가 말이죠. 소변이 쭉 쫄아든단 말입니다. 차수도 쫄아들고 량도 쫄아들고 이런 분들이 많이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와 반대로 소변이 잦습니다. 특히 말이죠. 밤에 특별히 잦아서 수면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그리고 색상이 말이죠. 짙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차서에 이런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변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리 고기를 말 자시는 분들이 고기를 먼저 씻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씻은 그런 모양새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피가 섞인.
0: 좀 그런 색깔이 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 림상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어째 선생님 내 이 근년에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에 거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 정황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화암을 하면 화면은 변화가 없는데 소변에 그냥 거품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또 소변에 말이죠 거품 많은데 화암을 하게 되면 대량적인 말이죠 단백뇨가 나가는 이런 말이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에 선천지본인 신장이 허약할 때 이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5000번, 2765-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스풍형 종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각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중공중앙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주앙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축대회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모두는 단정한 복장에 당원 휘장을 달고 7일 훈장 수여와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실황을 참답게 시청하면서 공훈 모범과 선진 전형들의 초심

굳게 지키고 사심없이 헌신한 감동적인 풍채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습금형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하자 모두는 정신을 집중해 경청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0: 모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중흥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발전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며 신심을 견정히 하고 계속 분투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음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연변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이 집중 시청에 참가했습니다.
1: 1일 우리 조 각계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종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회의 정신 내포를 터득했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일터에 입각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면서 당의 분투 로종을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이를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련다고 밝혔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기관당위 책임자 왕광흠입니다. 기관 당위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선진에 비추어 직책을 리행하며 오염 예방 퇴치, 환경 치리 재반 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책임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종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주 삼농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청년사업위원회 주임 장흥입니다. 당중앙은 시종 삼농 발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해결로부터 전면적인 빈곤 해탈에 이르기까지 또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이 인민을 위하는 초심의 생동한 증견입니다. 청년 간부로서 저는 사명을 명기하고 실속 있게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년 내에 빛나는 로종과 위대한 성과를 함께 돌이켰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 흥변부민합작처 서장 양효단입니다. 흥변부민촉진국의 간부로서 저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를 따라 배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렵니다. 변경촌 건설을 다잡고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흥변부민 사업에 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기관 전체 당원 간부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사업 동력으로 전화시켜 전주 여러 민족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 기관 당총지 간사 곽흠입니다. 청년 당원이자 공천단 간부로서 저는 당의 100년 분투 력정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과 결심을 견지하렵니다. 공청단의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입각해 성심성의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정확한 실적관으로 사업 창업을 이끌며 더욱 포만된 정신 상태와 더욱 실속 있는 담당으로 연변 공청단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왕청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가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

0: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던 장령가도 기관 간부들과 관할구역 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리흥록입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여러 민족 대단결, 전국 인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사회구역 공공봉사시설이 점점 완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질이 점점 높아지며 민속 문화가 점점 흥성해지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당의 령도 하에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의 날들이 갈수록 흥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전주 간부대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붉은 선율 속에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기고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음악회는 관해나 홍기송의 웅장한 선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성 독창 영산홍은 가야금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져 혁명 전쟁 연대 군민이 한맘 한뜻으로 뭉친 장엄한 광경을 되새기게 했고 남성 독창 중화는 웅장하고 깊이 있는 음색과 진실하고 강렬한 표현으로 신시대의 중화의 아들 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손잡고 분진하는 앙양된 자태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여성 중창 당마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부르치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광범한 당원들이 시종 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했고 관해낙 풍수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로 당의 령도하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누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융성 발전하는 행복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여성 독창 당예에 드리는 산노래는 소박한 노래소리로 당예 말을 듣고 당예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초심을 진지하게 표달했고 남성 독창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앙양되고 호방한 선율을 통해 당예의 빛나는 햇살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산을 일구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뜨거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여성 독창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진실한 감정과 섬세한 노래소리로 당의 핵심 인민의 령수 군대 통수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진심 어린 추앙을 절절히 노래해 공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바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회는 대합창 나와 나의 조국의 격앙된 선율 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웠으며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취하고 독창적인 음악 편곡과 훌륭한 표현을 곁들여 중국 공산당의 105년 비바람 속 분투의 역정을 생동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음악회는 당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무한한 열애와 감언의 정을 표달했으며 전주 상하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분발 자귀하고 개척 진취해 연변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힘써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대표, 주 직속기관 당원 간부 대표,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0: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공동 주최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6월 30일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분야, 각 전선의 간부와 종고본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해 몰입식 수업 속에서 100년 당사를 체득하고 분진의 힘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정경 연출, 가무 공연, 모범 인물 인터뷰, 집단 당독, 대합창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연변에서의 중국 노동자, 대사상 정치 수업 혁신 실천으로

0: 이번 활동은 연변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강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주 각 시기마다 용서 숨쳐 나온 전국 노령모범과 선진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홍색 유전자를 깊이 전승하며 분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 우리 주 각 단위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7월 1일 당 창건 105주년 경축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 및 정확한 실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주제의 당 수업 활동을 가졌습니다. 회에서는 당 연안이 50년이 넘은 로 당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을 인솔로 주류 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다그치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주제 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 수업은 전체 당원 간부들이 사상 토대를 다지고 우수한 능력을 연마하며 착실한 작품과 뛰어난 실적으로 방송국 재반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 기자 산지화입니다.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일선 당원 기자로서 저는 시종 당성을 첫 자리에 놓고 뉴스 취재의 기층 일선에 불이 내리며 마음을 다해 연변 발전과 민생 실사에 생동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매 한편의 뉴스 보도를 착실하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연변 박물관 림시 전시청에서 펼쳐진 철골 주사나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많은 퇴역, 제대 로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퇴역 로병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근 100점의 귀중한 사료와 실물을 모아는 바 군복 장비, 시공기계, 방호용구, 립공증서, 영예 메달, 손글씨 원고 등 물품을 망라해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열혈로 산하를 건설한 빛나는 로성을 전방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당 창건 105주년 생일을 맞아 심수, 안산, 당산의 기본 건설 공정병 제대 로병들과 연변 본지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들은 연변 박물관에 모여 기억을 되새기고 분퇴의 초심을 추억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사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로병 대표들에게 소정 증서를 발급했으며 퇴역 로병 대표들은 박물관의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여 기본건설 공정병 주순빈입니다. 우리가 기본건설로 변강을 지키고 분투했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없이 격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변강이 뿌리 내려 혹한과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전력으로 수변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군인의 초심을 실천하며 입당 사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이런 귀중한 분투 사료들이 영원히 소장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본건설 철군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이 계속 전승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생동한 실물 사료와 건설 이야기는 많은 당원 간부, 청소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로일대 건설자들의 사심없는 기여, 간고 분투, 조국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지속되며 전 과정 사회 무료로 개방됩니다. 6월 30일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홍색 국문정치생활관 현판 재막식 및 연합주제 당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및 공동건설 단위의 당원 대표들은 해설원을 따라 100년 당사를 몰입식으로 참관하고 도문 통상구의 당사 이야기를 깊이 료했으며 당원 정치 생일 쇄기 활동을 펼쳐 입당 선서를 되새기고 입당 초심을 명기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사업일꾼 리목연입니다. 홍색 국문 정치 생활관의 정식 사용은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홍색 교양 담채를 충분히 활용해 당사 교양, 당성 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상시적으로 연합학습 공동건설 활동을 펼쳐 홍색 교양이 불러일으키는 분진의 역량을 변경을 지키고 개방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화하려 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회 향촌 특색 우세산업발전대회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주는 1억 2천만 원 인삼계를 제품 구매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연변 인삼산업의 고급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0: 그일 길림연길공룡문화연구발전중심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원 연길모아산 공룡문화관광구를 연길조선족 민속관광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경구 경영관리 범위, 주소, 운영주체, 재반봉사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1: 연결시 국자거리 도로구간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공기간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관제 시간과 관제 조치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자거리 융성국제동문부터 우이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국자거리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해 우이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고향은 지금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7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이 7월은 농사에서 풍년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대전관리에 종실을 돌려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먼저 농업정보입니다. 얼마 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농촌부 등 4개 부문에서는 창업지원 강도를 높여 창업이 취업기회는 효과를 증강하고 창업을 고무경례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자 창업모식 선도행동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해 발부했습니다. 관련 통지는 두 번째 주요 조치인 산업발전 플러스 창업 모식의 견인을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향촌 산업을 힘써 육성하고 귀향 창업을 촉진합니다. 산업이 국내에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하는 협력기제를 보완 및 추진하고 현역 향촌에서 부대적 산업과 특색 향토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도록 지지하며 종합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고 우세 특색 산업 군집 현대 농업 산업 단지 농업 산업 강진을 구축함으로써 재반 귀향 및 입향 인원의 창업을 견인합니다. 농촌의 1, 2, 3차 산업이 융합 발전을 둘러싸고 창업 능력이 있는 외출 로모 일꾼들이 향촌 자원 요소의

시세를 발굴하고 적합한 산업을 현역 향촌으로 이전해 재창업하고 재발전하도록 인도합니다. 시골 선비, 토외기 전문가, 농업 창업자와 향촌 장인 등 치부 선도자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다양한 귀향 및 입향 일꾼들이 농민 합작사, 가정농장, 농업 산업화 선도기업 등 신형인 농업 경영 주체를 선도 설립해 차별화한 경영을 전개하도록 권장합니다. 현역 소비시장과 현지자원의 첨부를 겨냥해 향촌 특색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고 향촌 레저관광, 농촌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과 신업태를 발전시키며 각종 인재가 농촌에 내려가 창업하고 취업하도록 지지합니다.

일전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 및 발전연구소에서는 2026년 중국농업산업 발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15차 5개년 시기 구조전환과 우진우출을 주제로 음식물 소비구조의 전환, 농업기계화와 량식안전, 농산물 무역조정 등 중대한 명제를 둘러싸고 농업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농업강국건설의 결책참고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는 2026년에 중국의 농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주요 량국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 작물의 증산, 축산물과 수산물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구도가 가열층 공고해지며 농업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률과 농작물의 밭갈이 파종 수확 종합기계화률이 가열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 중국의 농업산업은 소비전환, 무역조정, 기계화, 에너지 부여의 방향을 따라 구조승격을 다그치게 됩니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화룡시 대양삼업에서는 산삼룡지 재배로 림하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양삼업에서는 인삼재배 시범기지 표준화 재배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송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케를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사슬에 이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기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삼업의 탐색은 바로 화룡시 리마 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이들은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두개 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룡지를 핵심으로 하고 재배, 가공, 문화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군집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림지가 대중의 소득을 증대하는 록색은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생태가치, 산업가치, 문화가치가 숲속에서 서서히 합류하면서 화룡시의 리마경제는 더욱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 남평진 룡연초는 고추산업을 발전시켜 촌민소득과 촌집체소득을 증가하고 향촌진흥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고추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차원 승격을 추동하고자 룡연초는 학교와 지방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연변대학의 과학연구우주에

각해 고추시험 시범전을 건설했습니다. 천에서는 경첨초 101을 위주로 품종을 재배하고 홍려, 막전, 홍석, 첫날 2호 등 량질의 신품종을 동시에 시험 재배하고 과학적인 대비 시험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교체, 품종의 품질을 최적화했습니다. 현재 전촌의 고추 재배 면적은 37.5만 무에 달하고 다섯 곳의 표준화 재배 비닐하우스를 부대적으로 건설하며 정밀화, 규범화, 밭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편 9월에 집중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며 총생산량은 안정적으로 3만 킬로그램 좌우에 달해 량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고 12만 원에 달하는 촌 집체 소득 및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재배 규모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룡년촌에서는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제품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230평방미터의 표준화 고추 가공 작업장을 건설하고 세척, 건조, 절단, 가루 제작 등 일체화 가공 체계를 구축했는 바 작업장의 1건조 처리 능력은 5,000kg에 달하고 고춧가루, 고추토막, 홍로, 고추튀김 등 다원화 제품 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고추산업은 부민강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20명의 본지 촌민들에게 집 근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년간 로무 수입 6만 원을 가져다 주어 촌민들이 외지에 나가 로무에 종사하고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0: 2024년 1회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65헥타르의 천연 민들레 꽃바다와 고동하 강변의 풍부한 생태 농업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 근교 매력적인 자연, 전 연령대 포용, 체험학습 융합 종합성 캠핑 대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의 기반 시설 중의 하나인 고동하 강변 관광객 봉사 중심은 기본적으로 완공되었고 후속적으로 주차장 신선 제품 및 특산물 슈퍼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무동력 표류 대상을 개발하고 캠핑용 텐트와 캡슐 대여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 단체 여행, 체험 학습 등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목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최근 행한 신합향에서는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리념을 굳건히 실천해오면서 여러 민족 대중들을 조직해 하천관리와 보호, 습지보호, 천면모 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손잡고 이곳의 산과 물을 지켜왔고 생태환경을 함께 가꾸면서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생태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향에서는 앞으로 본 지방 생태 문화관광 자원에 이탁해 꽃바다 플러스 캠핑 플러스 민족 단결 특색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7월은 변홍사에서 관건적인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벼가 급속도로 왕성하게 자라는 중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벼의 수확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물관리, 비료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를 잘해야 할 시점인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조 과학기술협회로 전문가 서저의 박범철 고급농예사와 함께 요즘 시기 변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7월은 변홍사에서 관건적인 달로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변홍사를 계기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7월 초순이 다 되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여도 모내기가 한참이었는데요. 지금은 변모가 이미 유효 분월이 끝나고 무효 분월이 시작과 함께 유수 형성 시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벼 육모에서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벼 농사를 총화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벼 농사 후기 전간 관리를 잘할 때 대하여 교류하여 봅시다.
0: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벼 자람새에 대비해서 우리 주 벼 농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1: 예, 벼 농사에서 금년도 6모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그 존재하는 문제라면은요,
0: 네.
1: 벼 모판 파종량이 아직도 많고,
0: 네.
1: 매 판대기 1량반 좌우로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성향까지 네. 파종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전적으로 파종량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그 소수의 집들에서는 변모판 리꽃병이 철저히 예방되지 못하여
0: 네.
1: 모내기 진도와 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모내기 밀도에서 아직도 대부분 농어들에서 육구식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사의 거리를 18cm 내지 20cm 포기 사이로 꼽기 때문에 육모 면적은 적고 모내기도 빨리 하여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서 산량을 보면은 1만 4천 근 좌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기사의 거리를 15cm 좌우로 하면은요. 쌍당에 1만 5천 근 내지 1만 6천 근까지 혹은 1만 7천 근까지 올라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0: 네.
1: 왕청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포기사의 거리를 15cm 이하로 하여서 모내기를 20cm의 포기사의 거리 모내기 밀도보다
0: 네.
1: 15% 내지 20% 이상이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벼 생산에서 산량을 높이려면 파종량을 조절하고 또 밀도를 조절하게 되면 배의 그 산량을 20, 30%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올해 우리 주 벼 농사는 어떤 우세를 보이고 있는지요?
1: 예, 네, 금년도 벼 농사를 회고해 보면은 오점도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숫벼가 기본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숫벼가 네. 없어요.

0: 연결이 지금 중앙상.
1: 네.
0: 이전에는 많았는데요.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립고병도 얘기를 했지만 극소수의 면적이 불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장성 분리로 기본상이 예방이 되었습니다.
1: 네.
0: 네 번째는 뼈물 코끼리 벌레도 나타났다가 소실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내기 시기도 5월 말까지 끝내요. 과거에는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던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2: 네, 올해는 이 뼈 모판, 립고병 또 엽장승벌레도 기본상 예방이 된 만큼 우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관리에 더 중시를 돌린다면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 7월이면 뼈는 어떤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지요?
0: 7월이면 뼈는 영양생장기로부터 생식생장기에 들어서는데요.
1: 네.
0: 생식생장기가 바로 후기 관리입니다.
2: 네, 그러면 이 후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0: 예, 후기 논판 관리에서
1: 네.
0: 우리는 식물학적으로
1: 네.
0: 뼈의 일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7월 초순 전까지를 영양생장기라고 부르고
1: 네.
0: 7월 초부터 8월 초 뼈가 출소할 때까지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겸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병진기라고 부르고 8월 초에 뼈가 이삭이 나와서 뼈가 꽃이 피면서 뼈알이 형성되기 때문에 뼈가 꽃이 피어서 9월 말 성숙이 다 될 때까지를 생식생장기라고 부릅니다.
1: 네.
0: 뼈는 모내기를 하여서부터 6월 말까지는 아지치기만 하고
1: 네.
0: 7월 초부터는 아지치기는 끝나고 유수 형성 시기 진입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1: 네.
0: 때문에 이 시기에 어린 이삭은 외계 환경 즉 온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1: 네.
0: 이 시기에 뼈는 날씨 온도가 높을수록 뼈 이삭은 잘 자라고 날씨 온도가 얕으면 뼈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20도 C 더위 낮의 온도가 되면 뼈는 아주 추워해요.
1: 네.
0: 그리고 낮의 기후 온도가 17도 C 이하로 내려가면 비날이 생기기 시작하고
1: 네.
0: 더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날이 더 많이 생깁니다.
1: 네.
0: 때문에 7월 초부터는 10일까지는
1: 네.
0: 논물 깊이를 10cm 깊이로 내어주고
1: 네.
0: 7월 10일 좌우부터 7월 말까지는 논물 깊이를 논두를 표준으로
1: 네.
0: 20cm 이상의 물이 많이 깊이 있게 내어두어
1: 네.
0: 수온을 높여 수온으로 어린 이삭을 보호하여야 그 이삭이 비날이 없이 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첫 번째 7월분 논물 대일 때 명심해 해야 할 부분이고
1: 네.
0: 8월분 논물 관리는 논물 깊이를 5cm 좌우로 하고
1: 네.
0: 논물을 얕습니다. 20cm 관리하던 것을
1: 네.
0: 논물을 산소가 많은 생진한 물로 뼈뿌리 활력을 높여 뼈뿌리가 토양 속의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뼈 이삭에 공급하여 뼈알이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1: 네.
0: 총적으로 논물을 대일 때 6월분에는 수온을 높여 뱃모의 분열을 촉진하고
1: 네.
0: 7월분에는 논물을 깊이 대하여 수온을 높여 어린 이삭을 보호하고
1: 네.
0: 그래야만 어린 이삭이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자라 비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1: 네.
0: 8월분에는 산소가 많은 생수를 많이 대여 뿌리 활력을 높여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뼈의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2: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은 7월 달에 이 물관리인데요. 심수관계를 중심으로 하라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영양 이 생장 단계

0: 단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1: 예, 이제 방금은 물 관리, 네. 이번에는 영양 관리.
2: 네.
1: 일반적인 도우나에서 즉 뼈가 너무 명확히 비료가 적지 않다면
2: 네.
1: 보충 비료와 이삭 비료는 주지 않습니다.
2: 네.
1: 이전에는 계속 6월 말 7월 중순까지 사이에 이삭 비료 혹은 보충 비료를 주었는데 네. 지금 기술은 주지 않습니다.
2: 네.
1: 왜냐하면은요 7월에 뼈 잎에 분수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도열병이 쉽게 많이 대면적에 엄중히 발생하기 때문에
2: 네.
1: 그리고 뼈 잎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뼈 이삭이 성숙도가 낮아지고
2: 네.
1: 비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네.
1: 그래서 농업 기술 부문에 물어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0: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1: 예, 지금 방법이 많은데요.
2: 네.
1: 그 주요한 방법은 무인 비행기로 칼륨 위주의 옆면 분무를 7월분에 2차,
2: 네.
1: 7월 달에 두 번 하고,
2: 네.
1: 8월 달에는 2차 내지 3차 분무하여 주면은 도열병 예방에도 유리하고,
2: 네.
1: 호기 성숙도 촉진되어 꼭 먹고 알 먹기입니다.
0: 네, 이 후기 잡초 제거에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1: 예, 네, 그렇습니다.
2: 네.
1: 지금 후기 잡초가 이전처럼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2: 네.
1: 그런데 없지 않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네.
1: 후기 잡초를 제때 살초제로 잡아야 합니다.
2: 네.
1: 가장 적합한 시기는 7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2: 네.
1: 삼모작이나 혹은 발풀과 같은 악성 잡초는 살초제를 분무할 때 먼저 난판에 물을 떼고 분무기 분도를 뼈 잎사귀 밑에 잡초 위에 대고 고랑마다 세심히 분무하면 잡초는 제거되고 무효분홀은 정지되고 뼈는 통풍이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여 잘 자랍니다. 살초제를 분무 후 잡초 잎이 쓰러지면 인차물을 깊이 대여주면 잡초는 물 밑에서 철저히 소멸됩니다.
0: 네, 우리 벼농사에서 병충해 예방 퇴치도 홀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병충해 예방 퇴치에서는 어떤 관리가 따라서는 것이 좋은지요?
1: 네, 논에서 병충해 하면은 병이 한 8가지나 있습니다.
2: 네.
1: 충해도 한 6가지나 됩니다.
2: 네.
1: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연변에는 주요하게 뼈의 도열병을 네. 예방만 하면은 농사는 다 잘 됩니다.
2: 네.
1: 그래서 지금부터 뼈 도열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2: 네.
1: 이야기하여 봅시다.
2: 네.
1: 뼈 도열병은 뼈 농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들여서 참답게 예방하여야 합니다.
2: 네.
1: 도열병은 뼈의 산양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세계성 난제입니다. 경하면 20% 내지 30% 감산을 초래하고
2: 네.
1: 뼈 목에 도열병이 걸리면 50% 이상이 감산되고 엄중하면 한 알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0: 네, 이 뼈 도열병 예방 퇴치에 중시를 돌려야겠는데요. 이 뼈 도열병 발생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1: 예, 뼈 도열병은 입 도열병,
2: 네.
1: 마디 도열병, 알 도열병,
2: 네.
1: 뼈 이상목의 도열병 등 뼈의 온 식주에 다 도열병에 걸립니다.
2: 네.
1: 발병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기됩니다.
2: 네.
1: 첫 번째는 인위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 우리 농업 기술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 뼈 도열병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 선택에서 단맛이 좋은 품종을 많이 심으니까. 그런데 단맛이 좋은 품종은 도열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쉽게 도열병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시식 재배를 하고 분열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열비를 많이 준

0: 난판이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소가 많이 사용된 그런 난판.
1: 네.
0: 세 번째는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준 난판에 도열병이 쉽게 발생합니다.
1: 네.
0: 이것이 첫 번째 인위적인 원인이고
1: 네.
0: 두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도열병은 계속 흐린 날씨에 비가 자주 내리고 햇빛이 적고 기온이 낮아서 20도 C에서 10도까지 높으면 그 도열병이 많이 엄중히 발생합니다.
1: 네, 우리 벼 도열병 꼭 예방 퇴치해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퇴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예,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예방 방침은 농업 방지를 위주로 하고 화학 방지를 보조적으로 방지와 공제를 결합하여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제정하였습니다.
1: 네.
0: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 병충해 방지 방침입니다.
1: 네.
0: 도열병은 사람들이 의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꼭 발생하기 때문에 제때 방지하여야 합니다.
1: 네.
0: 처음 농업 방지부터 이야기합시다.
1: 네.
0: 제일 처음은 품종 선택에서 항병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여 심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일찍 건실한 병모를 키워 포기 사이 거리를 14 내지 16cm 이하로 합리 밀식하고
1: 네.
0: 세 번째는 밑비료는 질소린 칼륨비료를 합리하게 배합하여 사용하고 네 번째는 분열비료는 좀 많이 일찍 쳐줍니다. 모내기를 하자마자
1: 네.
0: 다섯 번째는 6월 말 7월 초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만약에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주면은 100%로 도열병이 발생합니다.
1: 네.
0: 이것이 첫 번째 농업 방지 기술입니다.
1: 네.
0: 두 번째는 화학 방지 방법입니다.
1: 네.
0: 당근 우리 연변의 유일하게 화학 약제 방지 방법은 벼가 2% 내지 5%.
1: 네.
0: 다시 말하면 벼가 출수를 시작했습니다.
1: 네.
0: 이때 첫 번째 예방약을 쳐주고
1: 네.
0: 출수가 그만 끝납니다.
1: 네.
0: 한 이틀이나 사흘. 그렇게 되면은 이때 또 인차 두 번째 나머지 약을 분무하여 줍니다.
1: 네.
0: 약을 칠 때 출수 시작에 분무하는 약은 좀 많이.
1: 네.
0: 다시 말하면 약을 서분을 치워준다면은 도열병에 먼저 두 분을 치워줍니다.
1: 네.
0: 그리고 후분의 출수가 끝나면은 한 분을 치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 네. 그러니 벼가 출수할 때에 우리 예방약을 치수는 것이 제일 효과 좋다 그 말씀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원리는
1: 네.
0: 벼 이삭이 출수할 때 벼 이삭 모개가 분명 외계 환경에 접촉하였기 때문에
1: 네.
0: 벼 이삭 모개가 아주 연하여 쉽게 도열병이 치매를 받습니다.
1: 네.
0: 하여 예방약을 출수기에 치워두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출수 그 후기에 치거나 너무 출수 전에 일찍 쳐주면 효과가 없어요.
1: 네.
0: 그리고 도열병 예방약을 칠 때 연면 비료를 함께 쳐주면
1: 네.
0: 도열병은 예방되고 배의 성숙도 촉진됩니다. 이와 같이 후기 전간 관리를 이야기하였는데요.
1: 네.
0: 우리 전적 목적은 벼 산량을 높이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생각은 연변에서 지금 벼 산량이 낮은 원인은 주요하게
1: 네.
0: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한 가지는 육모판에서 벼 파동량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외인 측감이 말씀한 것처럼 예, 싹이 튼 종과 육양을 한 판대기 하면 좋은데요. 성량까지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밀도가
1: 네.
0: 이전에 우리 40년 전 혹은 30년 전에 계속 5구식이나 4구식으로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6구식으로 하니까 너무 드물어서 뼈가 아지를 찬다고 해도 그리 많이 탈 수 없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그 인공적으로 기계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종량이
1: 네.
0: 많지 않아서 변모가 건실했습니다.
1: 네.
0: 지금은 기계 파종하기 때문에 파종량이 너무 높

0: 하여.
1: 네.
0: 그래, 모가 건실하지 못하고 하니까 밭이 나가서, 논밭이 나가서 아지를 적게 찹니다.
1: 네.
0: 때문에 꼭 밀도를 높여서 포기 사이 거리를 14cm 내지 16cm로 도정하면은 산양이 납니다.
1: 네.
0: 이렇게 하자면 우리 무엇이 문제인가?
1: 네.
0: 하나는 따풍, 그 육모, 그 온실,
1: 네.
0: 이 면적을 늘려야 하고,
1: 네.
0: 두 번째는 소류 판대기,
1: 네.
0: 이것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토대가 봄에 조금 늘어나요.
1: 네.
0: 이것이 우리 연변에서 벼 산양을 둬야 하는 주요한, 또 연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연변이 벼 산양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우리 벼농사를 하는 농가들의 우리 신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농민 여러분,
1: 네.
0: 희망이 있었냐, 분투이 있었냐, 행복이 있었냐. 습근편 주석께서는 행복은 분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과학기술의 효과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풍년으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없어요.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잘 발휘하여 자기 자식을 키우듯 정성을 다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잘 짓는다면 풍년은 꼭 우리들이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철 고급 농회사를 모시고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병충해, 냉해 방지를 비롯한 농관리들을 철저히 해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